이제 유서주요 요달 삼세 실공정이라 정멸이 불소행이라 고요하고 고요하고 억수로 고요하고 대빠이 고요한 것이 부처님의 행이다. 입 닫아라 눈 닫아라 귀 닫아라 고요하고 고요하고 생각마저 닫아라 푹 꺼져버려라 푹 꺼져버려라 허공마저 더 꺼져버려라 허공보다 더 깊이 들어가 버려라 예? 팍시라 팍시요 정멸이 불소행이다. 뭐 우리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 또 기분은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제발 무아니비 설신이요 무색성향 미척법이요 무한계 내지 이무 소득권이라.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다. 시명 소득 소득 시명 소득이요 비소득이요 시명 소득이라. 언설이 망능겁이라다. 언자는 부지라.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또 떠들어야 된다, 이거. 언설로서는 망능겁이라. 그렇게 통도사에 가면 그 보광전이라고 옛날 선빵인데, 그게 글을 이렇게 씁니다. 능견 난사문이라. 능이 본다. 뭘 봐? 난사문이라. 불과 사이한 걸 본다. 그 견성성불을 얘기하는 거지. 견성성불은 뭐냐? 말로도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는 것을 본다. 그걸 일러서 우리는 마음이라 한다. 그 일체 유심조는 무슨 유심조예요? 들떠진 소리. 이만큼 힌트 주면 일체 무심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체 일체가 무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왜 웃어? 내가 어제 아래 일기서 놨는데 일체가 무심조라다. 이해하고 오죠? 무생무멸이면 일체 유심조보다 좀 높은 게 무심조야, 무심조. 본래 무일물이라. 예? 참 비싼 거 오늘 그냥 완전 번지점프 박앤세일 아세요? 완전히 그냥 한 푼도 안 남기고 번지점프 박앤세일이라고. 싹 다. 밑지고 준다, 밑지고. 지행이 영여시라. 지 바람일 행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진여행이야 진여행 진여행 난설 난가수로다 말로 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일이다. 너무너무 고요한데 뭐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지. 지기 불경계는 지혜를 일으키는 불경계. 그런데 묘유 아까는 정멸은 뭡니까 진공이잖아요. 예. 진짜 저 어릴 때 이렇게 사기칠 때 이랬거든. 나는 안개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사람이야. 예? 여러분들도 문수선은 오실 때 안개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야. 나르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 통도사 이렇게 저 꼭대기 올라가면은 영축산 해놨잖아요. 벽우남 뒤에 가면 그게 쓰레기 다 가져가란 말이 그런 낙그 나르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아, 예. 그거 십지품에 나오는 얘기죠. 이거 좀 이따 나오는 얘기야. 여공중 조적이라고. 지혜를 일으키는 부처님의 경계. 지혜를 일으키는 건 이 아까 그 꽃에 뭐 짧게 꽃을 얘기했지만 지수화풍의 이치에 대해서. 이사에 대해서 설명, 이사명념 무분별이 돼야 이제 대인의 경계가 나타나요. 이사명념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계. 쫌생이들은 이사 경계가 아니 이 이치도 모르고 사실도 모르고 앵계부터 많이 눈티 반티대로 전쟁만 일으키는 거라. 그래서 뭐 먹고 사는 거지. 비념 이심도며 생각과 다 가부를 다 떠나버려. 생각의 가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마음의 심도도 다 떠나버리고 일체 무심조. 비옹계 처문이니 오원이나 18경계나 12처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비 설신이 이는 문도 아니니 진지어 불겁이로다. 지혜로로 알 수 지혜로로 지로 지하는 것이지 어 불겁이로다. 뜻은 잔머리 의식적으로 해가지고는 미칠 수가 없는 것이다.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쭉 봅시다. 그 다음에 여 공중 조적이라. 공중 조적을 난설 난가시려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나 보내놔 드려야 돼. 허공에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은 말할 수도 난설

그리고 난 가시로다. 보여줄 수도, 제시할 수도, 현시할 수도 없다. 이것이 십지의 뜻을 심의 불능률이다. 마음과 뜻으로는 알 수가, 심의식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럼 왜 됩니까? 무심으로 가야 된다. 마음 없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 십지법문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조건 없이 남에게 빈 것이 웃어주고 잘해줘야 된다. 예? 네. 조건 없이요. 네. 네 이래 해주면 저래 해주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자비급 원력으로, 자비와 원력으로서, 자비하는 마음과 원력의 힘으로서. 자, 출생 입재 입지행이라. 여러 지혜에 들어가는 행을 출생해서 내어서 차제 원만이며 차례차례 원만한 그러한 마음. 지행 비여경이라. 지혜로는 미칠까 비여경이라. 지혜로, 부처님의 지혜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중생의 잔머리로, 생각으로, 염려, 그죠? 그걸로 갈 수 있는 경계는 아니다. 바람일 행이라고 하는 게 딱 그렇다 이 말이야. 이 경계는, 이 시 경계는 난경이라. 보기 아마도 보기가 어려워서 가지 불가설이다. 안다고는 할런지 모르지만 말할 수는 가지. 아는 건 알지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뜨겁노 이럴 때 용광로 한 사발 갖다 이거 얼만큼 뜨겁노 먹어봐라 이러면 뜨거운 줄은 알겠는데 먹을 수는 없다. 청산가리 이거 한 먹으면 어떻게 되겠노? 죽겠지요. 알긴 하지만 먹을 수는 이해 확 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을 받들어 설명, 불력고로 개연이라.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연설하고 해주는 여등은 응경수라. 그대들은 공경하기에 십지 법문을 잘 들으시오. 아이고 울릉도 호박잎 하나 갖다라고 앵가히 자랑한다 이거. 여시 지입행이라. 이와 같이 지혜로나 들어가는 행, 억급의 설 부진이라. 억급도록 설에도 다 말할 수 없고. 사실은 십지품은 한 구절만 가지고도 끝도 없어요. 아금의 단 약설이나. 내 지금 간략하게 연설해서 그 말이 말씀 많이 해놓고 뭐 간략하게 해놓고. 진실의 무혈이라. 진실한 뜻 남음이 어떻게 하리니. 뭐 헷갈려 죽겠구만, 그죠? 어릴 때 왜 어머니 앞에서 우리가 그거 실타래 감을 때 얼마나 지겨웠어요. 실패 기억납니까? 이렇게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아 잡아놓고 왜 그런지 몇 년 전에 기억이요 그게. 아 까마득 가다 하죠. 그대로 저 바깥에 아들 노는 소리 막 들린다 이게 실 감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놀러 못 가는 날은 그날은 완전히 실패한 날이야. 일심 공경되라. 일심으로 공경하여 기다리시오. 아성불설 성불력설이라. 부처님의 힘 받들어 말하오리다. 성법 미묘음이라. 수성한법 무상심심 미묘음. 훌륭한 십지법문을 미묘한 소리로. 비유 자상응이라. 비유와 좋은 글자가 글 써놓고 글 속에 부처님의 불심이 꽉박이 뜻이 있다, 그죠? 꽃 속에는 뭐가 있다? 꿀이 있다. 그래서 열매가 달잖아요. 무량 불실력이라. 한량없는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 함내 입하시니라. 모두 다 어디에? 내 몸에 들어왔다. 몸에 들어오려면 삼매를 들어야 된다, 그죠? 삼매. 자체는 난 선시나. 이런 것은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설명하는 게 아니지. 부잣집이 자기 금고 속에 뭐 돈 얼마 있다고 남들 앞에 우리 집에 얼마 있다고 외우고 펴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잖아요. 도인들도 내 마음속에 도가 얼마 있다고 이렇게 외우고 펴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김이면 잘 보여주는 거라. 아금에 하다 못해가지고 맛집에 가서 양념도 비결이라고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런데 왜 양념의 비법이라고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불법은 더하지. 이 소중한 것을 아금에 설 소분이라. 내 이제 조그만치만 말해 보리라. 그래서 이제 정종분 앞에까지 서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쭉 읽겠습니다. 처음 설법을 마친 뒤에는 잠시 묵묵히 머무른다. 이어서 두 번째 청하는 부분에서 세 부류가 각각 다르게 청하게 되므로 세 단락으로 나

나누는데 첫째는 해탈월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법문을 청했어요. 그 두 번째는 대중들이 청했어요. 떼거리로. 세 번째는 여래께서 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부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대중이 어뜸이 대중의 어뜸이 누구냐면 금강장 보살이잖아요. 그죠? 대중의 어뜸이 법을 드러내어 밝히고 법을 들을 사람은 또 간절히 바라고 대중들이 또 교주 사바 교주인 부처님께서 다시 근해야 비로소 일이 온전히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금강장 보살도 필요하고 부처님도 필요하고 대중도 다 소중하다. 또한 부처님께서 이게 청하신 것은 곧 그 가피라고도 한다. 대중이 이미 청했더라도 교주이신 부처님께서 위실력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교 가르침이라고도 하는데 여래께서 설하도록 여래가 금강장아 좀 설해라고 권하는 것은 금강장 보살의 설법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금강장 말씀이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다. 또 앞에 부류의 청은 이 지혜법이 사람의 수행으로 이루어짐을 드러내고 뒤에 한 부류의 청은 이 지혜법이 부처님이 정득한 것임을 드러낸다. 수행자가 갈 길이고 부처님이 도달하신 길이다. 이렇게 세 번의 청과 세 번의 멈춤이 이어지며 그 흐름을 따라 여섯 단락으로 나눈다. 여러분들도 해석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짧게 네 개씩 넉자씩 막 이렇게 띄어놨어요. 아이고. 다만 간단히 다섯 단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은 침묵을 금강경 보살이 말씀 안 했잖아요. 그죠? 의심이 생겨 다시 청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을 깊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멈추는 것이고 셋째는 대중들이 들을 만하다고 찬탄하며 다시 청하는 것이고 우리 다 들을 만합니다. 해주세요. 땡감 지르잖아요. 거기서. 넷째는 듣지 못할 경우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손해가 된다 이 말이죠.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멈추는 것이다. 아 이래도 이 중에서 좀 모질이들이 있을 텐데 이러면서 또 비록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사람과 법을 함께 찬탄하며 다시 청하는 것이다. 듣기 어려운 것은 법이 깊기 때문이지만 또한 부처님의 보호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당신이 설하시오. 우리는 부처님 빼기 있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마땅히 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자 금강장 보살은 이 이치에 대해 더 이상 청을 거절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설을 합니다. 쭉 이제 설하고 오늘 그 미간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설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대목에 연두생 말이에요. 여기서 따로 말하는 조율한 아주 조절되고 부드럽다는 말은 우리가 요거 때문에 이제 한경 자꾸 읽어야 돼요. 잘 따듬어지고 부드럽게 바람이 행이 그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따듬어지고 부드럽게 길러져서 익숙해진 상태를 말한다. 억세게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식당가 주문할 때도 예. 그렇게 어릴 때 왜 서울에서 경상도 애가 서울에 저기 갔다가 유학 갔다가 그 앞에 서울 아주머니가 가방 학생이 가방 줘요. 내가 들어줄게요. 이렇게 그 경상도 남학생이 뭐라 했어요? 서울만 아니에요? 헷가봐요? 가가 그쪽에 수학여행 가가도 사고 쳤잖아요. 그죠? 아주머니 냉수 한 그릇 주세요. 냉수 좀 주세요. 뭐 하시게요? 묶으래요. 자, 저 한 줄 더 합시다. 공양하고 교화하는 등의 수행으로 공양하고 공양을 올리고 교화하는 등의 수행으로 마음을 잘 단련해 나가는데 믿음 등 열 가지를 조율하고 부른다. 이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비유를 보면 그 뜻이 매우 분명해진다. 금 가지고 매일 계속 그 환경이 나와요. 금이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에 들어가야 그릇이 되죠. 불에 들어가야 그릇이 돼요. 그렇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바세계 탐욕 속에서 이겨내야 거기서부터 그릇이 된다고요. 여기에도 세 가지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공덕에 들어가고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수행으로

1번 복의 때를 없애는 것이다. 둘째는 1차 그렇게 아시 빨래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성근으로 위 없는 결과에 들어가는 것이다. 곧 위로 향하여 낡고 얕은 집착의 때를 없애는 것이다. 셋째는 불자의 보살 이하부터 나중에 보세요. 정종분 여기에서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자비심에 들어가는 것이다. 곧 중생을 이롭게 하는 수행으로 게으름의 때를 없애는 것이다. 마지막에 왜 그 자비심이 그 요번에 저기 그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읽었어요. 그 저기 안내문 왔을 때 마지막에 뭐라 해놨습니까? 심종 성근 하면은 성근을 깊이 심으면은 뭐가 나타난다? 자비 현전이라고 그 다음 정정 있잖아요. 예, 고려놓고 마치겠습니다.

0: 부천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상월원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천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포교당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7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백암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1-7499.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심겸하가 세공이요 행어에 가시득이며 자성에 걸린 만법이 세공이요 심체 이염이 시득이며 불의자성이 시공이요 응용무염이 시득이니 양묘공덕법신인데는

선지시가 공덕은 수순수자성반연자성내견이니 불시보시공양지소구열하시

편안하게 앉으세요. 연일 계속해서 법문을 들으니까 법문이 좀 지겹습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환희한 마음으로 100일 동안을 우리가 법문을 잘 들어서 금생에 우리는 업장을 다 소멸하고 알아야 할 본래 면목을 다 알아서 실로 고결한 그러한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이 부분은 의문품이 되겠는데 제3의문품 그랬는데 이것은 위거 자사가 육조 스님에게 묻기를 옛날에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셨을 때 맨 처음에 양나라 양무제를 만났더니 나는 일천절을 짓고 스님네들에게 공양하였으며 많은 불사를 하였으니 얼마나 공덕이 되겠느냐. 그럴 때 소무공덕이라 공덕이 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 왜 그랬겠는가 그 말이죠. 미달 차리오니 그 뜻을 알지 못하오니 원컨대 화상은 위서라서 그 말씀을 일러주소서 사활. 실무 공덕이니 실로 공덕이 없으니 무리 선성지어나라. 선성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무제가 심사하야 양무제가 마음이 삿돼가지고서 무제가 심사하야 양무제가 마음이 삿돼가지고서 부지정법하고 정법을 알지 못하고 조사공승하고 절을 지어서 스님네들에게 공양하고 보시설제하니 절을 제

신비해서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복도 있고 공덕도 있어야 된다. 공덕과 복덕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 말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반쪽아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시주를 해도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시주할 거 없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한 복짓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마음을 닦아서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꼭 반쪽아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 전에 내가 방생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제일 가는 방생이다. 미꾸라지만 방생하는 게 무슨 방생이냐. 아 이런 말을 했더니 여기서 법문 들은 신도가 말이요 시골 가가지고 무진장 스님은 방생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는 말 아니요. 시골에 있는 스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스님이 방생하지 말라고 그랬느냐고. 나는 그런 말 한 일이 없다고. 아니 스님이 분명히 그런 말 했다는데요 그래.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사람을 방생하는 일이 먼저고 그런 미물의 생명일지라도 다 구해주어서 방생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을 했는데 아마 그 신도가 이 머리가 반쪽아리인 것 같다고 그 말을 했더니 아 그 말을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했군요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생명도 살려주는 것은 그 미물의 생명도 귀하거든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는가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나무 하나를 사랑하는 것, 풀잎사구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초계아주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초계아주라는 말이 뭐냐? 한 스님이 바람을 지고 산길을 가는데 도둑대가 말이요. 달게 들어서 그만 그 걸망을 뺏어가지고 와버렸어요. 지고 댕기는 걸망을. 그리고는 옷까지 그냥 홀딱 벗겨가지고 와버렸어요. 알몸으로 도둑대들이 말이요. 풀잎사구로다가 스님을 묶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보면은 도둑대들도 스님네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풀뿌리로 이렇게 풀잎사구로 이렇게 사람을 붙들어 매놓았는데 임금님의 행차가 지나가는데 웬 스님이 알몸으로 풀잎사구에 붙들어 매져가지고서 거기 앉아있어요. 저중이 필시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냐 한번 가보아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연약한 풀잎사구로 묶어놓았는데 그냥 그 속에 가만히 앉아있다 그런 말이죠. 그 하도 이상해서 그 왜 그대가 그렇게 앉아있는가 그랬더니 도둑이 전부 옷도 뺏어가 버리고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뺏어가 버렸는데 가면서 이렇게 나를 풀잎사구로 묶어서 이렇게 앉혀놨소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임금님이 벌떡 일어나면 될 것을 그렇지 않아요? 그 풀잎사구로 묶어놨는데 벌떡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왜 벌떡 일어나지를 못하는가 그랬더니 내가 벌떡 일어나면 이 풀잎사구가 전부 풀이 풀뿌리가 뽑힐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살기 위해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감동을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게 도둑도 스님은 풀잎사구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풀잎사구로 묶어놓으면 꼼짝을 못할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스님은 탁발을 하다가 진주를 깎는 집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갔더니 주인이 진주를 깎고 있어요. 그런데 스님이 들어가서 시주하십시오 그러니까 벌떡이라든지 저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스님은 뭘 좀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들어가나 보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었는데 마당에서 놀고 있던 거위가 아구만 그 깎던 진주알을 넣어서 집어먹어.

0: 물어요. 홀랑 집어 먹어버린다고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스님은 거기에 서 있는데 진주알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진주알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예요. 네가 진주알을 훔치지 않는가. 그래서 스님을 기둥에다 붙들어 매놓고 그 스님을 때리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갈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스님의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마당에서 놀고 있던 거위가 그 피를 받아먹는다고 말이죠. 뚝뚝 떨어지는 피를 받아먹으니까 주인이 화딱지가 나서 거위를 그만 발길 놓고도 찼어요. 그때 거위가 죽었습니다. 그때서 스님이 말하는 거예요. 보시오. 진주알은 거위가 먹었어. 그러면 거위가 먹었다는 말을 왜 아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보시오. 당신같이 포악한 성질에 내가 진주알을 거위가 먹었다고 하면 즉석에서 배를 가르고 진주알을 꺼낼 텐데 그 거위의 생명이 얼마나 가여운가.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한 것이요. 이 말을 듣고 그 진주를 깎던 사람이 감동을 했다. 어떠세요? 거위의 생명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로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도 거위가 먹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실로 우리는 방생을 해도 그런 것이요. 복을 지어도 그런 것이요. 제일 가는 것이 뭐냐? 이 마음에 지혜를 닦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달마 스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 조계사가 지금 상당한 불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불사를 힘껏 조력할 것이며 그러면서 계속 정진해서 그 마음을 닦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아들으십니까?
1: 네.
0: 네. 우리 모두 이 불사가 원만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일사불란한 마음을 가져서 참으로 용맹스럽게 정진해서 다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명의 구복이라 불가 장복하여 가히 복을 가져서 문득 공덕이 된다고 말하지 말지니 공덕은 제 법신 중이요 부재 수복이라 복 닦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닦아야 할 것이다. 스님께서 다시 말씀해 가로되 공덕과 복덕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견성이 시공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지혜의 능력을 탁고 닦아서 그 이치를 아는 것이 공이요 평등이 시덕이니 그 마음에 평등한 생각을 가져라. 우리의 마음은 이치에 맞도록 그 마음을 써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평등치를 못하고 항상 울뚝불뚝해요. 저 기분 좋을 때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요 꼭 부처님 같이 보이고 성자와 같이 보여요. 사람이란 이런 것이지요 저런 것이지요 하고 아주 성스러운 말을 할 땐 보면 성자와 같은데 한 생각만 그만 돌아가서 보면 악마와 같이 보인다. 악마와 같이. 지금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의 본성을 밝혀야 우리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 될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어요.
2: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차세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차세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차나무 시베지로 선다 이려의 수행정신이 깊게 밴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가 지푸른 녹음과 차향으로 물들었습니다. 쌍계사 2016 차문화 대축전은 올해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과거와 전통을 미래로 이어가는 축제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0: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되는 무료 급식소 시흥 진덕사 자비의 손길이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 어르신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주지 종암 스님과 봉사자들이 두 팔 걷어붙인 나눔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수와 배우 탤런트 등 불자 연예인으로 구성된 문화포교 조직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이 내부적으로는 신횡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사찰 노래 자랑으로 포교의 장을 넓히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전법단의 상반기 활동과 하반기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덕 왕후를 기리며 세운 왕실 원찰 흥천사에서 제5회 기신제가 공행됐습니다. 600년 전 왕실의 기제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행사는 단순한 제례를 넘어 선대의 넋을 기리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차나무 시배지로 선다 이려의 수행정신이 깊게 밴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가 짙푸른 녹음과 차향으로 물들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어제 개막한 쌍계사 2016 차문화 대축전은 올해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과거와 전통을 미래로 이어가는 축제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 경남지사 이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13교구 본사 쌍계사 괴불전 앞마당이 은은한 차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쌍계사가 지난 7일 개원체다에 이어 어제 개막 법요식과 108헌다의식으로 2016 차문화대축전의 본격적인 막을 열었습니다. 쌍계사 차문화대축전은 차나무 시배지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수행의 일환인 차문화로 대중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2: 선사님의 뜻을 이어 쌍계사 차문화대축전을 계승하여 우리나라의 차문화 활성화를 위해 늘 애쓰시는 영담 큰 스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1: 법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의원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을 비롯해 주지 지연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108명의 다인이 올리는 108헌달에는 규모와 여법한 의식으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정성스레 우려낸 차를 부처님께 올리는 손길에는 우리 차 문화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서원이 담겼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차와 선의 역사를 강조하며 쌍계사가 한국 차문화 본산으로 선양되도록 종단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쌍계사가 차의 본고장으로 그리고 차의 모든 것을 쌍계사가 정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차문화 대축제가 거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범정단적으로 국가적인 그러한 차문화 행사로 이어져야 된다.
1: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은 차문화 대축전이 한국 차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하동구는 물론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4: 금년이 차나무 최초로 심은 1198주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면은 1200주년이 되는데 2년 후에는 좀 더 큰 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 차문화 대축전은 내일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시대별 다도 시연과 함께 담액 전수식도 열려 한국 차문화의 법통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과 시로 차의 정치를 담아내는 청소년 차 디카시 공모전과 다문화 가족이 어우러지는 K어울림 축제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됩니다. 지리산을 물들인 천년의 차향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잇는 가교가 되어 우리 사회를 더욱 맑고 향기롭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불을 밝히는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흥 진덕사가 운영하는 자비의 손길인데요. 어버이날인 어젠 평소보다 더 푸짐하고 맛있는 상차림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주지 종암 스님과 봉사자들이 두 팔 걷어붙인 나눔의 현장,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먹음직스러운 한우 갈비탕과 노릇노릇한 각종 전, 정성이 듬뿍 들어간 잡채까지 평소에도 매일같이 이어온 무료 공양이지만

0: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더 푸짐한 상차림이 마련됐습니다.
1: 네, 맛있어요. 저좀 식당 때보다 더 나아요. 감사합니다.
0: 올해로 100세를 맞는 할머니도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모습으로 맛있게 식사를 이어가는 할머니의 스님 자랑이 이어집니다.
1: 스님이 참 좋으신 양반이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식사도 좀 해주고 그래서 고마워요.
0: 맛있는 냄새와 함께 어르신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곳은 시흥 진덕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자비의 손길입니다. 2024년 11월 문을 연 이후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은 물론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2: 능목적의 인근 노인들한테 이 진덕사에서 이런 자비를 베푸는 것은 참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노인들은 참 즐겨 이용하고 있죠.
0: 진덕사 주지 종암 스님은 매일 새벽 직접 시장을 찾아 식재료를 고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이어서 더 꼼꼼하게 살피고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합니다.
3: 너무 늦게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말 말로 짓는 포교가 아니고 진정한 포교가 되지 않을까. 어버이날 조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건강이나 또 기분상으로나 더 좋지 않을까.
0: 스님의 이런 진심에 신도들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 또 보시다시피 너무나 맛있게 잘 드시니까 저희도 흐뭇하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또 우리도 부처님도 말씀대로 또 자비를 갖고 하니까.
0: 명절이 더 외로운 사람들도 있어 하루도 멈추면 안 된다는 스님의 원력으로 365일 지역 어르신들의 집이자 쉼터로 돌아가고 있는 진덕사 자비의 손길. 어버이날을 맞아 정성으로 차려낸 갈비탕 한 그릇은 외로운 이웃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온기를 채워주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자비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가수와 배우, 탤런트 등 불자 연예인들이 함께 문화포교를 하는 단체,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이 있습니다. 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사찰 노래자랑으로 포교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연예인전법단의 상반기 활동과 하반기 계획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지난해 서울 화계사 불교대학에 단체로 입학해 무늬만 불자가 아닌 성숙한 불자로 거듭난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소속 연예인들. 지난달 밀양 용궁사에서 열린 포교 역량 결집대회에선 전국 사찰 노래자랑을 통해 불자 연예인들의 폭넓은 활동력을 선보였습니다. 가수와 배우, 탤런트 등 다양한 불자 연예인이 있다는 걸 알린 자리였는데 하반기 강원과 경북권을 주 무대로 추가적인 사찰 노래자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 밀양 용궁사에서만큼 사찰 노래자랑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두 군데 정도 더 사찰 노래자랑을 기획하고 있고요.
6: 연예인전법단은 조계종 산하 다양한 포교, 복지단체와의 협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불교대학 등 연예인들의 공연을 요청하는 곳을 찾아가 재능기부로 문화공연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관련 업무 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찰 노래자랑이 사찰을 찾은 대중과 호흡하는 자리라면 종단 산하단체와의 협업은 청소년과 노인 등 분야별 계층 포교에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우리 연예인들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불자들이 힘들고 외로울 적에 또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6: 서울 종로에 있는 연예인전법단 사무실에선 스님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불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제1기 불교대학 심화반과 제2기 불교대학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다음 달엔 충청권 사찰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연말엔 직접 불교 국가를 찾아가 동자승을 위한 나눔도 구상 중입니다. 올 초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인 로터스월드를 통해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동자승에게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직접적인 만남으로 서로의 불심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7: 하반기에는 저희 전법단이 직접 그쪽으로 스리랑카든 뭐 태국이든 이런 데를 직접 가서 직접 나눠주고 싶어요.

0: 싶어요.
1: 연예인전법단은 최근 고문의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과 중앙종 회의원 오심스님을 고문으로 구미 대둔사 주지 서원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하며 조직 내실을 한층 더 다졌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덕 왕후를 기리며 세운 왕실 원찰 흥천사에서 제5회 기신제가 봉행됐습니다. 600년 전 왕실의 기제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제례를 넘어 선대의 넋을 기리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자리였는데요. 현장에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서울 삼각산 기슭에 자리 잡은 조선 최초 왕실 사찰 흥천사. 33번의 타종으로 기신제에 서막이 오르고 태평소와 나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취타대를 선두로 실현 행렬이 극락보전 앞마당을 가로지릅니다. 가마와 도량 위패, 신도들이든 10개의 깃대가 뒤를 이으며 왕실에 대해 화려함을 재현했습니다.
4: 오늘 기신제를 맞아 향을 사르고 등을 밝히며 도량을 장엄하오니 불보살님께서는 강림하시어 저희 발언을 살펴주시옵소서.
3: 무량수전으로 자리를 옮긴 대중은 대령과 관욕의식을 통해 영가를 정례로 맞이했습니다. 이어진 회주스님의 법문은 기신제에 담긴 효의 가치와 왕실 사찰의 역사적 책무를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5: 실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절이 흥천사입니다. 돌아가시니까 그 명복을 빌려고 지은 절이 흥천사입니다. 정확한 자리는 아니지만 덕수궁 그 근처라고 그래요. 태조가 경복궁에서 보는 거기에 절을 지어서 명복을 빌었어요. 그게 이제 흥천사의 시작입니다.
3: 신중 작법과 상단 권공 순서에서는 스님들의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발아춤과 나비춤, 법고무가 시연되며 왕실 사찰의 높은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지 강밀 스님은 축언을 통해 흥천사 기신제를 복원함으로써 이곳이 효의 근본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발언한다며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6: 천방부모조상님들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께서는

0: 사장세계 극락정토에 황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의식은 시식을 거쳐 봉송회향과 소지로 4시간여 대장정을 원만히 회향했습니다. 왕실 사찰의 자부심으로 600년의 시간을 이어온 흥천사. 흥천사만의 기신제를 통해 명실상부한 왕실 원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독보적인 전통문화 계승사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한 해암당 선관대종사 탄신 106주년 달해제가 원당암 달마선언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달해제에는 원당암 감원 성법 스님, 연수사 현조 스님, 무상정사 무사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석해 해암 스님의 구도 정신을 기렸습니다. 성법 스님은 은사 스님의 공부하다 죽으라란 가르침을 받들어 부단히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공부하다 죽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일이라며 평생 정진으로 일관했던 해암 스님의 가르침과 정신은 후학들에게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천태종 마산 사막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만 4천여 등으로 도량을 창엄했습니다. 지난 5일 대불보전에서 종의회 의장 화산 스님, 김해 해성사 주지 영재 스님, 정우영 신도 회장 등 처녀 사부대중이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주지 충광 스님은 오늘 점등식은 마음속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밝히는 자리라며 일심을 잘 유지하도록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막사는 점등식에서 마산 회원 노인복지관과 마산 여자중학교에 각각 1,000만 원과 2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지역민에게 쌀과 라면, 금일봉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불자회가 봉축 점등식으로 도민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충남 도청불자회가 지난 7일 본관 1층에서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임택빈 도청불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신스님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가 가장 고귀한 보살 행위라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축사했습니다. 충남경찰청 불자회도 같은 날 충남경찰청 1층에서 경승실장 도신스님, 김호중 충남경찰청장과 경찰 불자회 회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지역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제천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으로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지난달 25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태고종 호법원장 구산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고문 해봉스님과 금강사주지 해명스님, 송화사주지 보성스님 등 연합회 회원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천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지행스님은 연등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라며 오늘 밝힌 연등이 제천의 희망이 되고 우리 사회를 밝히는 큰 빛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제천불교 사암연합회는 오는 16일 오후 4시 30분 제천문화회관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상임고문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스님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수계법회로 2,100여 장병의 군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문사 수계법회에는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대광명사주지 목종스님, 미타선원주지 하림스님, 내원정사주지 지일스님, 원호사주지 정관스님, 국청사주지 성광스님을 비롯해 호국연무사주지 해총스님, 육군훈련소 금강회장 이우진 대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계법사로 수진스님은 오늘 받은 5개의 율법에 따라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 참된 불자가 되길 당부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군복무를 축원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호국연무사의 수계법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군포교 후원에 앞장섰습니다. 5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 편향 논란 이후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 소식, 그리고 국경을 넘어 부처님 품 안에서 하나가 된 이주민들의 특별한 축제 현장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주시가 종교 편향 논란을 넘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전과는 달라진 행보를 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전동성당과 예수상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물로 인해 종교 편향 도시란 비판을 받으며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요. 최근엔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시된 홍보물엔 봉축 기원탑 점등식부터 연등 거리 행진까지 상세히 일정이 담겼으며 전주시가 공식 SNS에 연등회 소식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 홈페이지의 축제 소개란은 정작 국가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누락돼 있는 등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단 지적인데요. 단순한 SNS 홍보를 넘어 시 행정 전반에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역 불교계는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강원도 영월 조계종 열애마을에서 캄보디아 최대 명절 쫄츠남 축제가 열려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25일 봉행된 행사에는 캄보디아 스님들과 주한대사, 이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상좌부 불교 전통에 따라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의례를 함께했는데요. 모래탑 기도와 부처님 행렬, 전통놀이가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한국의 봄날 속에서 캄보디아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열애마을 회주 성관스님은 로터스월드의 20년 활동을 소개하며 이주 근로자들의 원만한 성취를 기원했고 쿠언폭 럿다낙 주한대사도 한국 불교계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자비의 가치를 공유한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상생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봄 기운이 완연한 주말인데요. 이번 주말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처님, 그리고 또 부모님과 가족과 따뜻한 정,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웨이.

0: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4: 앉으세요. Thank you.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참답게 말하는 자이며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진열을 말하는 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삼보 대승야 종진 영예야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누나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바부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성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예자 능각히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각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성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가열이 열명령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진견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부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무릎도?
6: 관절 복응!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응!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응!
9: 내 어깨도?
6: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5: 선택하길 잘했어요.
1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6: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8번입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0: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 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 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상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 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0: 올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 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방 삼세 부처님과 팔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어머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야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

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구철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내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이제 국가를 베끼시고 대한 방향 하십시오.
1: 문예벌

부부증부증불감시고공증무생 무한의 배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낼지 무의식계 무무명 내지문로사영문호사진무고진멸도무지영무등임무소득검

0: 네. 이어서 경과보고 및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종무기획실장 손목보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1: 정해서는 법화 칠보탑 조성에 관한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법화 칠보탑이 세상에 위용을 드러낸 날입니다. 사부대중 모두 일심으로 부처님께 칠보탑을 공양하며 공경과 찬탄을 올립니다. 6년간에 걸쳐 법화경 방송 강의를 하신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법화 칠보탑 조성불사는 2023년 11월 초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공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2023년 11월 30일 BTN 불교 TV 광고 제작팀과 탑 모델링 최종 확인 및 영상 편집 과정을 거쳐 2024년 1월 25일 법화 칠보탑 불사 모연 첫 광고 방송이 송출되었습니다. 그 약 2년 6개월에 걸쳐 양주 묘산 미술원에서 제작된 칠보탑은 지난 3월 28일 크레인 작업을 통해 정해선원 옥상 하늘 법당으로 이은되어 한 달간 조립 및 세부 작업을 거쳐서 완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신심으로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칠보탑 공양에 지극한 정성을 다해 주신 부처님께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득이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신심으로 불사에 동참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다음은 칠보탑을 제작해 주신 대목장님과 조각장님께 주지스님의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대목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 대목장 정정수 기하께서 정해서는 법화 칠보탑 건립 대작불사에 탁월한 능력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70년 4월 26일 대한불교 정해선원 정해불교대학 조계종 주지 석호연.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각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패 조각장 재용진 계약해서 정해서는 법화 칠법답 권리 대작불사에 탁월한 능력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70년 4월 26일 대한불교 정해서는 정해불교대학 조계종 주지 석호연.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서는 주지 스님이신 호연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앉은 채로 하세요. 아, 자리가 협소한 가기로 앉은 채로 반배 3배 예로 올리겠습니다. 합장 3배 예로 올리겠습니다.

0: 아무튼 오늘은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또 멀리서도 오시고 또 가까이도 오셨는데 이 버파 75탑이라는 탑은 버파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버파경을 2처 3회에 걸쳐가지고 설하셨는데 땅에서 두 번, 또 하늘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 설했습니다. 이 법사품이 끝나고 견보타품에 하늘로 이렇게 오르셔가지고 법화경으로 설하셨는데 거기에 다보부처님께서 다보탑에서 말씀하시기를 법화경 설해진 곳이 있으면은 내가 탑을 세우면은 그곳에 가서 내가 증명을 하겠다. 이런 경전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버파 칠보탑이라는 것은 다보탑, 석가탑이 아니라 이 버파 칠보탑이 중요한 법화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설했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환희스럽고 또 기쁨을 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법당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여러분들 가정에는 이제 환희의 시간, 또 투쟁이 없는 것이 가장 즐거운 집이나 또 내지는 세계라고 그럽니다. 중동 전쟁이 이 탑을 통해 가지고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될 거로 믿고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굳건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보부처님은 진리를 상징하는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펴는 부처님입니다. 또한 이 삼정토변이라고 그래서 이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 땅을 깨끗이 하셨는데 그것은 분신 부처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나라를 깨끗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께서는 다름 아닌 분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길은 아주 탄탄대로 더 쉽게 얘기하면 만사 형통될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떤 재물 부분이나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돈이니까 재물 부분이나 또 건강, 인연, 여러 가지 부분이 오늘 하늘법당을 맞이해서 그 기운으로 잘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땅의 변화,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분신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하늘법당에 가면은 소불이 좀 모셔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신 부처님인데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다보 부처님으로 모셔져 있는데 경전에는 뭐 수인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우리만의 다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은 더욱더 잘된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더욱이나 부처님께서 이 가피로 지켜주실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날이니까 환희스러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참석하시고 특히 오늘 대원정사 큰스님께 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침을 한번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좀 해주신다 그러니까 잘 듣고 가시면 될것 같고 오늘도 참석해 주신 스님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에 칠보탑을 조성하면서 우리 종무실장이 고생 많이 했고 위장병까지 생겼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 모든 이웃에 부처님의 광명이 비쳐서 세계가 평화롭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법 시대에 중생들을 제도할 복전이신 칠보탑을 오늘 낙성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상 공덕경에도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너무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를 제도로 가셨는데 뵙지를 못해서 그 조각가 그 조각가 유명한 조각가를 만들어서 조성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에 중생을 제도할 복전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본 자 법을 본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 칠보탑은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법을 하나로 이렇게 상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말법 중생들은 경전을 읽고 공부기를 싫어해요.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칠보탑이 바로 그 속에 부처님의 법이 묘법연화경 등 대승 모든 경전이 그 속에 다 형상으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정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무정설법. 예, 말로 안 해도 형상을 통해서 법을 설하신다. 예, 그래서 많은 중생들을 이제 제도할 복전이 됩니다. 이 복전을 만들어 주시게끔 하는 부처님께 첫째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이 없으면 이런 탑을 조성할 수가 없죠. 부처님의 가르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법을 통해서 칠보탑을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잘하신 주지스님 호연스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조성불사를 하게끔 해주는 1100억화신의 부처님의 분신들, 거기는 삼라만상 두두물근 모든 분신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박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칠보탑을 조성하게 할 수 있도록 시주해 주신 분과 하주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까 대목장은 우리 주의스님께서 했지만은 저도 대목장님께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우주의 생명들이 거기에 다 합심해서 화합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라만상 일체 생명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부처님 앞에는 칠보탑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얼마냐? 몇 순이에요? 500유순. 500유순인데 그것이 1유순이 두 가지가 있어요. 9.9m가 있고 하나는 12m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2m로 한다면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6,000km입니다. 높이가. 6,000km. 이게 4km가 이거 심지잖아요. 6,000km 높이. 가로 세로는 500유순. 이게 500유순이면 얼마예요? 500유순이면 3,000km. 몇 킬로요? 3,000km가 높아요. 높이로. 가로 세로가. 예, 거기에 이제 몇 개가 또 들었냐면은 거기에 거기 가지고 그 탑이 어디에 솟아 있냐면은 공중에 솟아 있다. 땅에서 공중에 솟아 있었다. 예, 그 머물러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여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탑에는 또 5,000개의 난간이 있었다. 난간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가다 보면은 이렇게 난간이 있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잖아요. 그 난간의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지만은, 우리의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난간이에요. 그 탑의 의미가. 그러면 번뇌가 뭐예요? 탐심, 진심, 치심, 교만, 의심, 이런 번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온갖 죄는 뭐예요? 살생, 도둑질, 음행, 이런 온갖 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쩐다고요? 막아줘. 근데 그 탑 속에는 이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 또 무엇을 막아주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성. 이 불성이 바로 탑이 바로 불성입니다. 솟아버렸다 그 말은, 땅에서 솟았다 말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지금 이러한 탐심, 진심, 치심, 번뇌를 들어있는 땅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솟았다 그 말은 어때요? 그것이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지금. 자, 없어졌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무엇을 또 막아주냐면은, 부처님께서 부처가 될 때, 여러분들 법화경은 이제 부처님 되는 경전이잖아요. 될 때 부처님이 마구니를 항복받았습니다. 자, 마구니. 근데 제1마구니가 뭐냐면 욕망이라는 마구니예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마구니를 그 난간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제1마군, 이게 군이란 말은 무리군자거든요. 이게 욕망도 여러 가지가 있어. 내 멋대로 하는 거. 남편을 사랑한 것도 내 버는 게, 돈을 쓴 것도 내 멋대로, 몸을 쓰는 것도 내 멋대로, 시간을 쓰는 것도 내 멋대로, 말한 것도 내 멋대로. 이게 전부 욕망이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욕망을 일단 어떻게 그 난간이 막아줘. 이렇게 막아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냐면은, 혐오. 혐오라는 마군. 군자를 써놨어요. 군자라는 무리군자. 혐오라는 그것도 수천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난간이, 예, 뭐예요? 그, 5천 개 난간 하겠습니까? 아까? 몇 개라 했어요? 5천 개만 되겠어요? 엄청나게 더 많아요.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 혐오가 뭐예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도 마음 안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욕망의 거예요. 혐오의 마구니가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줘. 혐오의 마구니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집착. 집착이라는 마구니. 이것도 이따가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갈. 기갈. 기갈은 뭐예요? 갈증. 남편에 대한 갈증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잡념이 생겨요. 이제. 딴 생각을 엉뚱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찔 모라는 것이 그것이 마구니예요, 그게.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때요? 그 난간이 그 탑 속에, 칠보탑 속에 난간이 그거를 어쩐다고요? 막아준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피로와 수면. 아이고 죽겠네, 피곤하네, 이런 거예요. 이거 전부 지금 뭐예요? 무엇에 걸렸어요? 마구니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 피곤한 것이 문제이고 또. 예?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공포심. 이렇게 기도다가 내가 병나서 안 되겠지, 이렇게 무엇을 하다가 내 집안 망하겠지, 이런 공포심. 이거 문제예요 또. 이 공포심. 그 다음에 그것을 난간이 어쩐다고요? 막아준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또 공포심. 의혹. 의혹은 안 믿어. 누구를?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않고 안 믿을 사람을 믿는 것. 그걸 뭐라고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어? 어리석어. 그래서 의심을 해. 안 믿어. 탑이 솟았다 그러면 솟은지를 어찌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안 믿어. 뭐 그렇게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뭐, 누구예요? 야, 그렇게 의심을 하면, 아, 내 안에 마구니가 들어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구니가. 자,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위선과 고집이라는 마구니가 있어요. 뭐라고요? 자, 근데 이거는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 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 무엇으로요? 법화탑 안에 들어있는 무엇으로? 난간으로 막아줄 수가 있어. 내 가정도 그 난간이 어찌해야 돼요?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도 지켜줘야 돼.
세상도 지켜줘야 돼. 내 직장도 지켜줘야 돼. 내 몸도 그 난간 여자 된다고요? 지켜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그릇된 방법으로든 명성과 이익.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권력.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재산. 이거 전부 마구니의 유혹이요. 그거를 항복받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막아줄 수,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난간. 알기는 잘하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난간이 지금 있습니까? 없다 그러잖아. 난간이 없으니까 언제 쳐들을지 몰라, 지금. 어? 그 난간, 그릇된 방법으로 얻는 거 안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와 미래와 죽은 이후에도 좋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도 내 형제간과 이웃도 좋을 수 있는 이익과 명성을 얻어야지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오래 가야 되는데 지 방식대로 얻은 그런 권력과 명상은, 이익과 명성은 마군이지 너를 도와준 것은 아니다. 너를 지켜준 것이 아니야. 너를 보호해준 것이 아니야.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또 했냐면은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이다. 예, 법화경도 다 나오죠. 항상 예배 공경하고 보살도를 행해야지 무엇을 줬어요? 수기를 줬습니다. 공경해야 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공경을 해야 되는데 무시를 한단 말입니다.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뭐가 내 안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구니가 지금 여기 집구석에 드글드글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 근데 이제 여러분을 막아줘야지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또 들어온 마구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내가 다 가르쳐주고, 안 있으면 이제 안 가르쳐주고. 자, 그 다음에 남을 경멸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면 안 돼요. 예? 자, 어째서 그렇게 경멸하면 안 돼요? 자, 남편도 경멸하면 안 돼요. 자, 남편이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남편이 행복하지요. 그러면 남편을 무시해야 되겠어요? 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딱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들고 땅을 놓고 뭐라 해요? 내 남편은, 너는 천상 천하 유아 독전이다. 남편한테 오늘부터 그래. 당신은 나에 있어서 하늘 위에 땅 아래 없어서는 안 될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마구니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소중한 종기가 아니라 요상한 소리를 하네. 입이 고장 나갖고 이제 막 나오네. 이제 뭐라 그러고 나 뒤는 나 말 안 할 거예요. 뭔 어찌 모르겠어요. 또 남편도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과 안락과 평화를 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마구니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신도들에게는 이거를 가르칩니다. 남편은 나에게 행복과 안락과 평화와 풍요를 주신 부처님이십니다. 세존이십니다. 자, 남편한테 해봐요. 세존이시여. 또 나도 어때요? 세존이시여. 그렇게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받던 것을 뭐라 한다고, 어떻게 바꾸라고요? 천상 유아 독전. 하늘 위에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조그마한 일 갖고 실패했다고 욕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혼한다고 해야 될까 안 할까? 나간다고 안 해야 될까? 웃은 사람은 수상해.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식한테도 너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래서 남편도 천상천하여, 나도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 이게. 그래서 그, 이 불탑 속에는 이런 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어쩐다고요? 지켜준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천 개의 멋있죠? 감실, 그 방입니다. 방. 이 안에 방이 있어. 무슨 방이 있냐? 여러분들은 뭔 방이에요? 탐심방, 진심방, 그 다음에 어리석은 방, 교만방, 짜증방, 미워하는 방, 차별한 방, 변덕하는 방, 잔머리 쓴 방, 그 다음 거짓말하는 방, 그 다음 이런 방이 가득 차 있어. 그게.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 방이. 그 방을 뭐라 그러냐? 예토. 자, 예토. 예토가 뭐예요? 더러운 방이 지금 땅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감실이 몇 개가 들었다고요? 탑속에요? 천 개가 들었는데 그는 사랑의 방이 들어있어. 내 남편이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을 건져주는 방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세음보살이 돼서 건져주는 방이가 들어있어. 무슨 방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 그 다음에 공경의 방, 예배의 방, 찬탄의 방. 찬탄이 뭐예요? 칭찬해준 방. 칭찬이 뭐예요? 당신은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게 찬탄입니다. 남편을 어찌라고요? 찬탄해라. 비난하지 마라. 찬탄해라. 그 방이 들었다. 찬탄방. 자, 찬탄방. 자식도 찬탄하고, 남도 찬탄하고, 이웃도 찬탄하고, 땅도 찬탄하고. 땅도 어째요? 땅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것이 찬탄이요. 아시겠어요? 이 방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찬탄방이 천 개나 들어있다. 예? 엄청나다. 천 개가 들었다. 그 다음에 뭐 무슨 방? 감사방. 자, 감사방. 공경방. 고통을 들어주는 구고군한 관세음방. 제 문제를 해결하는 지장보살방. 어리석어가지고 그냥 남편이 천상천하 유아독진도 모르고 부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진도 모르고 저녁 12시 와가지고 부인을 가지고 때리고 요구는 그런 어리석은 방이 아니라 지혜의 방, 문수보살이 들어계시는 방이 그 속에 또 들어있다. 근데 그것이 몇 개나 들었다고요? 천 개나 들었어. 그 천 개가 들었단 말이죠. 응? 들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탑 속에 들었다. 불탑이 그렇게 장엄을 해놨다. 그뿐 아니라 거기는 또 무엇이 들었어요? 금문, 뭐예요? 자거, 우마, 칠보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뭐냐? 불탑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불탑이 땅에서 솟아났는데 그 불탑을 다른 말로는 무엇을 가리키냐? 불성. 자, 불성. 부처님의 성품. 그래서 열반경에 그런 불성이라면 잘 모르겠죠. 내가 가르쳐줄까 말까? 가르쳐줘요? 매뉴얼 안 되는데. 자, 따라서 해봐요. 불성은 대자대비심이요. 대자, 이게 대자대비심이 불성이요. 불성이 열애라. 이게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대자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바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열애, 부처님이시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비가 뭐라고요? 불성이요. 대자 대비가 그 대자가 뜻이 있어요. 대자 뜻을 잘 알아야. 대자가 뭐예요? 어? 그렇게만 알면 안 돼. 대자는 공간적으로 절대, 시간적으로 영원이요. 그러게 어때요? 원수까지도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돼요. 원수까지도 지라고요? 차별 분별이지 않고 가는 절대적인 마음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자 뜻이요, 대자. 자, 시간적으로 영원히. 예, 차별 분별하지 않아요.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차별 분별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뭐라고요? 불성이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칠보탑이다. 무슨 탑? 칠보탑이요. 그것이 칠보탑. 그게 칠보탑이다. 그 다음에 대희대사가. 자, 대희대사. 대희대사 관세음보살. 그, 아니요. 대세지보살. 그러죠? 그 대희대사가 또 불성이다. 그 다음에 불성은 바로 뭐라고요? 대자 대비가 불성이요. 그 불성이 바로 뭐라고요? 대자 대비가? 열애다. 자, 열애다. 열애뿐 아니요. 열애다. 열애가 뭐예요? 그것이 진리다. 진리. 그게 그 칠보탑이 뭐 된다고요? 불성을 가리키는 것이요. 대자 대비심을 가르치는 것이요. 열애를 가르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진리를 어쩐다고요?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을 네 마음 안에 솟아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솟아나게 해야 돼. 응? 아시겠어요? 대의대사, 대의대사이. 자, 그래서 그 자비가 뭔지 아세요? 자비가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부처님의 다른 마음. 그래서 심즉시불. 자, 심즉시불. 불즉시심. 대자 대비한 마음이 바로 부처다. 부처가 바로 대자 대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자비심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뭐예요?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자 대비가 바로 열애요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대자 대비를 그러면은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여기서 어때야 돼요? 솟아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대자 대비가 있어요? 대자 대비심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 당 순간에 가서 그 사라져버려요? 안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대자 대비심 불성을 어떻게 해요? 공중이란 말은 마음밭에 그것을 솟아나게 하라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은 불처예요. 원래 불성을 갖는 열애예요. 열애. 아시겠어요? 그 불성 속에는 무엇이 들었다고요? 불성 속에는 대자 대비심이 들었고 대자 대비심이 바로 뭐라고요? 열애다. 열애다. 그거 그 열애를 다른 말로 발음하면 여러분이 또 뭐라는 거예요? 세존이시다. 자, 뭐라고요? 세존이시다. 여기가 세존이요. 그 다음에 그 이 대자대비 마음이 응공이다. 자, 응공. 응공이 뭐예요? 너는 밥 먹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근데 자비심이 없이 살아가, 자비의 방에 앉지를 않으면 그게 법학이 나오죠? 열애방에 앉아서 살아가지를 않고 열애방에 앉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자격 있는 사람 들어봐. 근데 무엇이 돼야지 돼요? 네 안에 불성이 발현돼야만이 네가 밥 먹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 밥 먹을 자격이 있어 없어? 있기는 뭐가 있어? 지금 자비심으로 사냐가 안 사냐가 문제지. 스님이 그 자비의 노래를 108가지 작곡 작사를 해놨어. 그 노래만 보면 자비가 뭔지를 알아. 그럼 다음은 이거는 가르쳐줄게. 자, 시간이 없은 게. 그래서 자비가 되면은 무엇이 된다고요? 세존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 이게 처도 결혼해서 가장 존귀한 아내가 돼야 되겠죠. 가장 또 자식을 낳았으면 존귀한 뭐가 돼요? 엄마가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자 대비한 마음 열애의 방에서 어쩌라고요? 앉아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감실이 어디에 들었다는 거예요?

0: 불탑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불탑, 질보탑 안속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대자대비한 마음이 바로 무엇이 된다고요? 열애가 되고 밥 먹을 자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열애응공정변지 그 다음에 거기서 문수보살이 출현합니다. 자비 없는 생각은 절대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 자비가 생겨야지 거기에 누구를 출현시킨다고요? 문수보살을 탄생시켜. 그러니까 열애방에 앉아서 염불을 해야 되고 열애방에 앉아서 사경독경을 해야 되고 열애방에 앉아서 전법을 해야 되고 열애방에 앉아서 봉사를 해야지 뭐가 돼요? 열애가 출현한다, 드러난다. 신심이 빠진 모든 탑의 예배 공양은 의미가 없다. 부지런히 신심을 가지고 호연스님 잘 만나고 정혜선은 이 도량의 승가에 귀해서 합심해서 빨리 모든 사람이 다 일불성이 되는 그날이 오고 이 나라가 부처님 사는 나라로 세계 방방곡곡의 우지법계가 다 그날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화경의 질보탑 불사에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 칠보타 처만 및 낙성대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성불을 발언하며 사홍소원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연등골의 빛이 흥인지문 종로 조개사를 밝히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5월 17일 한국의 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펼쳐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평안과 화합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1: 우리나라 관음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재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엽업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화남 061-755-5330번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제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심정 즉 선신이 필요하고 즉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반드시 보호한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가피를 이루는 그 본질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항상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호흡신장이 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면 여기서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반드시 옹호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이런 부분은 적은 거예요. 호흡신장의 옹호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사고 안 나고 사는 부분은 없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는 다 폐차가 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은 멀쩡했다. 기적이 바로 그런 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깨끗하면 호법신장이 옹호를 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는 도반 중에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내 도반 중에 하나가

벌써 출가한 지 40년이 됐죠. 출가해서 처음에도 그래. 지금도 내가 보면 그 스님은 눈을 잘 못 감아. 아주 궁금해 죽겠대. 그래서 딴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몇 번 부르면 몰입을 해서 탁 들어가거든요. 그 몰입을 해서 들어가면 힘이 덜 들어요. 관세음보살을 신명나게 부르기 시작하면 내가 부르는 게 아닌 어떤 에너지가 돋는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런 그게 생겨요. 그걸 소위 말하는 신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한 달씩 세워도 뭐 그 부분이 크게 뭐 그 신체에 무리가 가거나 이런 부분이 덜한 거예요.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수십 년 동안을 한 달 한 거를 빼놓지 않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집에 오는 게 싫어. 그게 너무 재미있어. 그게 다 어떤 그런 에너지가 서로 그 주고받는 교감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스님이 처음에는 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남들은 다 눈 감고 부르는데 본인은 눈을 못 감으니까 참 측은해. 얼마나 힘들까.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도 눈을 뜨고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눈 감고 부르는 사람이 시간 잘 갈까요? 눈 뜨고 부르는 사람이 시간 잘 갈까요? 감고 부르는 게 시간이 잘 가요. 가끔 졸기도 하니까. 근데 이슬림은 생다지로 그냥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몸을 비비꼬고 나중에 눈 감고 있다 보면 내 눈앞에 뭐가 어리어리해. 눈 뜨보면 그 사람이 손가락 갖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안 궁금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궁금하냐. 자기는 너무너무 궁금하대요. 근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어느 때에 승용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출장을 갔다가 낯선 길이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본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날에 그 오토바이가 반대 차선에서 오는데 본인 차선으로 온 거예요. 그냥 가면 오토바이를 다쳐서 상대방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살리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그 꺾던 동시에 거기에 뭐가 쌓여있냐면 보드블럭이 쌓여있어. 보드블럭이. 네? 보드블럭이 쌓여가지고 그 보드블럭 더미를 가서 받아가지고 차가 다 찌그러져서 폐차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스님은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24시간 후에 깨어났어요. 근데 그 스님이 깨어나갖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신기한 걸 맛봤다 이거예요. 뭘 맛봤냐면 그 보드블럭에 차가 들여받는 순간에 금강신장이라고 하는 신장이 나타나는데 금강신장이라고 나타나서 탁 막아주더래요. 그래서 그 금강신장이 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구인사 5층 법당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이렇게 갑옷 입고 서 있는 신장이 있거든요. 똑같이 생겼대요. 근데 큰 금강신장에서 탁 막아주고 그 옆에는 수만 금강신장이 적은 신장이 쫙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금강신장이 본인을 살려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 안 자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기한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반드시 옹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고 항상 착함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옹호하게 돼 있는 이치가 있다. 그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는 부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건 염념불망 부처님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게 염불입니다. 아시겠죠?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피로 보호하고 연색 즉 제천이 색을 그리워한 즉 모든 하늘이 불용하나니 즉 용납하지 않나니 신필호적 순환처이 무난이요 신이 반드시 보호한 적 비록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어렵지 않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이 내 마음에
삿된 생각을 하면 하늘에 있는 신, 즉 모든 후보신장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마음을 항상 청정히 갖고 계율을 생각하고 항상 삿된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하늘도 용납하지 않나니 신필호즉 순환처 임을 아니요 신이 반드시 보호한즉 비록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어렵지 않음이니라. 내가 마음을 잘 쓰면 호법신장들이 나를 보호하는데 그 호법신장이 나를 보호하면 내가 비록 어려운 곳에 처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닌 것이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가피를 얻고 없지 않는 것은 누구에 달려있다? 네?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게 여러분 착할래요 안 착할래요? 착해야 돼요.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여기 나와있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항상 스님한테 상담하러 오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스님에서 나오는 얘기는 뻔하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착해라. 또 기도해라.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알아서 계산다 해요. 나 스님 좀 만나러 갈래. 그럼 뭐라 그래요? 가나 마나야. 그것도 본인이 또 뭐라 그래요? 가봐야 뻔해. 뭐라 해? 기도하라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스님한테 와서 스님이 상담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하고 그 기운이 같아요 달라요? 이거 왜 이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뭐 그 기운이 달라서 다른 걸까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주지 스님하고 상담하고 난 이후에 마음가짐과 큰 스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음가짐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구인사 가야 돼 안 가야 돼? 알아서 하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대상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받아들이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하는 행위 자체를 적게 생각하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상대를 한번 맺은 인연을 귀하게 생각해서 천금같이 받아들이다 보면 그건 반드시 가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여러분 뭐 아무리 귀한 분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긍정적 마음이 없다면 여기 부처님께서 뚝 떨어져갖고 내가 부처라고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지인 월두 스님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니까 빠짐없이 항상 결석단하고 오셔서 지금 이 분위기 함께 하시지만 제가 저 동대구역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부처님 말씀은 계율입니다. 계율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닌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지나가다 뭐라 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별 미치게 다 있네. 그러니까 나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안 미쳤는데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난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돼. 장소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전을 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천강유수 천강월이라.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그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고요한 물에 우리 비치면 하늘에 있는 달과 물에 비친 달이 다르지 않지만 구름이 끈 부분에 달이 떴다면 그 달은 이미 달이 아니요. 출렁거리는 부분에 물에 흐르는 물에 달이 떴다면 그 달은 이미 달의 모습으로 없어지는 것 같이 부처님이 즐기는 하늘에 떠 있는 달처럼 밝고 고요하지만 중생인 내 마음에 그 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하고 은은한 마음을 갖지 않는 한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 마음이 지금 산란해져 있는데 어떤 마음이 그 받아들이겠어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한들 그 진리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그 분당 대광사에 있을 때 한 보살님이 찾아왔어요. 서울 관문사에 제가 총무리 있을 때부터 봉사를 잘 하셨던 분이야. 근데 그 잘하셨던 분이 어느 날 분당까지 찾아왔어요. 뭐 내가 분당에 갔다가 날 온 게 아니고 이제 그 관문사에서 친했으니까
반드시 스님을 찾아올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올까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올까요? 네? 아주 용하셔. 그래,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찾아오셨는데,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딸을 길렀는데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됐어. 디자이너가 돼서 돈도 잘 벌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주 그 신랑도 잘 얻어가지고 대기업에 박사 연구원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아주 결혼을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됐고 본인들도 만족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그 젊은 부부가 시댁의 부모님들 모시고 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문어 숙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문어를 시켜서 삶는 동안에 그 문어 삶는 거를 왜 가서 젊은 보살이 봤는지 그걸 보다가 해가 닥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착했겠어요. 그죠? 문어가 삶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것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산란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본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정신이 옳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반품해달라는 거야. 이혼해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친정집에서 너무너무 몸이 타니까 날, 분당에 있는 날까지 찾아왔어요. 그 찾아와서 묻는 게뭘 뭐냐면, 스님, 우리 딸이 이렇게 됐는데 이 방법이 뭐냐? 그건 제가 가르쳐 준게딱한 가지야. 열심히 기도하세요.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문어가 삼겨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얘기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일어섰다가 앉으면서 그거 말고 또 없냐고 묻고 또 한참 설명하고 나면 또 일어나다 말고 그거 말고 딴거 없냐고 묻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거 말고 쉽게 되는 법이 없냐 이거예요. 쉽게 되는 법은 없다. 기도해서 힘을 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래. 그래, 그럼 스님이 거기다 대고 앉아가지고, 그거 말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천도제 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떤 스님이에요? 어? 이제는 또 무슨 그 얘기를 갖다 붙이면 또 뭐냐면, 아, 월도 스님은 가면, 가기만 하면 천도제 지내라고 한다 소리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천도제고 뭐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천도도 본인이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잘못된 길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답을 가지고 와요. 스님한테 가면 뭐 이렇게 돈 들여서 뭘 하면 좋겠다. 나는 억지로 하지 말아 소리는 안 하는데 나는 돈 들이는 얘기는 잘안 해. 그건 알아서들이 할 일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보면 얘기가 호법심장이 옹호할 만큼 기도하고 사시고 호법심장이 옹호할 만큼 청정하게 살려고 애쓰고 겉과 속이 같은 부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불용죽 내한 방이불하니라. 하늘이 용납하지 않은 즉 이에 편안한 처소가 있더라도 편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내 마음이 지금 산란해. 못된 짓 많이 했어. 번뇌가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하루 저녁에 100만 원 주고 잠을 자는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이 와야 안 와야? 요게 그 얘기예요. 하늘이 용납하지 않은 즉, 아무리 편안한 처소에 있더라도 편안하지 않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 편한 게 극락이야. 이해되십니까? 마음 편한 게 극락이에요. 좋은 침대가 극락이 아니고 내 마음 편한 데가 극락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구인사 4박 5일 길도 가면 넓은 공간도 아니고 좁은 공간에서 내몸 하나 누일 정도로 가지고 씨름을 해도 밤새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좁히고 눕는 순간에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해본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 세상에 아무리 비단금 취미 좋아도 그보다 좋을 순 없어. 응? 그런데 처음부터 비단금증 깔고 좋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근심 속에 누워있으면 밤새도록 잠이 와, 안 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내가 하루를 성실하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기도하고 노력했으면요, 늠름 순간이 극락이야. 아, 내가 이렇게 두 다리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딴 얘기가 나오는 게, 내가 평상시에 편안한 마음을 단둘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것은 편안하지 않아. 즉 하늘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 하늘과 나는 다르지 않아. 내 마음이 하늘이 감흥할 만큼 살면 내가 하늘이요. 내가 하늘이 나를 거부할 만큼 살았으면 나는 이미 거부되어진 부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럼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하대요. 중생이 부처의 언어를 이야기한다면 그 순간 이미 부처고, 부처의 생각을 머금으면 이미 부처의 마음이 되는 거고, 부처의 행동을 실행한다면 그 순간은 이미 부처일 수 있다. 심즉 시불이라. 마음이 즉 부처라. 그 여러분들이 항상 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라. 송하여 가로되 이욕 염왕 인욕쇠요. 이기적 욕심은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이끌어 가두며. 무슨 얘기냐면, 욕심, 나라고 하는 부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취하다 보면 염라대왕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가둠이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라오라 손짓하여 부르는 극락에는 도달하는 사람이 적고, 오지마라 오지마라 손살에 치는 지옥에는 문정성신을 이루는구나. 참 가슴에 와 닿는 얘기 아니에요? 저 지장보살이 지옥은 오지마라 이것은 절대 올 곳이 못 된다고 손살을 쳐. 그런데도 거기에 문정성신을 이뤄. 극락에서 아미타불이 극락에서 손짓을 해. 이곳에 와라. 이곳에 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 극락에 머무르는 자는 거의 없더라. 공덕을 짓고 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요. 진리에 순응하고 살기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다. 그걸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갈 건지를 잘 선택하고 살 필요가 있다. 그래, 대주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현대인들이 삶은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를 다하고 있다. 아니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무지몽매합니까? 현대인들이 무지몽매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옛날 분들은 문맹자가 많았어요. 지식인들이라고 해 몇 명 안 됐어요. 한자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야말로 대학 중용을 공부해서 그 석학소리를 들었던 사람 몇 명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문맹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대주사님께서는 현대인들이 무지몽매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요즘 사람들 똑똑하거든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글로벌 시대에 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뭐 세상이 똑똑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지몽매라 그랬어요. 왜? 인과를 모르는 삶을 사니까. 현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서로 약속으로 실행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몰라도 인과를 생략하고 삽니다. 내 이익에 우선하고 물질에 탐착하며 경우를 저버리고 이익 우선주의로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형제지간에 어떤 형제가 배고파서 삶을 못 산다 그러면 보증을 서서라도 형제를 서로 살려고 애썼던 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즘에는 옆에서 고라자 죽어도 조금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만졌다 준다고 해도 안 주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부모가 벌어놓은 돈 자식들에게 미리 상속을 하면 요양병으로 내쳐지는 것이 상식으로 통용되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너무 분분하게,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았어도 부모님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걸 우선적으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썼던 것이 과거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 그렇게 살면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지몽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조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인과에 근거한 부분이 도리로 봤을 때는 현대인들은 야같지만 무지몽매요. 그 인과의 이치를 믿고 살았던 과거의 우리 선조들은 못 배웠지만 그들은 지혜로웠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들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부분이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끝없는 투자를 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을 다하고 있지만 돌고 도는 인과의 이치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너무 모르는 부분으로 치달아가는 걸 아닌가. 뭔 얘기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선인 선거의 악인 왁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선인 선거의 악인 왁과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스님에게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러 와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스님은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입니다. 악왁작같이 살아야 잘 사는 세상이지 스님처럼 말하는 건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눈앞에 있는 부분의 계산을 통해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인과의 법칙으로 놓고 보면 참 무지몽매한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 사이클은 아주 큰 사이클이에요. 불생불멸의 사이클. 윤회의 사이클 중에서 나를 정말 진리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현상으로 나를 이끌어가면 그게 성공인 거지. 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분의 욕심만 내다 죽는 인생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 풍요로우면 현실을 살아가는 부분에 단소 편리함은 있겠으나 그것이 내가 죽어 다시 태이는 윤회계까지 윤택하게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억을 남겨놓고 죽어도 한 푼도 남겨놓지 못하고 죽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수천억을 남겨놓고 죽는 사람이나 한 푼도 남겨놓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나 죽는 그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써보지도 못하고 소유해야 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집착을 하고 있기에 무지몽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맞는 얘기가 아닐까. 약은 고양이, 밤은 어두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 이후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인과를 배우는 것이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간단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좋아야 되고 내일도 좋아야 되고 그 이후도 좋아야 되는 부분이 가르침. 바로 그것은 부처님의 인과를 믿는 거다. 그 인과의 본질은 처음도 둘째도 끝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정행답을 접연대니라. 깨끗한 행은 아미타불이 연화대로 맞아주시느니라. 내가 내 삶을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화대로 영접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는 부분 자체가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그 이야기였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법회를 했어요. 서울 관문사에 있을 때는 제가 3년 동안을 매일 법문을 했어요. 밤 12시에 항상 하루도 빠지 않고 거의 법문을 해서 1년이면 3, 4일 정도 빠지고는 거의 제가 빠지지 않고 법문을 했어요. 3년을 하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모이는 인원은 많았어요. 하루 전에 기도하러 모이는 인원이 1,000명 이상씩 모였으니까 방송에 모자랄 정도 돌아갔고 법회에 오는 인원이 3,000명 이상 모일 정도로 상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관문사가 좀 이렇게 그 포교가 되고 난 이후에 또 나를 보낸 데가 어디냐면 분당이에요. 절만 지어놓고 신도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또

가라래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관문사 있을 때만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토요 법회를 하자.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만 항상 법회를 했어요. 저녁 9시에 꼭 법회를 했는데 어느 날 법회 5분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 한 통 온 게 뭐냐면, 스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호흡기 꼽아놓고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근데 너무 무서워하신다. 너무 두려워하시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신다. 그리고 스님을 찾는다. 나는 스님을 찾는다 그래서 날 찾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날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스님이면 되는 거였더라고. 근데 그때도 거기 스님이 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5분 후면은 신도들이 그 법문을 해야 되는 법회인데 그 전화를 받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서 내가 5분 후면 법회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 가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스님 법회는 잠깐 미루시고 잠깐만 다녀가셔도 좋지 않겠냐, 우리 아버지가 스님을 간절하게 찾는다. 나는 그때만 해도 날 찾는 줄 알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서울대 병원이 우리 그 대공에서 5분 거리, 5분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진짜 신호등도 없고 그냥 가면 돼요. 차만 타면 5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만약에 안 가면 전화하신 그 가족들은 나를 보는 순간마다가 이가 갈릴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임종시에 스님 한번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안 왔다. 그럼 내가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는 좋은 스님입니까? 나쁜 스님입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평생 나쁜 스님 되지 말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바꿔서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그 아버님이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운명 직전이 있어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 죽지 말라고 난리예요.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절박해서 하는 소리지만 나는 내가 들어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죽고 싶어 죽어? 본인은 지금 완전히 그 사생을 지금 아주 패하고 너무너무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관세음보살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환자에게도 기대되고 그냥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 그랬더니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다 말고 뭐라고 나한테 그러냐면, 스님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남이아미타불 아닌가요? 그러더라고. 아, 근데 내가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남이아미타불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그래, 그게 아니다. 관세음보살 불러라.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이아미타불 불러도 되고, 내가 배운 거는 관세음보살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고통에 떨고 있을 땐 관세음보살이 최고라고 나는 관음경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불러라. 또 관세음보살 그때부터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그분도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못 부르니까 마음으로라도 부르라고 이제 그래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주변에서도 관세음보살 부르고 환자도 입으로 덜멀덜멀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분이 편안해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 뭐 특별히 어떤 걸 해서가 아니고 내가 들은 대로, 큰 스님에게 들은 대로만 얘기해 줬는데도 편안함을 얻는 걸 보면서 참 부처님 가피는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법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드려라. 그리고 거기서 거룩하게 한마디 더 했어. 혹시 날 또 찾거든 불러라, 내가 올 테니까. 그러고는 올라왔는데 법회 끝나고 그 이튿날 저녁 될 때까지 조용해요. 근데 그 이튿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 근데 나는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나는 제 아버지 죽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 근데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스님 어저께 스님 오시기 전까지만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떨었던 아버지가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 정말 어저께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잡아간다고 너무 공포를 줘가지고 두려웠었는데 관세음보살 부르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편안해졌다. 그리고 꿈속에 저 밑에 서울대학교 병원 입구에 꽃차가 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꽃차 타고 좋은 데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에 안도를 시켜주더라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하루를 더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가족들은 그 아버지가 좋은 데 가셨다고 믿어요? 안 좋은 데 가셨다고 믿어요? 좋은 데 가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버지 죽고 좋아하는 거 처음 봤다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49제도 이렇게 지내시고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데 우리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한 번, 우리가 먹는 착한 마음 한 번 한 번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나는 이런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행탑을 접연대리라. 즉 깨끗한 행은 아미타불이 연화대를 통해서 맞아들이는 부분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항상 내가 깨끗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미래가 그만큼 아미타불이 이끄는 연화자대에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가라. 이거 누굴 믿는 겁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믿는 거요. 내 자신의 행동을 믿는 거요. 내 자신의 처세를 믿는 것이다. 내가 한 행동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는 그거는 기억해 줄 일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어차피 감겨질 나의 업이라면 좋은 업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나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하셔? 참 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보다 미래가 좋아지기가 어려운 게 그 마음이에요. 그 심보, 그 심술. 그 부분이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 중에 참 나쁜 심보, 그 나쁜 심보는 반드시 빼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걸 부처님한테 빼달라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빼내야 돼. 자꾸 바꿔야 돼. 그래서 남 잘 되는 일, 남 안 되는 일, 잘 되는 일에 기뻐하고 남 안 되는 일에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보살심이라. 자꾸 연구해야 돼.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질투야 질투.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부분 그거 빼야 돼. 그래서 보자기 중에 제일 나쁜 보자기가 그 심술보가 제일 나쁜 부분이니까 그거 빼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은 미래에 나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가셔라. 근묵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게 되어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 부처님 진리를 가까이 하면 영겁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청정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신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부천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0: 이어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 달마도. 김류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 왜 이 변화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소통과 관련된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소통은요 언제나 이 뒤에 무슨 단어를 갖고 오냐면은 이 단어를 가지고 와요. 소통이 안 돼. 그러면 특히 가족분들 중에 아우 야 니네 아빠하고 뭔 얘기를 하겠냐. 왜 웃으세요? 근데 이거는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남남이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두 분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어떻게 100%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시간이 없겠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무엇이 잘못된 거고 무엇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 어른께서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를 저는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쳐다봤던 것 같아요. 너무 고치고 싶었어요. 이런 제가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불만족이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거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의 모자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떻게 대화하셨는가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보면은 해답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금방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대화는 의사소통이죠. 근데 모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딸하고 대화를 했는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의사 전달이 됐대요.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나는 대화를 하자 그래서 앉았는데 의사 전달 또는 뭐가 되냐면요. 이게 돼요. 요거 아니면 요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 사람은 입을 다물고 듣던가 아니면 그 사람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왜 전달을 하거나 싸움이 될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여러분 다

0: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제일 심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그렇죠. 가정이에요.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 잘 안다고 생각.
0: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잘 안다고. 근데 잘 몰라요. 왜냐면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가정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 자르지 마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말을 자르고 자기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경에서 부처님이 말을 자르고 말씀하셨다는 걸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부처님은 아주 아주 아주 젠틀하십니다. 제가 일화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부처님에게 이제 많은 외도들이 찾아와요. 외도들이. 그래서 이 외도가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배우려고 오는 거겠어요? 싸우려고 오는 거겠어요? 싸우려고. 싸우려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는 어떡하죠? 나하고 싸우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저는? 피하죠, 그죠? 맞아요. 아주 좋은 상책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부처님은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정말 멋지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너가 배운 바가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나에게 들려줘라고 하신 거예요. 얘기해. 너 왜 왔어 여기? 너 뭘 배웠어? 너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어? 그래, 얘기해. 이거는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1: 듣는 거예요.
0: 얘기해.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잘 들으세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말이 맞으면은 싸우러 왔는데 그 사람 얘기가 맞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1: 인정하지 않죠.
0: 그래서 맞긴 하지만 할 말이 없긴 하지만 다른 트집을 잡을 게 없을까? 넌 표정이 근데 그런 얘기 하러 왔는데 표정이 왜 그래? 너는 왔는데 왜 쓰레빠를 신고 왔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느낄 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네요. 당신 말씀이 맞네요. 라고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이 맞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1: 함께
0: 기뻐하겠다. 너의 말이 맞다면 내 자존심이 상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의 말이 맞다면 함께 기뻐할 것이고 너의 말이 틀리다면 이렇게 나와요.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 싸우고자 해서 왔을 때 너의 말이 틀리다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의기양양해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거 봐. 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이거 봐. 부처님은 안 그러셨어요. 너의 말이 틀리다면 알지도 못하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 너의 말이 맞다면 함께 기뻐하고 너의 말이 틀렸다면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 도대체 어딜 보고 계신 걸까요, 이분은? 저는 이 말을 보고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옳고 그름, 맞고 틀림에 저는 상당히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누굴 위해서? 누구 좋으라고? 그게 아니고요. 저분은 이거를 정말 잘 설명했구나.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나하고 정말 이 생각의 사유의 방향이, 수행의 방향이 같은 분이 계시는구나. 그럼 기쁨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통하는 이만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당신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잘 통해. 이 부분은 우리 맞는 것 같아. 이거 빼고 다 틀리지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0: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분이세요? 그랬더니 네. 남편 뭐 하세요? 그랬더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로또보다 안 맞는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맞는 게 뭐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맞았을 때는 함께 기뻐해라. 이거를 잘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적어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많지 않아요. 적어요. 이 작은 거를 이만큼 뻥튀기 해주셔야 돼요. 이야, 너하고 얘기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야,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드님한테. 야, 아버지 요즘에 엄청 힘들었는데 너하고 잠깐 얘기하니까 속이 후련해. 야, 밖에 있는 애들이 너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어떨까요? 좋아하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서 어떤 말도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말을.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90초 만에 대화에 성공하는 세 가지 방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유치하지만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야, 너 정말 너하고 대화하니까 최고야. 너하고 대화하니까 속이 다 후련해. 이 얘기 잘 안 해요, 우리. 우리 항상 어디에 집중하냐면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와 다른 부분이 보인다면 설명해줘야 돼요. 누굴 위해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 친구의 변화의 가능성을 위해서 부모님이 설명을 해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짜증내고 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맨날 생각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 마음이 여기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청소년교도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정돼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누구나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내용물을 담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맞죠? 강의 들으시는 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가족들의 기억에 어떤 기억을 넣어주느냐가 그분의 그릇의 이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틀리다면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대화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말을 끝까지 끊으면 안 된다. 너의 얘기를 먼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대화할 때는 진심으로 하세요. 이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자제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애들한테 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리액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리액션 되게 쉬운 거 있어요. 저번에 제가 부부끼리 대화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남성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했죠 제가? 아 그렇구나. 역시 잘 들으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1: 그랬죠.
0: 좋아하셨어요 아내분께서? 뭐 잘못 먹었냐고 안 물어봐요? 그랬구나. 맞죠? 똑같아요, 애들도. 아, 그래? 제가 상담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같이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 철부지 한심하다 이럴 게 아니고요. 아 그래? 맞단 얘기예요? 틀리단 얘기예요?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끊으면 안 돼요. 얘기를.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맞네. 그래 너는 그렇게 느꼈겠다. 너는 그렇게 느꼈겠다. 하지만 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아 그래? 제가 잘 써먹는 방법인데요. 아까 부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아까 저기서? 들려줘. 똑같이 하세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냐면 어떻게 써먹냐면 아 그래? 근데 야 스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잘 몰라. 이 얘기 엄청 좋습니다. 노하우 알려드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나보다 물론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전 잘 모르지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넌 모르는 놈이 거기 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나보다 지위

지위가 낮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가정에서 자제분들에게는 요 말을 잘 써주셔야 돼요. 내가 잘 몰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려줘. 이거는 그 사람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아랫사람이지만 너에게 난 이거를 묻고 배울 거야 라는 이 마음을 보여준다는 건 여러분을 정말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배우는 자에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자세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발전이 있게 돼요. 근데 애들한테 실제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저는 빈말로 한 거거든요, 이거. 빈말이었어요. 별로 안 궁금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제가 놀랬어. 아, 맞네. 얘네는 그렇겠다. 제가 청년분들에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왜 그렇게 취업을 안 하려 그래? 일자리 많잖아요. 근데 왜내 눈을 낮추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게 제 부족함. 제가 걸려 넘어진 자리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요. 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작은 회사나 뭐 어려운데 뭐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는 왜안 하려고 그래? 몸이 불편해서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라. 스님,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큰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회사를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좋은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갈 수는 있는데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세상을 모르고 이 친구들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나 아빠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휴대폰 갖고 가서 알고 있는 것도 물어봐요, 괜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알려줘. 엄마가 잘 몰라. 또, 야, 여기 옆집 여자, 그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하고 만나면 좀 마음이 불편한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생각은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그 친구들은 마음을 열어요. 근데 예를 들어, 아, 몰라! 요건 늦은 거예요. 요건 좀 늦었어요.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아무리 어린 친구한테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절에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막뭐 색종이 적고 막 그림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누가 그림 그리잖아요. 여러분 자제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잊지 마세요. 누가 그림을 그리면, 우와, 잘 그렸네? 야, 안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겠어요? 이거 뭐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줘. 내가 이거, 야, 이거 엄마 잘 모르겠네, 이거 뭔지? 이게 뭐야? 그러면 애들은 신이 나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하늘에 계신 부처님이고요. 이건 뭐야, 옆에 있는 거는? 아, 이거는 날개고요. 이건 지팡이고요. 이러고 다 얘기해요. 그때 칭찬해줘야 돼. 이야, 진짜 멋지다. 맞죠? 근데 우리는 그림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통한다, 안 통한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너무나 빨리 그 사람의 무게를 재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저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빨리 안경을 끼죠. 무슨 안경? 새가 안경. 그렇죠. 재빨리 꺼내서 다 껴요. 그러지 말자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야 돼요. 알아도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척.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내 말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대화의 창문은 닫힙니다. 우리 거사님들 꼭 써보세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회사에서도 써먹어보세요.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 뒤에서 야, 그 있잖아, 그 과장, 걔는 이것도 모르더라? 이렇게 할것 같아요? 절대 아니요.

0: 그분이 모른다라는 걸 숨겨줄 걸요?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살게.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그분을 누가 미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스킬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킬, 노하우를 알려주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방송에서 못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이성을 대하는 법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젊은 분들일수록.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제로 잡았어요. 재밌겠죠? 네,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도 절집안에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다음 주 강의 주제인데요. 기대해 주세요. 요즘에 그 막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 막 남혐, 여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심하더만요, 그게. 근데 절집안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자제분과 대화하는 법, 어떻게 하면 그 친구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저는 이 방송 끝나고 카메라가 꺼지면 뒤돌아서서 아쉬운 것 투성이에요. 제 스스로에게. 하지만 그걸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마음에 담아주시고 또 항상 웃음과 기쁨으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오늘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어떤 거든 좋으니까 질문 부탁드립니다.
2: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마침 강의 주제가 소통이어서 요즘 제 또래도 그렇고 저희보다 어린 이제 MZ 친구들은 그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과의 예. 소통보다 네. 오히려 AI와 소통하는 걸 더 즐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점점 AI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통이 점점 단절된다는 그런 위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저는 약간 인간성의 상실 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됐을 때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이제 저도 이제 조금 기성세대로 이제 나아가는 나이다 보니까 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저는 스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AI와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이런 MZ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한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MZ친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멋진 질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존엄성.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AI가 발전을 하고 또 뭐 디지털 세계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이게 이미 많은 부분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자기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간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만나면 그만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생들은 배움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배움은 단순히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더하기 1은 2야가 아니라 때로는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1이 더 행복할 때가 있어. 라는 거는 1 더하기 1은 2야 하고는 다른 대화죠. 그죠? 이런 가르침은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AI를 통해서는 어렵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저는 항상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마음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질문하신 이 종훈 거사님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분명히 따로 있죠. 그죠? 근데 대화를 함으로 해서 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0: 물들고 있습니다.
1: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은 만나서 대화할 때 서로에게 물들어갑니다. 이거를 불교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훈습이라고 했잖아요. 훈습. 훈습. 연기 냄새가 몸에 배듯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물들어요. 상대방이 극도로 우울해서 매일매일 우울증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마음이 서로에게 물들어간다는 건 원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같은 이런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진다? 이거는 분명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스님들은 무조건 대중생활이 원칙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거사님이 스님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네. 스님들은 대중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6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담으로 제가 그랬지만 때가 어느 때인데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스님들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요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를 왜 우리가 활용하냐면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편리한 것은 무엇이 아닐까요? 편리하다고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편리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럼 편리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걸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인생과 교환해야 돼요. 이건 교환해야 됩니다. 교환해도 잘 안 되지만. 교환을 해서 돈을 갖고요. 돈을 가지고 편리한 삶을 살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이 공식에 우리 되게 쉽게 노출돼 있어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불편함 속에서도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잠자리가 편해요. 이동순환이 편해요. 먹을 게 편해요. 없죠 그런 거. 하나도 안 편, 다 불편해요. 근데 왜 가죠?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 나가면서 고추장 싸가는 분이 이해가 안 가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불편함 속에서도 행복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함을 느꼈을 때 상대보다 내가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불편함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작은 불편함 대신 나는 혼자를 택하겠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은 언제 물들어갈 수 있는, 훈습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까요? 없죠. 저는 AI와 아까 얘기한 인간의 존엄성이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AI가 없어도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식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AI라는 게 들어오면서 더 빠르게 가속되고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불편함, 아 괜찮아. 불편하든 편리하든 그 속에 담겨있는 행복은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마치 배는 물건을 많이 실을수록 무슨 힘이 커지죠? 부력, 떠오르는 힘이, 반대의 힘이 커집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매몰되고 있는 것 같은 사회의 분위기를 느꼈을 때 그 반대의 장소를 찾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종훈 거사님처럼. 이런 분이 계시다고요. 혼자 있겠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맞아요.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명확한 근거와 법칙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스승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스승님들은 많이 계십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스승을 스승으로 알아보는 제자가 없다면 스승은 없는 세상이겠죠.

0: 여러분처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는 걱정 안 해요. AI도 언젠가는 법률이 생길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뭐 윤리적인 뭐든 법률이 생길 거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우리는 우리 고사님하고 저하고는 한 4살 차이 나네요. 저보다 조금 많으시네요. 우리는 태어날 때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은 나자마자 얼마 전에 저 유모차를 누가 끌고 가는데 애기가 이렇게 탁 대자로 누워갖고 유모차 앞에 스마트폰을 딱 켜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거. 한 2살? 그 친구들은 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인생은 불행해지고 그 친구들의 인간관계는 엉망진창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거 하나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도 분명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믿어요. 이거를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수보리 존자가 여쭈어요. 부처님, 이 말씀을 듣고 생실신부, 정말로 실다운 믿음을 낼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걸 여쭤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다른 경우에는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작신념, 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소에는 해라 말아라 안 하시거든요, 경전에서. 근데 거기서 막작신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 열의 멸후 후 500세, 열애가 이 땅을 떠나고 500세가 지난 말세 중생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큰 믿음을 내는 선근이 심겨진 수행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대가 바람에 누울 때 그 안에 있던 나무가 보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흐름 속에 휩쓸려서 나를 잃어버리고 올바름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반대로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부디 편리한 것이 행복이 아니고 불편한 것도 불행은 아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면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행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인간다운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는 꼭 저는 다시 생겨날 거라고 믿어요. 이게 많이 무너졌던 것은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스승을 찾는 문화, 이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또 저런 디지털 매체에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진 삶이 그렇게 돼버린 친구들일수록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정말 뜬금없어서 좋아요. 미리 질문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이 저는 살아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하지 말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분?
1: 그 색성향 미촉법을 안이비설신의로 나를 알 수 있다, 나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안이비설신의가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나라는 거를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네.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0: 아, 네. 네.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1: 김소연입니다.
0: 김소연. 좋은 질문이에요. 뭐였냐면 우리 불교에서 우리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죠. 네. 어느 종교에서도 그걸 정리한 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서만 부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그걸 육진, 여섯 가지 티끌 또는 육경 이렇게 얘기해요. 여섯 가지 경계, 이렇게 대상 이런 의미로. 육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였죠? 색깔, 그 다음에 소리,

0: 냄새, 맛, 감촉, 뜻, 이름이에요. 이거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반대에 있는, 이거를 느끼고 있는 감각기관 당연히 몇 개가요? 당연하죠. 대상이 여섯 개면 감각도 여섯 개죠. 그래서 이거를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여섯 개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여섯 개, 요거 여섯 개, 요거 여섯 개 합치면 몇 개죠? 열두 개. 그거를 불교 용어로 십이처라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왜 이거를 설명을 하는지를 이제 공부하면 그것도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엄청난 이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질문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들어주세요. 질문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육진, 색깔이 있어야 눈이 있다. 맞죠? 그리고 눈이 있어야 색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눈이 없어지, 아니, 색깔이 없어지면 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번 생에 나의 육신이 사라지면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하고 같은 질문 같아요. 맞아요? 제대로 한 거예요? 네. 그래요. 이거는 색깔이 없어지면 내 눈이 없어진다. 이거는 다 여섯 개가 쌍이죠. 이렇게 짝이에요. 색깔이 없어지면 이 눈은 당연히 사라질 거예요. 이름도 없어지고 기능도 없어질 거예요. 모든 소리가 다 사라지면 귀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여기서 우리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내 눈을 만들어주는 거는 색깔이에요. 내 귀를 만들어주는 거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있냐면, 하, 저 색깔은 왜 저러냐. 아, 저 잔소리, 하, 듣기 싫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생은 색깔에 들어가 있고, 소리에 들어가 있고, 냄새에 들어가 있다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우린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이 없으면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잊어버려요. 또 반대로 저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내 눈이 존재한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이거를 이렇게 마주하는 거를 불교 용어로 상즉법이라고 합니다. 네, 상즉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 없이 눈이 있겠어요? 없죠? 다시 여쭤볼게요. 세상 없이 내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했죠? 벌써 무아를 여러분 대답하신 거예요. 무아예요. 우리는 세상 때문에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교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수행자는 잘난 나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난 나 역시도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보인다는 건 그걸 보는 내가 있고, 내가 있다는 건 세상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면 당연히 모두 사라진다고요? 나머지도 사라지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몸이 사라지고 마음만 남는 일은 없다. 몸은 끊임없이 생겨나게 돼 있고, 생겨나는 몸에 따른 마음도 역시 끊임없이 생겨난다. 영원하다. 이건 역시도 영원한 것이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입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나요?
1: 감사합니다.
0: 대답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남성 불교 심리학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성분들의 외로움을 다 대변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가해서 스님들과 살면서 저 역시도 남성의 한 명으로서 절집안에서 어떻게 이 사내들을 교육시키고 또 외로움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만드는지를 전 여러 번 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큰 발자국으로 남겨져 있는 저희 큰 스님과 어른 스님들의 그런 가르침을 저 혼자 갖고 있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게 남성분들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가정과 사회에 좀 상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참 도움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항상 이렇게 즐겁고 변화하려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멋진 수행자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이 계셔서 제가 진심으로 힘이 나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고 또 여러분 담아가신 그 부처님의 지혜 실생활에서 꼭 한번 용기 내서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사내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지혜롭고 더 멋져지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근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해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웃음)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2: 네.
3: 대무릎도?
1: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1: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1: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1: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1: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한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십니까. 울산 노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1: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2: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0: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8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제3회 연화사 봄꽃 음악회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에서 양조시의 후원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화사 합창단의 목소리에는요, 이 도량의 시간과 또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무대를 만들어주신 연화사 연꽃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음악회임에서 동시에 지난 1월에 입촉하신 혜승 스님의
1: 완전히 개방하라

0: 그래도 여러분들 뉴스를 보던가 지금 물가 올라가고 또 스트레스 받죠? 그때 우리 연어사 와갖고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아주 행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저희 이어서 뜻깊은 순서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연하사의 자비와 나눔의 마음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부루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자,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실천의 자리입니다. 앞서서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경제 상황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마음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신 만큼 더욱더 큰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무대 중앙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루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은요, 연화사 호성스님께서 강수연 양주 시장님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사진 촬영도 바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환하게 한번 미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축사를 바로 이어서 한번 전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수현 양주시장님의 축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예, 들녘에는 그 푸르름이 자랑하고 또 꽃향기가 가득한 그 아름다운 4월, 우리 그 양주의 자랑인 불곡산 연화사에서 제3회 봄꽃 음악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그 봄꽃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고 희망차게 해주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먼저 오늘 그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호성스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노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 시민들의 그 마음속에 희망의 꽃을 피워주시는 출연진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연화사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양주의 그 정신적인 그 안식처이자 자비의 그 실천 도량으로서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보다듬어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호성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화사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고 또 우리 양주의 그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교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즐기시고 앞으로 양주 우리 불곡산 연화사를 더욱더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양주도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제3회 양주 시민과 함께하는 연화사 봄꽃 음악회 2부의 막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가수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봉축의 의미를 담은 형형색색의 연등이 거리 곳곳마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연등에 불이 들어온 모습 여러분 보셨나요?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2부에도 정말 이 연등처럼 빛나는 무대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 소개를 바로 해 올리겠습니다. 감성과 또 진정성 있는 무대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입니다. 개그맨이기도 하고요. 가수이기도 합니다. 김주철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함께 하신 모신 분들 모두 분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양손 머리로 박수.

자, 여기도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요. 가운데도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여기도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그리고 연화사에 계신 우리 스님들께도 박수 바로 서기요.

0: 아유, 고마워요.
1: 네,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에서 양주시민과 함께하는 봄꽃 음악회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햇살보다도 더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이 반응 끝까지 보내주실 거죠? 네, 다음 분은 무대 분위기를 조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무대가 유쾌하고도 감성이 깊어지는 무대였다면요,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요정미가 넘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매력으로 무대를 채워줄 분입니다. 원주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원주라고 합니다. 우리 인연 아시는 분들 함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 덕분에 양주 시민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무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무대를 꾸며주실 분은요, BTN 라디오와도 좀 인연이 깊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소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귀여운 맞손자 같기도 합니다. 이분을 모셔볼게요. 김경민 씨의 무대입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전연골목 신곡 좋아요 좋아요 좋으시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너무 작아요 한번

네, 여러분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에서 봄꽃 음악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선 무대를 펼쳐주신 트롯 황소 김경민 씨의 시원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더웠던 이곳의 공기마저 조금은 시원해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다음 무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사랑스러운 매력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탄탄한 음색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별빛처럼 사랑스러운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사랑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연화사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별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노라나보세라는 곡이었어요. 인생이 하루하루 살기 힘들지만 우리 그래도 지금이라도 신나게 돌아나보자 라는 의미를 담은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또 이제 벚꽃이 다 져버렸나? 벚꽃이 없나 이제? 벚꽃이 뭐 여기 있구만, 그죠? 여기 있네. 벚꽃들이 여기 있구만. 여기도 있고. 그래서 별사랑이 또 한 곡 더 열심히 좀 띄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리 벚꽃길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시죠? 네, 저도 옆편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뿌듯하고 네, 시간이 가서 여러분이 더 사랑스럽게 느꼈습니다. 별사랑님의 무대와 또 여러분의 호응에 더해지니까 이 공간에서 봄꽃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펼쳐질 바로 이 무대는요, 이 봄꽃을 만개시켜줄 분입니다. 성린님의 무대가 성린님의 승승장구를 응원하면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좋은 날씨에 제가 굉장히 또 우리 양주 시민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모든 학자분들도 이렇게 부러울 생각.

그게 아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잤어요 어제. 그래서 피곤할 법도 한데 이렇게 마주하니까 아 피곤함이 다 싹 가셨습니다. 예. 서른도 선생님께서 주신 알랑가 모르겠어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법화 겸 수행도량 정예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원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 겸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 겸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 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롯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0: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1: 선재 스님.
0: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2: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0: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1: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2: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깊이가 남다르고
0: 네. 정말 남다라요.
2: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동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백천만 겁 생사의 윤회를 돌고 돌아 인연이 무르익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출가라했던가. 모든 것은 찰나이고 찰나 속에 곧 불법이 있으니 찰나의 생멸 속에 깨어있고자 세간을 벗어나 출세간의 도를 구하는 그 마음이 이곳 조계산에 머무른다. 흔히들 한국불교의 새벽을 연 승려가 원효대사라면 그 새벽을 밝은 대낮으로 떠올린 고승이 진울이라 말한다. 보조국사 진울께서 주석하신 후 오늘날에까지 그 법맥을 이어오며 18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심, 몽여, 보감, 법장 등 16분의 국사 스님을 배출한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승보의 영원한 도량인 이곳을 진정으로 사랑한 이 시대의 스승이 계셨다.
1: 지금 이 주장사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 주장자가 보이십니까? 이 주장자를 치기 전에는 그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리가 있냐 따라 생긴다면은 지금 소리가 생기기 이전의 이는 무엇이며 소리의 여는 무엇입니까? 주장자 치기 전에 이 소리의 인과 여는 어디에 있습니까?
0: 시대의 사표였던 스님들이 면면이 이어온 이곳 조계총림이라는 숲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해 자기 빛깔에 우단발화를 피워내길 소망하셨던 우리 시대의 스승 남은당 현봉 대종사.

2024년 5월 1일 대종사께서는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바세계의 작별을 구하고 평생을 향하던 불법을

0: 만행을 떠났다.
1: 조개의 달이 주아무에 잠기니 천지가 어두운데 하기 홀로 우는구나. 빈손으로 왔다가는 남이 없는 길에 고요하게 끼어있는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
2: 유상 큰 스님께서 젊을 때 마야산 밑에 법왕대 토굴에 사시는데 거기를 한번 이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와가지고 거기를 한번 답사한다 했는데 이렇게 그냥 가가지고 너무 서운함이 아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3: 고고감이 그렇게 크게 구애될 분도 아니고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분이라 이제 뭐 걱정이 없지만은 이제 우리 조계 문화의 구학들이나 이런 모든 신도들이 볼 때는 앞으로 한창 일을 더 해주셔야 할 분이고 참 열심히 사셨잖아요. 열심히 사신 분이 좀 빨리 가신 점이 많이 아쉽지. 일을 해야 할 분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좀 많이 아쉽죠.
1: 승보사찰 송광사의 큰 어른으로서 제 몫을 다했던 현봉 대종사의 마지막 자취를 함께하기 위해 수많은 선지식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이 조계산으로 걸음하였다.
4: 아이고 이 화성은 그리 빨리 가면 되나?
5: 초염 와에 말이 안 나오지. 왜 이래 일찍 갔나. 종단의 인물들이 이래 빨리 가니까 허전하기가 짝이 없고 말이 안 나오지. 더더나 내보다 더 늦게 가야 되는데 내보다 빨리 가니까 개인적으로도 아주 말할 수 없죠.
1: 눈앞에 법이 없으니 버들이 푸르고 꽃이 붉은데 맡겨두고 귓가에 들림이 없으니 꾀꼬리가 읊조리고 제비가 지저귐에 맡겨두도다. 조계총님이 모든 불자들의 안심 임명처가 되고 세상의 휴양님이 되도록 정진하라 이르셨던 현봉 대종사. 불법을 향한 뜻이 누구보다 깊었던 스님이 불법과 연이 닿은 것은 언제였을까? 스님의 고향은 경남 사천. 1949년 스님이 태어나기 전 그의 모친께서는 상서로운 꿈을 꾸었다 한다.
6: 꿈에 호랑이가 새끼를 두 마리 낳아가 있는 그 중에 하얀 새끼가 있더랍니다. 하얀 백후가. 어머니가 품에 안아가지고 호랑이 보고 아이고 내 새끼 곱다 내 새끼 참 곱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무렵에 또 이제 어머니가 꾸은 꿈이 다솔사 대웅전 그 부처님 그 당시에는 불상이 모쳐져 있던 거거든요. 부처님 그 불상이 모쳐져 있는 불단을 이 마른 수건으로 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닦는 그런 꿈을 꾸셨다 그래요. 그러니까나 그 꿈을 꾸시고 나서 스님의 어떤 그런 성장기라든지 어떤 그런 걸 일련에 그 보고 스님이 이제 출가할 그 무렵 돼 가지고는 이미 어머니가 감을 잡으셨다고 봐야 되겠죠.
1: 출생부터 예스럽지 않았던 스님의 어린 시절은 한학자 조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다. 한자를 배우고

0: 자기의 어떤 당신이 그 떨치지 못한 그런 그 한학 문학을 갖다가 스님에게 이제 책 무릎에 앉혀놔 놓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쳤는데 스님께서는 그걸 할아버지의 그런 교육을 받고 나면은 마당에 나와서 짝대기를 가지고 하늘, 전, 따, 지, 금을, 현, 누르왕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많이 하셨다 그럽니다.
1: 인연이 닿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 어느 날 학교를 오가던 중 우연히 한 문장과 마주하게 된다.
0: 보니까 전부 다 불사가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 보니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불교적인 해석하고 한학적인 해석하고 했던 그런 데서 좀 약간 메리트를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빠져드셨나 봐.
1: 하나가 곧 일체이고 여럿이 곧 하나이다. 하나의 미세한 티끌이 온 세계를 머금는다. 방대한 화엄경을 7원 30구로 농축시킨 의상 스님의 법성계는 이제 막 세상을 마주한 청년의 마음 안으로 올곧고 단단하게 들어섰다. 그 길로 청년은 가족들에게 편지 하나를 남기고 불법의 길을 따라 속세의 삶을 정리하였다.
0: 형님, 언제쯤 이 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두어자 적어둡니다. 누구나가 젊은 날의 꿈과 포부는 같지만 결국엔 무상 속에 허물어질 것. 부귀건세가 왜 저를 유혹치 않을까만 더 큰 보람과 진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저 부처님의 무량하고 무한하고 무상한 법은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속세를 떠나 맑은 증기에 묻혀 내 심신의 번뇌를 떨고 자성을 깨달아 부처님의 정법을 이루고자 함이 저의 큰 서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분간 부모 형제를 떠나서 무상법을 증득하고자 합니다.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잠깐 먼 산에 고개를 돌려 정체 없이 흐르는 뜬구름을 보며 자리를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의 앞날에 평안을 기도드리며 1974년 9월 9일 어리석은 동생 희열드림. 아우, 목이 감정이 좀 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이 글을 쓰시고 있을 무렵에 안에서 약간 흐느끼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지나가시다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직감적으로 스님이 사직을 하고 오시고 이 하나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직감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무슨 일이 날 것 같은데 그리 하면서 무슨 일이야 왜 그런데 이러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방문을 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걸 직감을 하시게 되죠.

0: 어렸을 때부터 유학자 집안에 이제 태어나시고 성장하셔갖고 출가하기 전부터 한학에 그냥 엄청난 한학 실력을 갖추고 있고 옛날 고려 때 신라 때 이런 비문들 그대로 줄줄 해석해 바로 내려가요. 강원을 뭐 가지도 안 했는데도 한학이 무지 밝으니까 강원 무슨 경전 뭐 금강경이 뭐 화엄경이고 뭐 그대로 줄줄 내려가. 이해가 돼. 어디 배운 것도 아닌데.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스님들 처음 출간 배우는 글이 있단 말이요. 그런 게 배울 때 당신은 다 아니까. 다른 사람은 공부하고 책 찾고 한자 찾고 이럴 때 당신은 그 어깨 짊어지고 묘목을 온 산에 산꼭대기 심었어요. 그게 지금 아름다리에요. 그 나무들이. 이미 한 50년 되니까.
1: 출가의 길을 선택한 그 마음의 깊이를, 인연의 깊이를 그 누가 알랴. 스님도 가족들도 그저 따를 뿐이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듯 공덕선근을 길러 불보살이 되는 도량 송광사. 불일 보조국사 진홀이 스스로를 모구자라 칭하며 마음의 소를 길들이며 보림수행한 이곳. 송광사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스님은 보조국사의 가르침에 따라 모구 가풍의 정신을 이어나갔다.
2: 일어나시자마자 새벽 3시에 예불을 하시고 2시간 좌선을 하시고 우리 상자들도 같이 이제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7시 되면 또 저녁 예불을 하시고 2시간 좌선을 하시고 그런 것도 같이 따라서 하고 그래서 상자들도 자연스럽게 그 예불과 좌선이 그냥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됐습니다.
1: 출가 초기 선농일치의 송광사 가풍에 따라 낮에는 직접 농사를 짓고 밤이 되면 참선을 이어갔던 현봉 대종사.

모든 것은 인과를 따르고 연기를 따를 뿐.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이 참회요 공양이며 설법이다. 그 어느 곳 부처의 길이 아닌 곳 없으니 그 걸음에 거칠 것이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스님의 안거와 만행의 길. 1975년 송광사에서 수선 안거한 이래 합천해인사, 문경봉암사, 지리산 칠불사, 오대산 상원사 등 전국의 선원을 돌며 안거 수행을 통해 고승들의 법맥을 이어나갔다.

0: 어린 시절 조부에게 가르침받은 한학은 출가한 이후 더욱 빛을 발하였다.
1: 80년대 그 장흥의 어느 그 유학자에게 그 대전 화상 주신경이라는 반야신경에 그 관한 책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내용이 그 이 행간에 없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스님께서 직접 원고지 한 글자 한 글자 이제 번역하셔서 이제 그 책을 이제 내십니다. 그 책이 이제 선에서 본 반야신경 이 책이 되겠습니다.
0: 경지 높은 한문학으로 여러 책을 번역하고 주석을 더하며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오랫동안 참선 수행에 정진하여 안목이 열린 현봉 스님이기에 가능한 번역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팎으로 고민하던 스님은 선에서 본 반야심경을 번역하여 출간한 이듬해인 1989년 돌연 바랑 하나 메고 인도로 떠났다.

그 스님께서는 굉장히 그 부처님 성지를 좋아하셨어요. 40대 초반에 아마 인도 그 여행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 그때 가셔가지고 자전거로

0: 부처님 성지를 도르셨다 그래요. 당신이 부처님 성지를 도르시고 그때 그 여행사에 그걸 제안을 하셨답니다. 이 성지 순례 상품을 하나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예. 그래서 여행사에 납다투 가지고 그때부터 성지 순례 그 코스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스님은 어떤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1: 걷는 삶 자체를 수행의 연속으로 여기셨던 현봉 대종사. 그것은 단순히 걸음하는 것이 아닌 불법을 향한 걸음이었고, 또한 불법을 지키는 걸음이었다.
2: 모구정은 원래 1940년도에 여기서 이제 선원 정주 소임을 보실 때 여기다가 이제 조그맣게 초막을 짓고 당신이 밤에도 정진을 하시고 그랬던 것인데 6.25 때 이제 불타가지고 현봉 스님께서 2003년도에 이렇게 이제 다시 복원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노아집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한칸 집에서부터 10칸 집까지 큰 것까지 상량분은 직접 다 쓰시고 또 비문이라든지 송강사 사적 필적 기행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료를 모으고 또 현대문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1: 19살 무렵 스님은 진주 비봉산 아래에 있는 의곡사에 방문하였다가 한 글귀를 만난다. 그 글귀가 이곳에도 남아있다.
2: 야, 유몽자 불이 밤에 잠잘 때 꿈이 있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고 구 무설자 당주 입에 혀가 없는 자는 여기서 머무를 수가 있다.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은 이 물을 흐르는 물한 방울 소화시키지 못하고 마음을 깨치면은 하루에 한 대빵의 황금도 능히 소화할 수가 있다. 번뇌 망상 집착이 있으면은 이 조그만 정자지만은 주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우리 후학들이 사용하기에는 목탁도 연습하고 또 선방스님 바로 여기 이제 순사가 있는데 선방스님들은 밤에 여기 와서 조용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봄, 여름 할것 없이 정진하는 그런 곳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 어린 시절 깨닫지 못했던 그 깊은 뜻은 속도 큰 스님께서 제자 효봉 스님에게 써주신 글이었고, 그 효봉 스님의 제자인 구산 스님 아래서 출가했으니 숙연이 아닐 수 없었다. 마음소를 길들이는 모구정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니 막힘이 없구나. 허공으로 노끈 꼬아 고삐 사무니 대천세계 그대로가 하나의 콧구멍. 밤 깊으니 달빛은 더욱더 밝아져 눈 쌓인 둥지 속에 학의 꿈도 맑아지고, 흐르는 시냇물이 장광설을 토하니 가지 끝에 부는 바람 화답하며 울고 있네. 송광사의 산내암자 광원암. 송광사보다 약 250년 앞서 이 조계산 자락에 터를 잡은 도량이었다.
3: 스님께서는 이제 이 광원암이라는 도량에 대해서 많은 어떤 애착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위에 있던 이제 그 법당이 이제 인법당이었어요. 그래서 스님의 지금 그 문에 창문이 열려 있는 곳이 그 스님의 거처였고, 그 옆에가 이제 그 조그만 이제 법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옆에 원조당에 이제 창고하고 공양간이 있는 아주 그 작은 규모의 암자였습니다.
1: 하지만 근세 들어 여순 사건과 한국 전쟁을 겪으며 산중의 근절 송광사가 소실되자 그 복원을 위해 이곳 광원암을 허물고 그 자재로 지금의 송광사를 재건했다고 한다. 이후 1991년부터 빈터만 남아있던 이곳에 다시 광어남을 세운 이가 현봉 스님이다.
4: 큰 스님께서는 선문염송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한국에는 송광사의 선문염송이 있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고 하시면서 진각국사 말씀하신 내용을 본받아서 광원 유포하라는 의미로 광어남을 다 복원하셨다 그래요.
1: 스님께서는 이곳 송광사가 세월의 풍파를 겪어가며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갈 때마다 다시금 일으켜 세웠고 과거와 현재의 불교를 이어나갔다.
5: 스님들이 부도를 또 옛날 절터를 전부 그 대중들과 같이 이제 참배를 다니면서 네. 그때 주지 현호 스님도 모시고 다니면서 큰절 복구를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산내 암자들 이제 복구해야 되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 와서 그러면 여기가 전부 앞이 잘 안 보이더라. 전부 대밭이었어. 네. 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 그럼 여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대중들이 아 그래 그래 그 내가 여기 있었어 그랬어 그때 네, 예. 선서 네.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네. 그 조계행자 현봉은 네. 앞으로 진각국사께서 선문염송을 편찬하신 이 강원암을 네. 복원할 것을 네. 서원합니다. 제불보살님과 대중스님들께서 이를 증명해 주십시오. 그 인연이 말씨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91년부터 자
6: 그래도 지금 이 광운암을 지금도 오면 꼭 스님이 계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 안을 받고 지금도
7: 풀 한 포기 돌 하나 다 스님께서 선수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지셔가지고 아휴, 힘들다고 그렇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일하고 수행이 틀린 게 아니다. 일하는 거 수행이고 그러시다고. 그리고 우리가 채소를 매 갖다 먹었어요. 스님이 지어주시면.
8: 다른 사람 등산 가고 삭발 목요일 되면 놀러 가고 그러거든. 더 등산 가고 그런단 말이요. 그럴 때 당신은 뭐 풀 비고 그릇 만들어서 퇴비해가지고 그래가 배추 무 심고 그래 보암 써서 김장 담그고 그 많은 밭을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1: 승려의 삶은 곧 수행이다. 모든 일상은 수행으로 이어진다. 송광사 방장과 주지 등 주요 소임을 맡은 이후에도 평소의 삶은 건박하고 소탈했다. 선농일체를 실천하는 동시에 불교의 진리를 널리 전하고자 수많은 저서를 펴냈고 1992년 선문 염송을 결집해 광원 유포한 광원암을 복원한 후에도 울력과 수행을 나누지 않았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손발은 부지런히 할 것. 계율은 금지하고자 함이 아닌 함께하기 위한 음율과도 같다고 했다.
0: 이제 우리 그 절집안에는 옛날 그 중국의 백장선사 때부터 그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인이라 해가지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기를 먹지 않는다. 이 그 선가의 전통이 내려와요. 그래서 스님께서도 손수 가꾸셔가지고 또 우리 불자님들하고 나눔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일하시면서 화두를 챙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산에 사는 사람은 농사지면서 참선을 하고 바깥의 생활의 생계를 위해서 경제활동 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자기 그 직장 내에서 할 일 하면서 이렇게 화두를 챙겨라. 이걸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1: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자성을 비유하는 연꽃. 이 연꽃을 스님께서는 모두를 위한 부처님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셨다.
9: 홍광호 주화문은 광주 전남의 상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 물이 정화하니까 그래서 환경 정화 운동으로 수백 구역 정화 운동으로 그렇게 심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한 거의 한 17, 18년 돼가네요.
1: 300만 전남 도민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 정화 효과에 탁월하다는 100년을 가득 심어 연꽃밭을 조성한 것이다. 세간의 이목에서 벗어나 출가한 이래 농사일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밭두렁 정진의 삶이었다. 언제나 바깥 사물을 따라가지 마라. 꿈속의 헛개비를 쫓아가지 마라 말씀하시며 소박한 수행자의 삶을 살다간 진정한 수행자이자 어른이었다.
8: 말년에는 이제 되는 대로 이제 막 뭐 작업복이고 외출복이 따로 없었어요. 이분은 뭐 그냥 옷 누가 해줘도 꼭 그 새 옷 입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저는 이제 따라다니면서 스님 바깥에 가면 좀 정장도 갖추고 장삼도 수하고 좀 아 좀 모양을 갖추고 의이니까 갖추고 하시라 이제 그렇게 나는 얘기하면 스님은 이제 그거 다 흐레식이다. 본래 속이 비는 사람들이 바깥에 챙긴다. 예,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10: 제가 용산역에서 스님 우연히 아들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스님이 그 늘 메고 다니시는 그 걸망에다가 이렇게 적삼차림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 제가 용산역에서 배웠어요. 마치 그 무슨 총님의 방장이 아니라 어디 이렇게 조그만 암자에 스님처럼 그렇게 의복이 전혀 위가 없으셔갖고 내가 스님 이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총님 방장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 그게 무슨 그런 게 중이 공부하면 됐지. 겉 외모가 뭐 두루마기 있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아 치열하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1: 늘 차별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일체 유정은 본래 부처임을 불법 아래 모두를 하나로 이어온 현봉 대종사. 검소하고 정진하는 그 모습은 승려뿐 아니라 불자들의 마음에도 불심으로 피어났다.
11: 저한테 제일 많이 해주셨던 말씀은 그냥 자신이 부처라는 거를 제대로 깨달으면 부처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너의 삶 하나하나가 이 다음에 돌아보면 궤적이 되도록 부처의 일기를 쓰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의 삶이 부처가 되게 그렇게 살으라. 네,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고 제가 많은 인생의 저의 어떤 제일 중요한 순간들에 항상 스님이 계셨고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신경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혀. 네. 제가 이 현실의 삶에서 수행하는 삶을 살면서 제가 추가하지 않고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네, 그런 조언을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12: 이게 되게 웃기네.
13: 무슨 일이야?
12: 이렇게 하니까 기는 느낌이네, 그죠?
13: 힘이 생기겠네.

0: 16세 국사를 배출한 승보종찰 송광사. 2019년 그곳의 방장 현봉 스님의 바람은 과거의 국사가 아닌 지금 송광사의 한 명 한 명이 승보가 되길 바랬다.
1: 지금부터 불기 2563년 11월 11일 조계종

0: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행자들이 모인 성스러운 수행도량, 도량입니다. 그것을 그 청립을 영어로 헐리우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바탕 연극이라면은 우리 대중들은 부처님처럼 진리의 삶을 펼치면서 저마다 숙처작주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1: 가을날 아주 날이 청명했었는데 이 하늘이 여기 파란 하늘이 우물에 비친 거예요. 어? 그때 이제 스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멋지지 하고 딱 가리키시면서 딱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 파란 하늘하고 물하고 딱 붙어있잖아요. 둘이 아니거든. 이게 바로 불교의 둘이 아닌 진리를 보여주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그 가을날 저는 아무튼 스님하고 눈이 시리도록 아무튼 그 물에 비친 파란 하늘, 이 연못에 비친 파란 하늘을 즐겼습니다.

0: 근데 저는 참 느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의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종교적 가르침이라는 거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구전 가르침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제 우파니샤드라 그러잖아요. 스승의 곁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떤 공적인 강의도 중요하지만 스승을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 스승님께 직접 그 가르침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이 살아있는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 보조교사 감독탑 바로 저 뒤에 있지, 가봤어?
2: 네, 지금 가봤어요.
1: 바로 그 있는 탑 앞에서 이제 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수심결이 이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이 책이 바로 수심결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 이제 목우자 수심결 해놨지, 그지? 목우자. 목우자라는 것은 보조국사, 송광사, 불일 보조국사를 목우자로 한다. 스스로 호를 목우자로 했어. 그게 목우자의 수신계라. 목우자 스님의 마음 닦는 길, 결하는 것은 비결, 뭐 방법, 뭐 그런 뜻이 될 거야. 그래갖고 어디서 이걸 만들었던 거냐 하면은
3: 부처님 향한 배움의 길에 어디 경계가 있으랴.
4: 현대적인 말로 표현해 주셔서 저희도 대부분 젊은 행자니까 또 알아들을 수 있게끔 주셔서 네, 아주 강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네.
3: 2021년 10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오르신 이후에도 언제나 누구에게나 거리를 두지 않고 스님들의 수행을 독려하셨던 현봉 대종사. 자신의 역할은 도반들이 스스로 수처 작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먼저 나서서 수행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진정한 스승이시기도 했다.
0: 그 자비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스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스님 핸드폰을 봤는데 전 놀란 게 스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누군가를 도와주셨더라고요. 예, 어려운 분들이 연락을 해서 스님 도와달라고 스님한테.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맨날 이렇게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뒤로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베푸시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스님이 고등한 법문에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스님께서 그거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중요하지만 이 자비로서 있어서 고승들을 얘기하시고 자비로서 중생들과 상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스님에게 정말 남기신 가르침의 최고 가르침 바로 자비다 스님의. 예,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5: 이 차를 옛날에 내가 심은 거야.
6: 그러니까, 예.
5: 이거 그때 처음 이제 통영에서 이제 먹은 걸 우리는 할 줄 모르니까 그 물려만 먹는 거 뭐.

0: 가야지 했는데 그때 차를 해놓으니까 꼭가가 하드게 선생님 저 훈쪽에 해청당인가? 그 사이에서 도우천표 그것도 뽑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내가 기억이 나고 있거든. 그때 차가 그렇게 향기가 좋고 차가 말해놓으니까 기름이 좀 말랐는 이슬 같은 기름이 사탕에 다녀 뜨고 굴러는.
1: 아 그랬어?
0: 그거 제가 기억이 나고 있어요. 저 그런 거 보면 되지. 아 이 사람이 뭘 줄 알았으니까.
1: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났구나. 나를 만났으니.
2: 방장은 방장의 일을, 행자는 행자의 일을 할 뿐 모두가 도반이란 스님의 철학은 송광사 공동체의 숨결이 되었다.
3: 아래 넣으시면 돼요. 맨 밑에 넣으시면 돼요.

0: 어느 하루 허투루 보낸 적 없던 스님은 마지막 그 한날까지 제 소임을 모두 행한 후 열반의 길로 들어섰다.
1: 법납 51년
0: 세수 75세 이른 나이였다.
2: 일정하기 전날 오락해서 갔더니 3일에 병장실에 갔는데 눈이 쌍꺼풀이 돼 있어. 그래서 금방 좀 그 몸이 아주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스님 쌍꺼풀 졌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를 나오지 마시고 이 3월 불사 지나고 나면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고 그러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나오지 마세요. 피곤한데 이제 그랬죠. 그게 이제 그게 마지막이죠.
3: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람못에 살건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중재가 아니리. 문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 나른고.
0: 남은당 현봉 대종사의 가르침은 이제 말보다 더 큰 침묵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채 무상한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남겨질 것이다.
3: 우리가 죽어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정토를 가려고 아무리 서방을 가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지요? 바로 이 자리 돌아오게 되고, 저 동방마늘세계 약사 유리강 여래부를 찾아서 그 동방으로 가도 결국은 돌아서 이 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미타 극락세계를 여기서 구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잘 돌아보면은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보신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별에 살면서 바로 여기에서 극락세계를 실천하는 그런 불자들이 될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0: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 제안에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2: 관절 보공 정말 좋아요.
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3: 관절 보공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4: 아빠 최고.
5: 관절 보공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6: 선택하길 잘했어요.
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7: 관절 고민? 관절 보공.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0: 안녕과 행복을 발언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화남 061-755-5330번입니다.

0: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상월원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 천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 포교당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 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우리나라 관음 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제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

청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결합열전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손빈아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 제목은 아이러니라는 노래인데.
0: 네, 아이러니.
2: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잊고 싶은데.
0: 네.
2: 그 마치 3일도 안 돼서 막 그냥 다시 또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막 이 사랑이 나도 이게 막 뭔가 아이러니하다.
0: 네, 그런 작심삼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네네네. 오, 잊고 싶지만.
2: 네, 너무 잊고 생각하는데. 싶지만 잊는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게 잊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1: 가사에, 네. 네. 불러주신 노래의 가사를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네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손빈아 씨의 작심삼일은 뭐가 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다이어트겠죠.
1: 아유, 지금 열심히 지금.
2: 오늘은 나 꼭 야식 먹지 않겠어 하고 3일도 안 돼서 나 목 이거 다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하면서 밥도 먹고.
0: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0: 내일부터. 내일부터 해야죠.
2: 그게 지금 1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네,
0: 그 내일이 모여서 3,650일이 된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우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손빈아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평소에 팬분들과 영상통화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2: 아니요, 한
1: 번. 없으세요?
2: 네.
0: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2: 네.
0: 그래요? 와.
1: 이게 팬과 가수는 어떻게 보면 닮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2: 네네.
1: 우리 팬분들의 성향은 어떤 편이신가요? 우리 빈아 씨와 어떤 티키타카가 잘 되는 편이신가요?
2: 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되게 뭐 팬분들이 가수 닮는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팬분들을 저희가 약간 닮는다라고.
0: 그렇죠. 서로.
2: 네. 그래서 팬분들께서 항상 막 좋은 일 해주시고 항상 그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막 이 질서정연하게 착 네,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결국 가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1: 네, 네.
2: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가수가 팬분들 닮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0: 저도 이제 현장에서 네.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을 많이 뵙잖아요. 근데 네. 저도 어차피 친하고 다 아니까 저한테 아유 우리 가수님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빈아가 저를 잘 봐줘야 됩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 저도 열심히 뭐 친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네. 그만큼 또 심성이 너무 고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1: 맞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0: 자,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팬분은 이분입니다.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제가 사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호님의 사연입니다. 퇴사를 하고 꽤 오래 방황을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돈도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제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들은 잘만 찾아가는 것 같은 삶의 방향이라는 책을 나만 뒤늦게 뒤적거리는 느낌이었달까요? 이미 친구들이 가는 길과는 너무 멀어졌고 홀로 나침반을 들고 제 길을 걷고 있는데 아 이게 맞나 하고 좌절할 때쯤 킵 고잉을 외치며 나타난 신인류 야생의 손빈아.
0: 네.
1: 원래 팬이 되는 건 순간이고 사고 같은 거라고 하던데 정말 입덕은 순식간이더군요. 내가 걷는 길은 내 확신만이 비빌 언덕이라고 힘주던 저만의 믿음이 흔들리던 때 빈아 씨가 그리고 빈아 씨의 노래가 저의 복잡한 마음을 씻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갈 길을 의심하는 대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진입해서 뚜벅뚜벅 잘 걷고 있답니다. 제 인생의 덕질은 10년 전 끝났다고 확신을 했지만 사람 일 장담하는 거 아니라고 보기 좋게 박살이 났고요. 확신의 MBTI죠. 인간이 손빈아의 공연을 놓치지

0: 하려고 슈퍼 2222의 삶을 벼랑간 체험하고 있답니다. 뜬금없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요. 미나 씨는 이미 다이어트 종료 선언을 하셨지만 저는 무게 하나 올릴 때 목 터져라 노래하는 선비나님 생각, 횟수 하나 추가할 때 다이어터 선비나 씨의 비주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정신 붙들고 좀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진답니다. 비나 씨가 경연에서 선비나가 된 지 꼭 1년이 지났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분명히 정상에 닿는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던 1년 전 인터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빌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버텼던 손용빈 덕분에 저도 손비나라는 선물로 작고 큰 일상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사연의 주인공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손비나 씨와 인사 나눠주세요.
2: 자기 안녕.
1: 오, 이렇게 또 전월적으로.
0: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네. 원래 또 어떤 음악 취향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비나 씨를 만나보면 음악 취향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0: 네, 10년 전에 끝났다고 하셨는데 다시 손비나 씨께 입덕을 하셨습니다.
2: 저는 원래 음악 목록에 여자 아이돌, 여성 보컬, 그러니까 남성 아티스트 제 생각이 물론 없었을까요? 비나 씨 같은 저음의 그런 성향이 좋은 남성 보컬, 존중 보이스 그런 분은 전혀 없었는데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2차
1: 네.
2: 랜덤 재생을 하면 홍빈학교 트로트가 아니면 홍빈학교 커버곡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1: 아니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덕통사고라고 하잖아요.
3: 네, 덕통사고.
1: 예. 아니 그렇게 사고가 난 계기가 어떻게 돼요?
2: 갑자기 2월 20일 금요일 밤에 그 사랑아 부르셨던 인스타트롯 3 팀전 대장각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0: 네네네.
2: 그걸 다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알고리즘이 연관된 것들이 계속 떠서 예능도 보고 공연광도 보고 여러 가지 영상을 다섯 개 정도 봤는데 그냥 그 순간 인정했어요. 입덕했구나.
1: 6월 입덕의 달이네요. 네. 원래 호국보훈의 달인데 네. 선비나 씨에게 빠진 달로 예. 그리고 또 우리 손비나 씨한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0: 네, 네, 네, 예.
1: 자, 이렇게 만나셨으니까 직접 한번 여쭤보시죠.
0: 네.
2: 오늘 사실 물만두 손비나 씨 놀리러 왔거든요.
0: 아,
1: 물만두. 물만두요?
0: 네.
2: 아,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눈물이 많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안다고 하셨는데 엄청 우시더라고요.
3: 네. 아니 이게 원래 이게 눈물이 많지는 않았고요. 네.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이 경연을 하면서 저의 그 숨겨져 있던 그런 감정들이 막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울음 눈물이 없기로 정말 유명했거든요.
1: 네.
3: 아무리 슬픈 거 봐도 왜 이게 슬프지? 왜 슬퍼? 막 하면서 이 정도로 그래서 항상 너 튀냐고 맨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경연을 하면서 좀 더 제 감정이 솔직해졌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저는 이게 슬픔이 많지만 그 표현을 잘 안 했거든요.
1: 그렇죠.
3: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경연을 하면서 이제 막 그 감정들을 이제 막 참지 않고 다 표출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만두라는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보통 그 네. 이제 주량도 그렇고 눈물도 그렇고 총량이 있어요. 네, 총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물 콧물 쭉쭉 나올 거예요.
3: 아.
1: 보세요. 저도 이제 눈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드라마 보다 울어요. 네, 많이 울 거예요.
0: 좋습니다.
1: 자, 마지막 질문 주시죠.
2: 마지막 질문은 제가 얼마 전에 비나님 공연에 갔다가 비나님이 앞을 지나가셨는데 향수가 엄청 강하게 끼치는 분이요. 그래서 한 번 맡았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곳에서 맡아도 그 향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향수 취향이 되게 궁금했고요.
0: 향수 취향.
2: 그리고
0: 아, 저는 네. 저도 아까 안으면서 향이 되게 좋다.
1: 네. 그 세탁소 냄새 나는데.
0: 잠시만.
1: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통화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고 이 네. 마무리하시죠.
3: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사랑하고
1: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0: 항상 좋은 노래로 부탁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고마워요.
1: 네. 감사합니다.
3: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4: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두 번째 사연 정다빈님의 사연입니다. 언니와 함께 손비나님을 좋아하는 20대 자매 팬입니다. 저희 자매는 만나기만 하면 비나님 이야기하느라 참 바쁜데요. 다른 주제로 시작해도 결국엔 마지막은 비나님 이야기로 끝나 저희끼리도 웃을 정도랍니다. 나가다 노래를 듣다가도 이 노래 비나님이 불렀던 거잖아 하면서 동시에 말을 할 만큼 푹 빠져 있어요. 이렇게 저희 자매는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도 늘 비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또 비나님의 노래를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영상 통화를 통해 직접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접 이야기 나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4: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분들이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손비나 씨의 팬이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5: 저희 엄마가 트롯을 엄청 좋아하셔서.
4: 네. 어머니께서.
5: 미스터 트롯 3를 엄청 챙겨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옆에서 같이 챙겨보다가 이걸 너무 잘하시는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외모가 너무 튼튼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팬이 돼서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1: 비나 씨의 그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6: 한 개만 골라야 되는 건가요?
1: 그러면 뭐 세 개 정도까지만 양보할게요, 저희가.
6: 사실 매력을 얘기하자면 방송이 끝날 때까지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네. 한 세 개만 꼽자면 일단 첫 번째로 네. 노래는 완벽하시고요. 칭찬은 손비나가
1: 그렇죠.
6: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고 두 번째로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배우해도 되겠다.
4: 배우해도 되겠다.
6: 배우상이세요.
1: 배우요? 그렇죠.
6: 네.
1: 배우.
4: 배우.
1: 배우. 배우. 배우 말고요. 배우상 말고요. 배우. 배우. 액터. 액터.
6: 네. 배우.
1: 네, 배우.
6: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팬분 만나면 늘 지어주시는 웃음이 있어요. 딱 얼굴 마주치면 평평한 눈웃음을 지어주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잘생겼습니다.
4: 그러면은 배우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혹시 연기 표정 연기 보셨을까요?
5: 네, 봤어요.
4: 어떤 장르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5: 당연히 저는
4: 멜로요.
5: 멜로.
1: 아, 저 별로요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멜로. 아, 멜로. 네,
4: 멜로. 아.
1: 한 번 더 보여주세요.
5: 아, 멜로. 네, 멜로 연기. 사원했어요.
1: 대사, 멜로?
4: 네, 멜로.
1: 아, 어떻게 그래요? 멜로 대사까지. 네.
4: 남주와 네. 여주?
1: 사랑 웃기지 마. 돈을 잡았어. 이것만 해주세요.
5: 삼각관계로 해주세요.
4: 삼각관계로.
0: 삼각관계로? 네. 어떻게 해야 되지?
4: 그 두 분이 이제 성민아 씨를 좋아.
1: 그러면 요런 데서 어때요? 네.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요로 탁 멋있게 남겨갈게. 그냥 다 보면서.
0: 네. 이렇게 보면 되나요?
1: 너네 둘 다 내 거야.
0: 너희 둘 다 내 거다.
1: 대패 좀 주세요. 좀 짜릿게.
4: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1: 네. 네.
4: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5: 좋아요.
4: 좋으셨어요?
5: 네.
4: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으십니까?
5: 100점!
4: 우리 손비나 씨 노래 중에 어떤 걸 좀 또 좋아하시나요, 두 분은?
6: 저는 나를 살게 하는 사람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1: 금잔디 선배님의.
4: 그러면은? 네.
6: 팬미팅 봤을 때 불러주셨는데 그 물만두 이를 흥선하시면서 불러주셨는데 진심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돌려보고 있습니다.
4: 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손미라 씨의 연기가 두 분께 소중한 추억으로 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부끄러워.
1: 아, 좋습니다. 와,
0: 자, 땀이 지금 엄청나게
1: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고.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전화 연결 세 번째 사연.

0: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궁디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는 26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유현주입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도 살면서 트로트를 접할 일도 없었는데요. 우연히 미스터 트롯 3 손빈아 가수님의 가버린 사랑 노래를 듣자마자 노래에 반해서 팬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빈아 가수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손빈아 가수님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한 번 더 참으며 웃으며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행복은 콘서트장이나 행사장에서 손빈아님 노래에 맞춰 소리도 지르고 신나게 노는 거랍니다. 내성적이고 집에 있기만 좋아하던 제가 성격도 밝고 외향적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 저희 곁에서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연 주셨습니다.
0: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두 분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이영주 사장님이에요. 아, 잠깐만, 뒤에 지금
2: 차 무대가 해놨어요.
0: 너무 이쁘게 꾸며놓으셨네요. 네. 진짜 보라색 그냥 별, 네. 별에 계신 그런 네. 느낌이에요.
1: 네. 맞아요. 별이 빛나고 있네요. 네, 우리 손빈아 씨의 어떤 매력에 빠지게 되셨어요?
2: 이거 포인트 말하자면 손빈아 씨의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냥 높은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하려는 등장함. 등장하면 애절함과 애절함이 있고 그다음에 기쁨의 등장과 등장함. 그게 가장 매력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상함. 따뜻한 마음씨.
1: 아, 맞아요.
2: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그리고 힘들 때 너무 섹시하시고 그러고
1: 섹시함.
0: 아, 네. 섹시함. 아, 자상함, 네. 섹시함. 다정함.
1: 네, 다정함. 네.
0: 근데 지금까지 빈아 씨가 정말 레전드 무대, 네. 멋진 무대를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 무대가 넘버원이었다. 최고의 무대다라고 생각하는 무대가 있으실까요?
2: 최고의 무대는 나를 살게 하는 사람 그랬더니.
0: 되게 잘 부르셨나
1: 봐요. 팬분들이 좋아하시네요.
0: 굉장히 아까 또 스트레스를 푸신다고 하셨잖아요, 공연장에서. 네. 빈아 씨 안무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땡큐 한번 가볼까요?
1: 하나, 둘, 셋.
2: 땡큐, 땡큐, 땡큐. 당신 뭐야, I love you.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나만 한 번의 사람.
0: 아우, 감사합니다. 히트곡이에요, 히트곡. 노래 너무 쉽고, 안무도 너무 쉽고.
1: 마지막으로 우리 빈아 씨와 인사 네. 말씀 나눠주시면.
3: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빛나는 별이기보다 저는 저희 팬분들이 더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생 저랑 사랑하면서 평생 아름답게 제 기타에서 빛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 네,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0: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우리 빈아 씨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혼자 빛나는 별이 없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누군가가 비춰주기 때문에 네.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다 그렇게 팬분들께서 이렇게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3: 네,
0: 우리 모두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손빈아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인연 쭉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1: 빈아 씨,
3: 네.
1: 빈아 씨는 평소에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 저?
1: 이렇게 검색이나 이런 거 많이 해보시는 편이신가요?
3: 검색은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노래 모니터 할 때 네. 빼고는 거의. 네.
0: 야, 그러면 이번 네. 코너는 굉장히 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부터 빈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0: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손빈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쉽진 않을 거예요.
1: 네. 이름하여 손빈아 퀴즈! 네,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비나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 코너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손비나 씨가 정답을 맞힌 만큼 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오. 자, 손비나 퀴즈가 총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 손비나 씨는 정답을 몇 개나 맞출 수 있을지 예측해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맞춰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손비나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를 선물해 드릴 거예요. 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빵개를 맞춘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손미나 씨가 한 개도 못 맞출 것 같다라고 써주시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네, 다섯 개 다 맞출 것 같다 그러면 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3: 네. 그럼 이제 맞추면 다 상품 다 드리죠.
0: 예, 근데 보통은 절반은 기본적으로 다 맞추거든요.
3: 하나도 못 맞춘 사람도 있나요?
0: 예, 아, 참 이게 하나도 못 맞춘 사람은 없는데 아무래도 오늘 나오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1: 손미란 씨 준비되셨죠?
3: 네.
1: 자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초성에 들어가는 낱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비읍은 아닌 것 같아서 라는 실제 기사입니다.
3: 비읍은 아닌 것 같다고요?
1: 네. 여기서 손미나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3: 아. 네. 공부.
1: 공부.
0: 오.
3: 공부.
1: 오. 정답입니다. 오. 네.
0: 자. 정말 고민도 안 하고, 이건 본인도 공부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3: 아니, 제가 살면서 아닌 것 같은 거는 저거밖에 없었거든요.
0: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공부가 싫어서 노래가 더 좋은데, 노래를 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3: 그쵸.
0: 공부를. 아, 아니, 참 아이러니한데.
1: 아니, 되게 머리가 되게 좋으실 것 같으신데 공부를 잘 하신 편이세요? 아니면 학창시절에 성적이 어땠을까요?
3: 성적은 초반에는 좀 잘 하다가 점점 이렇게 흥미를 좀 잃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노래에 이제 빠지면서부터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0: 사실 똑똑하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 분야가 공부 학문일지 노래일지 운동일지 다 다른 거죠. 운동선수도 진짜 똑똑해야 돼요.
3: 왜냐면
0: 머리로 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해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3: 맞췄다.
1: 자, 한 문제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0: 아, 이게 어렵다.
1: 다음 중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연목 대 낙목.
0: 오. 네, 확실히 연목 부를 때는 풍채가 있네요.
3: 아유. 아 이렇게. 말라. 아니, 이렇게 보니까 티가 나네요.
0: 확실히 티가 나네요.
1: 거의 트롯 황소.
3: 네. 와, 그러네. 진짜 티나는 거야.
0: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영상이 단 1회라도 조회수가 높을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3: 네.
1: 어떤 영상일까요?
0: 그래요?
3: 네.
0: 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 연모 영상.
0: 연모. 아, 322만에.
1: 거의 뭐 한 두 배가 훨씬 넘는.
0: 아,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몇만 정도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1: 네, 맞습니다.
0: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쉽게 갔어요.
1: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비나 씨의 SNS 게시물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 손비나의 SNS에 오유진 씨가 남긴 댓글은 무엇일까요?
0: 약간 몽골 장수 딸 같아요. 너무 건강해 보여.
1: 힌트로 딱 한 글자를 남기셨다 합니다.
3: 한 글자요?
1: 딱 한 글자. 네.
3: 딱 한 글자?
1: 네.
0: 설마 쉣?
3: 웩? 웩인가?
1: 웩은 아니겠죠.
3: 와, 인스타. 야.
0: 이거일 수도 있겠다. 네. 젊은이들이 쓰는 말. 헐?
3: 헐? 헐?
0: 그 젊은이 쓰는 말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허리, 젊은이 말 아니구나. 아니구나.
3: 왜?
0: 본인이 왜? 더 젊잖아요, 저보다.
3: 아니,
0: 맞추셔야죠. 자, 정답 맞추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3: 헉.
1: 헉.
0: 헉. 가보겠습니다.
1: 헉.
3: 네?
1: 네?
0: 네? 아!
3: 와.
0: 네? 약간 왜 때문이죠? 약간 이런 거죠. 아, 이해되네요.
3: 네?
1: 아. 제가 남기는
0: 아, 저도 만약에 댓글을 단다면 이라고 다 할 것 같긴 해요.
1: 예?
3: 아까 셋 누가 하셨죠?
0: 아까 그러니까 셋이라고 셋.
1: 셋. 아, 하나 둘 셋.
0: 셋째 딸 같다고.
1: 아.
0: 셋. 오우 셋. 셋. 셋. 외국인 발음으로.
1: 우리 손미나 씨가
0: 굉장히 건치인데
1: 굉장히 건치예요. 네, 지금 이를 활짝 드러내고 웃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시거든요. 자, 여기서
3: 찾았어요.
1: 다음 중 손미나의 미소가 아닌 것.
3: 네.
0: 잠깐만, 저 4번의 웃음은 참 가식적인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3: 네.
1: 5번.
0: 5번.

0: 것이요?
1: 역시.
2: 네, 5번. 네.
1: 역시 예상이 많았어요.
0: 우리 준영 나머지 다 손민아 씨였어요? 네. 그럼 4번 가식적이라고 했던 거 편집해 주세요.
3: 네. 벌써 생방으로 다 나가고 있어.
0: 허물게. 이래가지고 미안합니다.
1: 저 때가 그 저희 화보 촬영할 때였어요.
0: 다 기억이 나요 이게?
1: 네, 4번이 그 화보 네. 촬영하고 있을 때 네. 그 저희 그 잡지 촬영인데
0: 근데 이빨이 너무 이쁘다.
2: 웃는 게 예, 웃는 게 너무 예.
1: 왜 어떻게 알았냐면 앞니가 달라요, 5번이.
2: 5번이
1: 너무 가지런하잖아요.
2: 가지런하네요. 네. 아니, 손민아 씨도 굉장히 가지런합니다. 굉장히
0: 저는 4번이 화질이 너무 좋아서 네. 예, 네. 틀린 줄 알았어요.
1: 3번은 진짜 틀리, 거의 틀린데.
0: 그러네요. 오, 네. 아, 좋습니다. 오, 이런 네. 디테일한 문제까지 잘 맞추시고. 지금 아, 예. 네 문제 중에 세 문제 맞춘 거예요? 와.
1: 진짜요?
0: 와. 엄청 많이 맞추셨네. 자,
2: 다음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문제요?
2: 다음 중 손비나 영상에 달린 댓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댓글에 손비나 씨 영상에 달린 댓글이 아닌 것. 1번 노래가 아니라 영화를 한 편 본 느낌입니다. 목소리도 발음도 감정까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자, 2번 앞으로 한반도를
0: 맞는 말인데
2: 탄생한다.
1: 야, 오,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은데요?
3: 저도 다 네, 맞는 것 같은데요?
2: 2번도
1: 네, 네, 없을 수도 있나요? 무조건 하나는 있는 거예요.
3: 무조건 하나는 있죠.
0: 2번 네,
2: 하나
0: 한 개입니다. 그거 2번도 그 있잖아요. 뭐 이거 뭐 네. 땡큐인데 뭐 0번, 0번, 0번, 0번. 나는 국민뿐이야 손비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선거송으로 써도 되고.
2: 그러니까요.
1: 그 댓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근데 댓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리니까 이 네. 문제는 진짜 약간 찍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자.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2: 5초 드리겠습니다.
1: 자,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2: 4,
0: 1,
2: 3,
1: 2번.
0: 2번.
1: 2번. 2번.
0: 와, 좋습니다. 정답.
2: 과연?
3: 2번.
1: 아, 형, 형 영상 댓글이었네요.
0: 콕! 콕! 콕! 콕! 자이야. 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네.
3: 아, 그러네.
0: 아, 그러네.
2: 저는 땡큐도 굉장히 이게 네. 귀에 쏙쏙 박히잖아요. 그래서
1: 맞아, 맞아.
2: 저는 땡큐도 성원성으로 진짜 쓰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3: 저는 2번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0: 저 아까 계사 바로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제가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중에 가장 성원성 많이 부른 사람이에요.
1: 아, 예. 그러니까 형님이 인정했으면 이거 네. 확실한 거거든요.
0: 800곡을 부르던 사람이기 때문에
2: 아, 정말 많죠.
0: 예. 웬만한 지자체 예. 후보들은 다 제 손을 거쳐갔어요. 예. 대한민국의 경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미안합니다.
2: 그래도 저는 예. 콕콕콕을 이을 선거송에 뭐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자, 여기까지 손비나 퀴즈를 풀어봤고요. 손비나 씨는 총 5문제 중에 4문제예요.
0: 많이 맞추셨어요.
2: 4문제. 자, 4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손비나 씨의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손비나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자, 우리 40년 뒤의 네. 손비나 씨의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손비나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40년 뒤에.
1: 40년 뒤요? 네. 와, 40년 뒤. 뭔가 저의 음악을 하고 있는 손비나만의 뭔가 음악을 하고 있는 네. 손비나? 저만의 이런 확실한 저만의 색깔을 찾아서
0: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대 아마 분명히 지극히 분명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손비나라는 브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손비나 콘서트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부분이 보여드려야지.
2: 그렇죠.
0: 마치 나훈아 선생님, 남진 선생님, 손흥도 선생님, 정윤 선배님 콘서트처럼 효도 상품이 되는 와. 그런 가수가 되지 않을까. 야. 손비나가 효도다.
2: 확 와닿네요.
0: 예, 그런 네. 느낌의 가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마지막 코너는 우리 남궁기 씨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직접 설명해 주시죠.
2: 이 영상 편지를 보내는 코너인데 미래의 손비나 씨에게 네. 이제 비나 씨가 한 말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일단 미래의 비나야.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그리고 결국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야, 그 방향 멋있다.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의 꿈을 향해서 끝까지 가고 내가 꼭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게. 파이팅.

0: 진짜 네. 너무 멋있다. 저희도 이제 2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끝났어요. 와. 자,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쾌남열전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2: 쾌남보다는 뭔가 약간 살짝 추남이 된 느낌이
0: 좋아요. 저희가 원하던 거예요.
2: 지금 안에 네. 셔츠가 지금 다 젖었어요.
0: 네, 좋습니다.
2: 이 난감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근데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빈아 평상시에 이런 걸 너무 잘 못하거든요.
0: 네.
2: 근데 그런 거를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또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되게 좀 즐겁고 또 새롭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많은 팬분들께서 매력으로 네네.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보던 모습이니까.
2: 팬분들하고 또 이렇게 영상 통화하고 이런 일이 솔직히 진짜 쉽지 않거든요.
0: 그쵸.
2: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또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끝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오늘 손빈아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땡큐.
0: 나 이거 안 하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게요. 네. 진짜 꼭 듣고 싶었어요.
1: 자, 그러면 손빈아 씨 라이브 청해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손빈아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쾌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아~ 야~
1: 네. 약간 트롯계 성시경 같은 느낌? 오~ 잘 자요?
2: 그런 오~ 오~
3: 사실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 어,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1: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부천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0: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 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 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 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 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은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세상에 남겨요.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굴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하.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부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2-8899. 관절 고민 관절 복음.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차나무 시베지로 선다 이려의 수행정신이 깊게 밴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가 지푸른 녹음과 차향으로 물들었습니다. 쌍계사 2016 차문화 대축전은 올해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과거와 전통을 미래로 이어가는 축제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되는 무료급식소 시흥진덕사 자비의 손길이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 어르신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주지 종암스님과 봉사자들이 두 팔 걷어붙인 나눔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수와 배우 탤런트 등 불자 연예인으로 구성된 문화포교조직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이 내부적으로는 신횡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사찰 노래 자랑으로 포교의 장을 넓히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전법단의 상반기 활동과 하반기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덕 왕후를 기리며 세운 왕실 원찰 흥천사에서 제5회 기신제가 공행됐습니다. 600년 전 왕실의 기제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행사는 단순한 제례를 넘어 선대의 넋을 기리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차나무 시베지로 선다 이려의 수행정신이 깊게 밴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가 지푸른 녹음과 차향으로 물들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어제 개막한 쌍계사 2016 차문화 대축전은 올해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과거와 전통을 미래로 이어가는 축제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 경남지사 이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13교구 본사 쌍계사 괴불전 앞마당이 은은한 차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쌍계사가 지난 7일 개원체다에 이어 어제 개막 법요식과 108헌다의식으로 2016 차문화 대축전에 본격적인 막을 열었습니다.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은 차나무 시베지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수행의 일환인 차문화로 대중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2: 선사님의 뜻을 이어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을 계승하여 우리나라의 차문화 활성화를 위해 늘 애쓰시는 영담 큰 스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1: 법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의원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을 비롯해 주지 지연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108명의 다인이 올리는 108헌달에는 규모와 여법한 의식으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정성스레 우려낸 차를 부처님께 올리는 손길에는 우리 차 문화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서원이 담겼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차와 선의 역사를 강조하며 쌍계사가 한국 차문화 본산으로 선양되도록 종단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쌍계사가 차의 본고장으로 그리고 차의 모든 것을 쌍계사가 정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차문화 대축제가 거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범정단적으로 국가적인 그러한 차 문화 행사로 이어져야 된다.
1: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은 차 문화 대축전이 한국 차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하동구는 물론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4: 금년이 차나무 최초로 심은 1198주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면은 1200주년이 되는데 2년 후에는 좀 더 큰 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 차문화 대축전은 내일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시대별 다도 시연과 함께 담액 전수식도 열려 한국 차문화의 법통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과 시로 차의 정치를 담아내는 청소년 차 디카시 공모전과 다문화 가족이 어우러지는 K어울림 축제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됩니다. 지리산을 물들인 천년의 차향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잇는 가교가 되어 우리 사회를 더욱 맑고 향기롭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불을 밝히는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흥 진덕사가 운영하는 자비의 손길인데요. 어버이날인 어젠 평소보다 더 푸짐하고 맛있는 상차림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주지 종암스님과 봉사자들이 두 팔 걷어붙인 나눔의 현장,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먹음직스러운 한우 갈비탕과 노릇노릇한 각종 전, 정성이 듬뿍 들어간 잡채까지. 평소에도 매일같이 이어온 무료 공양이지만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더 푸짐한 상차림이 마련됐습니다.
6: 네, 맛있어요. 저도 식당제보다 더 나아요. 감사합니다.
5: 올해로 100세를 맞는 할머니도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모습으로 맛있게 식사를 이어가는 할머니의 스님 자랑이 이어집니다.
6: 스님이 참 좋으신 양반이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식사도 좀 하고 그래서 고마워요.
5: 맛있는 냄새와 함께 어르신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곳은 시흥 진덕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자비의 손길입니다. 2024년 11월 문을 연 이후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은 물론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7: 능목역의 인근 노인들한테 이 진덕사에서 이런 자비를 베푸는 것은 참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인근 노인들은 참 즐겨 이용하고 있죠. 예.
5: 진덕사 주지 종암스님은 매일 새벽 직접 시장을 찾아 식재료를 고릅니다. 어르신

0: 국민들을 위한 음식이어서 더 꼼꼼하게 살피고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합니다.
1: 너무 늦게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말 말로 짓는 포교가 아니고 진정한 포교가 되지 않을까. 어버이날 조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건강이나 또 기분상으로나 더 좋지 않을까.
0: 스님의 이런 진심에 신도들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또 보시다시피 너무나 맛있게 잘 드시니까 저희도 흐뭇하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또 우리도 부처님 또 말씀대로 또 자비를 갖고 하니까.
0: 명절이 더 외로운 사람들도 있어 하루도 멈추면 안 된다는 스님의 원력으로 365일 지역 어르신들의 집이자 쉼터로 돌아가고 있는 진덕사 자비의 손길. 어버이날을 맞아 정성으로 차려낸 갈비탕 한 그릇은 외로운 이웃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온기를 채워주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자비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가수와 배우, 탤런트 등 불자 연예인들이 함께 문화 포교를 하는 단체,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이 있습니다. 불교 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사찰 노래자랑으로 포교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연예인 전법단의 상반기 활동과 하반기 계획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지난해 서울 화계사 불교대학에 단체로 입학해 무늬만 불자가 아닌 성숙한 불자로 거듭난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소속 연예인들. 지난달 밀양 용궁사에서 열린 포교 역량 결집대회에선 전국 사찰 노래자랑을 통해 불자 연예인들의 폭넓은 활동력을 선보였습니다. 가수와 배우, 탤런트 등 다양한 불자 연예인이 있다는 걸 알린 자리였는데 하반기 강원과 경북권을 주 무대로 추가적인 사찰 노래자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밀양 용궁사에서만큼 사찰 노래자랑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두 군데 정도 더 사찰 노래자랑을 기획하고 있고요.
4: 연예인 전법단은 조계종 산하 다양한 포교, 복지단체와의 협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불교대학 등 연예인들의 공연을 요청하는 곳을 찾아가 재능기부로 문화공연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관련 업무 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찰 노래자랑이 사찰을 찾은 대중과 호흡하는 자리라면 종단 산하단체와의 협업은 청소년과 노인 등 분야별 계층 포교에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우리 연예인들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불자들이 힘들고 외로울 적에 또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4: 서울 종로에 있는 연예인전법단 사무실에선 스님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불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제1기 불교대학 심화반과 제2기 불교대학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다음 달엔 충청권 사찰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연말엔 직접 불교 국가를 찾아가 동자승을 위한 나눔도 구상 중입니다. 올 초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인 로터스월드를 통해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동자승에게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직접적인 만남으로 서로의 불심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5: 하반기에는 저희 전법단이 직접 그쪽으로 스리랑카든 뭐 태국이든 이런 데를 직접 가서 직접 나눠주고 싶어요.
4: 연예인 전법단은 최근 고문의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과 중앙종 회의원 오심스님을 고문으로 구미 대둔사 주지 서원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하며 조직 내실을 한층 더 다졌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덕 왕후를 기리며 세운 왕실 원찰 흥천사에서 제5회 기신제가 봉행됐습니다. 600년 전 왕실의 기제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제례를 넘어 선대의 넋을 기리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자리였는데요. 현장에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서울 삼각산 기슭에 자리 잡은 조선 최초 왕실 사찰 흥천사. 33번의 타종으로 기신제에 서막이 오르고 태평소와 나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취타대를 선두로 실현 행렬이 극락보전 앞마당을 가로지릅니다. 가마와 도량 위패, 신도들이 든 10개의 깃대가 뒤를 이으며 왕실 이래의 화려함을 재현했습니다.
8: 오늘 귀신제를 맞아 향을 사르고 등을 밝히며 도량을 창엄하오니 불보살님께서는 강림하시어 저희 발언을 살펴주시옵소서.
7: 무량수전으로 자리를 옮긴 대중은 대령과 관욕의식을 통해 영가를 정례로 맞이했습니다. 이어진 회주 스님의 법문은 귀신제에 담긴 효의 가치와 왕실 사찰의 역사적 책무를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9: 실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절이 흥천사입니다. 돌아가시니까 그 명복을 빌려고 지은 절이 흥천사입니다. 정확한 자리는 아니지만 덕수궁 그 근처라고 그래요. 태조가 경복궁에서 보는 거기에 절을 지어서 명복을 빌었어요. 그게 이제 흥천사의 시작입니다.
7: 신중 작법과 상단 권공 순서에서는 스님들의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발아춤과 나비춤, 법고무가 시연되며 왕실 사찰의 높은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지 강밀 스님은 추건을 통해 흥천사 귀신제를 복원함으로써 이곳이 효의 근본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발언한다며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10: 천방구모조사

0: 극락정토에 황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의식은 시식을 거쳐 봉송회향과 소지로 4시간여 대장정을 원만히 회향했습니다. 왕실 사찰의 자부심으로 600년의 시간을 이어온 흥천사. 흥천사만의 기신제를 통해 명실상부한 왕실 원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독보적인 전통문화 계승사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한 해암당 성관대종사 탄신 106주년 달해제가 원당암 달마선언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달해제에는 원당암 감원 성법스님, 연수사 현조스님, 무상정사 무사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석해 해암스님의 구도정신을 기렸습니다. 성법스님은 은사스님의 공부하다 죽으라란 가르침을 받들어 부단히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공부하다 죽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일이라며 평생 정진으로 일관했던 해암스님의 가르침과 정신은 후학들에게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천태종 마산 삼학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만 4천여 등으로 도량을 창엄했습니다. 지난 5일 대불보전에서 종의회 의장 화산 스님, 김해 해성사 주지 영재 스님, 정우영 신도 회장 등 처녀 사부대중이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주지 충광 스님은 오늘 점등식은 마음속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밝히는 자리라며 일심을 잘 유지하도록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학사는 점등식에서 마산 회원 노인복지관과 마산 여자중학교에 각각 1,000만 원과 2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지역민에게 쌀과 라면, 금일봉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불자회가 봉축 점등식으로 도민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충남도청 불자회가 지난 7일 본관 1층에서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임택빈 도청 불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신 스님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가 가장 고귀한 보살 행위라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축사했습니다. 충남경찰청 불자회도 같은 날 충남경찰청 1층에서 경승실장 도신 스님, 김호중 충남경찰청장과 경찰 불자회 회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하고 지역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제천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으로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지난달 25일 제천 시민회관 광장에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태고종 호법원장 구산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고문 해봉 스님과 금강사 주지 해명 스님, 송화사 주지 보성 스님 등 연합회 회원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천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지행 스님은 연등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라며 오늘 밝힌 연등이 제천의 희망이 되고 우리 사회를 밝히는 큰 빛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제천불교 사암연합회는 오는 16일 오후 4시 30분 제천문화회관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상임고문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수계법회로 2,100여 장병의 군 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문사 수계법회에는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 원호사 주지 정관 스님, 국청사 주지 성광 스님을 비롯해 호국 연무사 주지 해총 스님, 육군훈련소 금강회장 이우진 대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계법사로 수진 스님은 오늘 받은 5개의 율법에 따라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 참된 불자가 되길 당부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군복무를 축원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호국 연무사의 수계법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군포교 후원에 앞장섰습니다. 5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 편향 논란 이후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 소식, 그리고 국경을 넘어 부처님 품 안에서 하나가 된 이주민들의 특별한 축제 현장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주시가 종교 편향 논란을 넘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전과는 달라진 행보를 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전동성당과 예수상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물로 인해 종교 편향 도시란 비판을 받으며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요. 최근엔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시된 홍보물엔 봉축 기원탑 점등식부터 연등 거리 행진까지 상세히 일정이 담겼으며 전주시가 공식 SNS에 연등회 소식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 홈페이지의 축제 소개라는 정작 국가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누락돼 있는 등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단 지적인데요. 단순한 SNS 홍보를 넘어 시 행정 전반에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역 불교계는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강원도 영월 조계종 열애마을에서 캄보디아 최대 명절 쫄츠남 축제가 열려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25일 봉행된 행사에는 캄보디아 스님들과 주한대사, 이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상좌부 불교 전통에 따라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의례를 함께했는데요. 모래탑 기도와 부처님 행렬, 전통놀이가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한국의 봄날 속에서 캄보디아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열애마을 회주 성관스님은 로터스월드의 20년 활동을 소개하며 이주 근로자들의 원만한 성취를 기원했고 쿠원폭 럿다낙 주한대사도 한국 불교계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자비의 가치를 공유한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상생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봄 기운이 완연한 주말인데요. 이번 주말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처님, 그리고 또 부모님과 가족과 따뜻한 정,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주지님께서 오늘 비가 오는 게 우하의 비유를 잘 아셨는데, 원래 제가 그 법회나 행사에 가면 오던 비도 멈추거든요. 네, 진짜로. 근데 오늘은 비가 와요. 우리 본문사 물 부족에 도움을 주려고 오는 것도 있고, 여기가 본문사 관음도량이고요. 오늘 용왕대제잖아요. 용왕은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왕이 승천하기 위한 그러한 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대중스님들과 또 신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오늘 오는 비를 맞고 복록이 무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주지스님 오셔서 보니까,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들어오는 통로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보니까 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도량이 단아해진 느낌이 들고요. 예. 뭔가 불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우리 주지스님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량 잘 가꾸셔서 지금도 우리 보문사가 전국 최고의 기도 도량이기도 하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세계적인 그러한 기도 도량으로, 그리고 오늘 용왕대제가 국가적인 수륙 용왕대제로 이렇게 큰 그러한 국가적인 그런 행사로 이렇게 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사는 보문시연 원력홍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관세음 도량이죠. 관음도량. 관음도량이기 때문에 또 용과 함께, 용왕과 함께 하는 그런 도량이기도 합니다. 관세음을 요즘 시대 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또 인공지능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 기술이. 그게 소위 이제 양자 물리학인데요. 관, 볼관. 본단 얘기죠. 물리학적으로 보면 관측한다고 그래요. 관측. 그러니까 내가 봄으로서 대상을 관측함으로써 내가 인식한다 이 뜻이죠. 불교적으로 보면 그게 안식이에요. 안근에 의해서 색경을 통해서 안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관세음의 관이 세상을 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TV, 뭐 위성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앞으로는 이제 그 소위 우리 육신통이라고 하는 천안통이라든가 뭐 수명통이라든가 이런 육신통이 AI가 발전하면 육신통이 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관세음 보살님을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관세음 보살을 믿으면 그렇다. 그래서 볼관자가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세자는 뭐 당연히 이 우주법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시방삼세를 세상세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리음자가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소리, 우리가 듣기에는 소리음자잖아요. 음향, 음성.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자물리학적으로 보면 양자물리학이 뭐냐면 요즘 이제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됐잖아요. 예, 인공지능의 세상이 되고 파동이란 것이 있습니다. 파동.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입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물체가 모두 입자의 결합들이에요. 그게 이제 원자라고도 하죠. 전자라고도 하고. 요걸 입자라고 그러거든요. 요 물질을. 그런데 이 물질을 쪼개고 들어가면 원자가 나오죠. 원자를 쪼개고 들어가니까 전자가 나왔죠. 원자 핵이 나오고 중성자가 나오고 더 쪼갤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우리가 물질을 관측한다 그랬죠. 본다 이런 물체를. 그런데 위대한 실험이 역사적으로 제일 위대한 실험 중에 이중슬리 실험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전자를 막 쏴요. 근데 전자가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요소 총알을 쏘면 총알이 저기 맞아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맞는데 내가 안 볼 때는 퍼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대포를 쏘는데 대포가 가서 맞으면 터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맞는데 내가 안 볼 때는 그게 퍼져버려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파동이자 입자, 입자이자 파동 그래요.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체, 모든 물질은 알고 보면 공이에요, 공. 그 원자도 이렇게 보면 99%가 비어 있어요. 그 1%가 전자하고 중성자하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잠실 운동장이 있으면 잠실 운동장에 모기 한 마리 지나가는 정도. 그게 전자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어요. 자, 그런데도 그 전자 하나도 내가 볼 때는 있고 안 볼 때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이, 내 의식이, 내 감정이 투영이 되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내 의식이 없으면, 내 감정이 없으면 안 생겨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여러분 맨날 말씀, 연불하는 우리 반야심경에 보면 색이 곧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그러잖아.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 말이에요. 그는 벌써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미 그때 다 아시고 지금의 인공지능을 그때 벌써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뭐 나가르주나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지. 그 이제 우리말로 용수보살이라 그러거든요. 예, 용수보살은 우리 불교의 핵심 이론인 그 중도를 말씀하신 분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뭐 얘기 드리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이 관세음, 그게 아까
파동,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을 파동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이 생각을 하는, 내가 꿈을 꾸는, 내가 감정을 갖는, 희노애락 감정을 갖는 이 모든 것이 일종의 파동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마음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일체 유심조라 그러죠. 일체. 일체는 시방 삼세를 일체라고 그래요. 시방은 뭐예요? 동서남북 중앙 오방에다가 오방을 겹쳐 놓으면 시방이 되죠. 예. 삼세는 뭐예요? 모르나? 과거, 현재, 미래. 전생, 금생, 내생. 요걸 삼세라고 그래요. 그 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합쳐 놓은 걸 일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일체가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유심조. 예.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엄경이고, 그게 바로 금강경이고, 그게 바로 법화경이고. 자, 그래서 관세음이란 곧 내 마음이다. 내 마음. 그런데 내 마음을 작용을 잘못 시켜버리면 괴로움이 생겨요. 괴로움이. 본래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본래는 그야말로 자제하거든요. 자성, 불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작용을 잘못 시켜버리면 그것이 괴로움이 된다. 자,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뭐냐? 관세음 보살님은 본성, 본 자체라 그러고, 본체라 그러고, 그 본체에서 나오는 움직임, 작용,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하는 작용,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용이에요. 용. 나가. 자, 용이, 이 재미있는 게요. 용이 뭐, 어떻게 생겼어요? 용 봤나? 우리가 매일 봐요, 보려면. 근데 실제로 용은 못 봤죠? 내가 보여드릴게요. 용머리는 뭔 줄 아세요? 용머리? 용머리를 이렇게 보면 낙타처럼 생겼어요. 낙타. 용머리. 그리고 용눈. 눈은 뭐예요? 눈은 토끼 눈이에요. 뿔은 뿔. 사슴뿔. 뿔은 사슴뿔이에요. 그리고 용 비늘이 있죠. 비늘. 비늘이 뭐예요? 비늘은 잉어 비늘. 잉어. 잉어 비늘. 비늘 숫자가 몇 개? 모르지. 99 81 81개예요. 아, 진짜로 세 보라니까요. 정말 정말이다. 귀는 귀. 귀. 용귀. 소. 소귀예요. 배. 용배 봤어요? 용배. 용배는 대, 큰 조개예요. 예, 대합이에요. 이제 조금 감이 가죠? 코는 뭐예요? 코. 용코. 용코 걸렸다. 돼지코. 돼지코. 그래서 이 발톱은, 발톱. 발톱, 매 발톱이에요. 매. 그리고 용 주먹이 있어요. 용 주먹. 용 주먹이 뭐예요? 호랑이 주먹입니다.

모든 것을 합해 놓으면은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동물들의 가장 수승한 그러한 것을 합해 놓은 것이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뭐 베트남 용이 없는 곳이 없죠. 서양에서도 용이 있죠. 드래곤. 예. 자, 용은 가장 수승하다 이 뜻이에요. 가장 수승하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음보살님의 작용을 용을 통해서 한다. 예. 관세음보살님이 용 타고 가는 거 보셨죠? 해소가랑 같은. 예. 관세음보살님 마음이 밖으로 작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넘어졌어. 응?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졌어. 사람이 빠졌어. 곧 죽어가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구조를 해줬어. 그게 뭐냐? 구조를 하는 사람, 구조를 해주는 사람은 바로 용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작용, 대자대비 행위 펼쳐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살아가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의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이 작용한 거예요. 그게 선업이 작용한 거예요. 선과로 작용한 거예요. 그냥 무심히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즉 그 말은 내 마음을, 네 마음을 잘 써라. 에?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손길이 닿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괴로워서 부처님께 빌었어요. 관세음보살님께 빌었어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매일 꿈에 나타나요. 꿈에. 그래서 같이 걸어줘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괴로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튿날 또 나타나셔서 그러면 또 이튿날 또 나타나시고 그런데 어느 날은 진짜 괴로운 날이야. 안 나타나. 관세음보살 안 나타나.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관세음보살한테 항의를 했어. 왜 꿈에 안 나타나십니까? 그랬더니 관세음보살님이 네가 너무나 괴로워서 너를 내가 업고 있었다. 그게 이제 하나 빠진 게 둘이 항상 발자국이 걸어가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나. 그래서 항상 관세음보살님이 같이 걸어준 건데 자기 발자국밖에 안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서러워서 관세음보살님께 항의를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는 너를 업고 있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나겠지. 뭔 뜻인지 아는가 모르겠다. 자, 용왕은 아까 마음의 작용이라 했고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용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용왕한테, 그리고 용왕은 물을 항상 품고 있고요. 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아까 우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게 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 없으면 모든 생물은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물리적인 물질을 이루는 그 4대가 바로 이제 지수 화풍인데 그 중에 이제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도 하고요. 그 물은 바로 용이 사는 곳. 용이 사는 곳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 생명이 평화롭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 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물을 우리는 숭배하는 뜻에서 용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왕을 섬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내 속에 의식,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러한 선한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0: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관음도량인 우리 보문사에서 관세음보살께 기도하고 용왕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용왕대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 그 작용들이 나한테 어떻게 선하게 작용이 돼서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기고 결국은 아까 관세음보살님 말씀드렸는데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 그러한 선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 선한 일을 생기려고 하면 우리가 복을 지어야 되겠죠. 예, 복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복을 많이 지어야 그러한 복록이 나한테 돌아와서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긴다. 자, 그런데 그 복을 짓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강령을 내리셨어요. 그 강령이 뭐냐? 복 짓는 강령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육바라밀이죠. 예. 육바라밀 첫째, 보시. 또, 지계. 또, 인욕. 또, 정진. 선정, 지혜. 요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면 그걸 복을 짓는다 그래요. 그 육바라밀을 행함으로 해서 나의 악업들이 사라진다. 업장 소멸이 된다. 그냥 내가 악업이 많아 버리면 괴로운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그안 좋은 일들도 많잖아요.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고 몸도 아프고 또 가족한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 또 망하기도 하고, 온갖 그 괴로움을 우리 안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괴로움 그 자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래 그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인연 따라서, 연기법 따라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괴로워지느냐, 내 안에 안 좋은 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전생에. 어찌됐든 내가 욕심을 부려서, 삼독심을 부려가지고, 탐진치 삼독심을 부려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보가 나한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과보가 있으면, 지나가다 자빠져서 코가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 지나가다가 나를 그냥 툭 쳐서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또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세상 이치라는 건 한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걸 왜 그러냐. 내가 남편하고 싸워. 부인하고 싸워. 자식들하고 트러블이 생겨. 자식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어. 그런 일들이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좋지 못한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러한 악업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밝혀낼 거예요. 예. 자, 그때 가서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은 이해가 잘안 되겠죠? 왜 나한테 이런 불편한 일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가 하고 억울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가 많죠? 괴로울 때가 많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자작자수,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자업, 자득, 자기 업은 자기가 얻는다.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남 탓하지 말고 주위 환경 탓하지 말고 아, 내 업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그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서 스스로 괴로운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업이 사라져요. 그 업이라는 게 자꾸 이제 반복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윤회라 그러는데 그 윤회업을 끝치려면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스스로 마음을 잠재우고 스스로 마음을 고요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선하라, 명상, 선명상하라, 참선하라, 염불하라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럴 때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절 열심히 하시고, 절을 잘하면, 저도 매일 108배를 하는데, 잘하면 무릎이 안 아파요. 잘못하니까 무릎이 아프지. 예? 절안 해봐서 모르지. 예. 어쨌든, 절 열심히 하시고, 염불 많이 하시고, 기도 참선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까 육바라밀 하라 그랬죠? 예. 보시 열심히 해야 돼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이게 불전 놓고 등 켜고 시주하고 이런 것들을 법보시라고 그래요. 법보시가 보시 중에도 최고거든요. 예. 그 법보시를 함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보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에게 불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시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에 시주도 많이 해야 돼. 자, 오늘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죠? 춥죠? 예. 재미없는 얘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려야 되는데, 예, 미안합니다. 용왕대제가 그 내년에는 더 성황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그러한 용왕대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GDP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뭐 10대 강국이니 뭐니 해도 지금 마음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세계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 67이래, 67이. 예, 경제적으로는 뭐 10이니 11이니 뭐 하는데 마음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마음 편해야 됩니다. 조금 못 살아도, 조금 없이 살아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나라는 지금 번지르하니 뭐 GDP가 국민소득 1인당 3만 5천 달러니 뭐 일본을 따라잡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욕심들이 많은가 봐. 예? 탐진치 삼독심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예,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웬만하면 좀 참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정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선명상도 하시고 참선도 하시고 염불도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108배도 좀 하시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이제 선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 예, 나쁜 머리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예, 살아가는 거를 편하게 괴로움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아니 시간을 내서 가끔 정기적으로 본문사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염불을 하시고 한 번쯤 이렇게 왔다 가시면 없던 복도 생기고 마음의 괴로움도 사라지고 업장 소멸도 되고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의 메카로 우리 보문사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법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보해 주시오.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추건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 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0: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당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당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네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대선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오늘 광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 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벌레든 사람이든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수없이 거쳐서 화해서 거듭거듭 태어나고 이렇게 된 까닭에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는 데다가 내 아픔 아님이 없으리만큼 또 내 몸 아님이 없고 모두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의 자식이며 여러분들의 형제며 여러분들의 부모며 이렇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정신계로나 물질계로나 동일하게 내가 한 게 없이 보시를 하시는 것이 서로가 좋을 듯해서 그리고 외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것도 없고 아주 정당하죠. 그것은 인간에게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날을 마련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식들과 자식도 되고 동생도 되고 또는 그 수없이 거듭거듭 내려오면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내 아픔같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렇게 광주에서 한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깊이 깊이 생각하셔서 내 자식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꼭 밝히시도록 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거죽으로는 사랑 사랑하지만 진짜 들어가선 내 자식이니 남의 자식이니 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건 사랑 아닌 사랑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못 났든 잘 났든 자기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다면 무효죠. 온갖 나무들이 뿌리에서부터 가장고 또는 잎새가 생기듯이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대종자가 남아서 다시금 또 먹이고 끝이 없듯이 우리는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또는 알라신교나 티비불교나 모두가 근본 주천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잘못 편집을 하고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헐뜯고 서로가 모두 마음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났든 잘 났든 내 주처는 내한테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부터 믿고 너부터 말아야 나를 알 수가 있느니라. 둘 아니게 알 수 있어야만이 너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바로 조복을 받느니라. 내 몸뚱이 속에 중생을 건지지 못한다면 남을 어떻게 건질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생긴 거니까 나부터 아셔야 될 겁니다. 4대 서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아, 너부터 알고 너부터 믿어라 이랬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섭리를 알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질 세계로만 급급해서 돌아가고 있지, 각자 자기자기의 정신 세계는 한 번도 음미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온갖 나무들이 뿌리로 인해서 싹이 생기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 종자로 인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 영원한 종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엄마 정자 난자를 빌어서 삼합이 삼의 일체로 하나가 돼서 구성된 바로 태어남입니다. 태어나서 태어날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인연이 붙습니다. 세 가지가 한데 합쳐도 하나가 됐을 뿐이지 세 가지가 따로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과성, 업어성, 연계성, 세균성 또는 유전성 이 다섯 가지가 누구나가 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있기는 하되 어떠한 분야를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죠. 그것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것처럼 현실에 그대로 차곡차곡 차례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서 온 줄 몰라서 대치를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너부터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자기 불성, 즉 종자, 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종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위분들에는 종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라고도 하고 선장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부처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그 뜻은 바로 자기가 과거에 살던 수 없는 겁을 거치면서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켜서 수없이 모습을 바꿔가면서 형성시킨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주인이자 자기 부인 것입니다. 현재의 자는 부를 믿어야 하고 부는 자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두가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근본에 직결이 되어 있고 이 세상 만사도 전부 인간의 근본에 가설이 되어 있어서 모두가 말 못해도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연민을 두고 서로 열매를 맺고 서로 이렇게 오고감이 없이 오고가면서 사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세대로 모여 있듯이 일체가 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여서 삽니다. 차원에 따라서 그러듯이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만난 부부가 겉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우연히도 없습니다. 차원들이 똑같다면 차원들끼리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만나는 대로 바로 보는 사람도 또는 그렇게 된 사람도 똑같은 인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녹이려면 그거를 대체해서 없애려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야만이 그 업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렸다 하면은 그거는 업보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바로 유전이 되고 그것이 인과가 되고 그것이 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신이 저질러놓은 거 당신께다 모든 걸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거기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에서 고장난 것도 자기네들이 고치더군요. 이거는 말로만 알고 말로만 끼워서 달달달달 외우고 나는 이만큼 알았습니다.

됐다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내가 모르더라도 실천하는 것만 한번 하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리입니다. 내 마음이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그 마음 하나가 구덩이에 빠뜨리느냐, 구덩이에서 꺼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만한 거 가지고도 서로 리탄 냈다타고 싸우시는데, 그렇게 싸우시면은 자식 간에 부모 간에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그 업이 더 불어납니다. 이자에 이자가 늘어서. 송두리째. 그 자리에서 나오는 데다가 그 자리에다가 놔야 되죠. 그래야 앞서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 들어가는 게 새로에 나오고 또 들어가면 또 나오고 또 들어가면 또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위치에서 많이 그 유전성이나 업보성, 연계성, 세균성, 그 인과성이 다 없어지는 까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서 물한 컵을 잡수실 때 혼자 내가 물, 네, 목이 말라서 물 먹었다고 하시렵니까? 어떻게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내몸 안에 주둔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물을 먹었다고 또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거를 봤을 때나 혼자 봤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뚱이들은 그 생명들의 중생들의 집합소며 관리인이며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니 탓 내 탓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데. 그리고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하는 것은 그게 생명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위로는 바로 자기의 종승인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자부처를 진짜로 믿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스님을 따르라, 신부를 따르라, 목사를 따르라 이러는 게 따르는 거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부처님의 그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오신 거를 그것을 지녀서 배우면서 뜻을 새기면서 항상 자기 자성을 진짜로 종자를 키워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너를 먼저 알아야 나를 안다 하신 말씀. 부처님을 뵙고자 해서 그렇게 애원해온 허는 아픈 사람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부처님이 오시니까 일어나지 못하던 몸을 일으키니까 그 몸뚱이는 이렇게 모르느냐, 고깃덩어리를. 내가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고깃덩어리를 일으켜서 모르느냐. 내 마음부터 알아야 내 마음을 네가 알 수 있고 둘 아닌 마음이 되느니라. 일어섰습니다. 그런 거로 모두가 고상을 걸어놓고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애쓰고, 하나님이 딴 데 있는 줄 알고 애쓰고, 부처님이 딴 데 있는 줄 알고 애쓰는데, 법당에 들어가면은 형상은 내 형상이요, 바로 그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그 법이 내 법이요. 그 생활이 내 생활인데 어떻게 돈으로 봅니까? 그래서 마음은 죄가 없어서 3천년도 천년이 될 수 있고 1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고기가 바깥으로 나오면 죽죠. 우리 인간도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면 죽어요. 그래서 그 공기주머니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내 육통에서부터 벗어나라. 내 이 몸뚱이 통에서부터 벗어나면은 바로 바깥에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종교

서로 탄압을 하고 서로 뜯고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디가 병이 되나? 각자 내가 병이 들고, 각자 가정이 병이 들고, 각자 사회가 병이 들고, 국가가 병이 들고, 세계가 낭중에는 병이 들게 되면은 그건 우주의 섬유가 다 병이 드는 것입니다. 은하계의 별성도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바로 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보스라면 그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보스 안에서 걸상이나 하나씩 맡아가지고 내 걸상, 네 걸상하고 싸우시렵니까?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바깥도 내다볼 수도 없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내일 어떨지 모레 어떨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라고 고집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아프고 모두가 자기야 자기.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하루 종일 뛰어도 뛴 사이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고종댁에 가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고종댁에 보고 듣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고종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공했느니라. 색이 공이요, 색, 공이 색이니라. 그 가운데 진정한 진실이 있어서 바로 용무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진정코 행을 할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이고 이 몸체만 자기 몸체만 보지 몸체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해서 많은 그 인과성으로 인해서 유전성이 되고 유전성으로 인해서 업보성이 되고 세균성 연계성 이런 게 모두 돼가지고 판을 치고 자기 집이라고 판을 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는 것을 정말 지겹게 사시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란하고 좋은 세상의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르고 없으면 모릅니까? 돈이 있어서 많으면 많은 대로 고생이요, 고통이요, 적으면 적은 대로 고통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이니 말입니다. 마음은 죄가 없어서 한량없고 무량한 건데 그 무량하게 행을 하지 못한 채 항상 급급하게 매여서 허덕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걸음을 걸어오실 때 뒷발자체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보고 그냥 바람같이 날아가고 듣고 바람같이 날아갔는데 그거를 마음으로 착을 두고 미워했으면 미워한 것대로 깐죽하게 넣고 이뻐했으면 웃고선 아주 그게 즐겁다고 또 착을 두고 일거수일투족 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빗들어 매놓고선 누구 한탄을 합니까? 그래서 생각이 저 언덕을 뛰어넘으면은 바로 부처고 생각이 뛰어넘지 못하면은 중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차원이 높아져서 정신계의 차원이 높아져야 이 지구 자체도 수명이 그렇게 영원하지가 못하거든요. 우리 몸뚱이와 같으니까요. 수명이 길고 짧고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옥다가리고 싸우고 살고 먹고 버리고 남을 줄지도 모르고 욕심만 처해서 살다가 보면은

이제 다 먹고 자기가 꺼내 먹을 수 있는 차원에서는 다 꺼내 먹고는 자기 차원도 길르지 않고 차원 이외에 꺼내 먹을 에너지를 꺼내 먹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절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이러는 게 종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공부를 차원이 높게 한다면은 모두 원자에는 입자가 있고 입자가 분자로 화해서 모두 여러 사람들 과학자들한테 투입을 해서 그 연구를 정신계의 이 너머로 넘어서게끔 해야 우리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가 살수 있는 것이 계기가 되죠. 그게 다 남이고 누굽니까? 남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여기서 태어나고 저기서 태어나고 이래서 한 찰나로 몰라서 이쪽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되고 이쪽에 또 태어나서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누리를 다 돌아댕기면서 태어나고 보니까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어서 지금의 육신의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라 전체가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도 있어요. 내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부처를 믿는 머리 깎은 사람들 전부 마구니로 취급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모두 당신네들도 우리나 당신네들이나 모두 기복으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군이라고요. 부처님께서도 밥한 그릇 가지고 일체 천차만별의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그밥한 그릇이 되남는다고 했는데 전자의 예수도 빵한 개를 가지고 일체 만물을 다 먹이고도 되남는다고 했답니다. 아니, 나도 그런 걸 들었죠. 그 전에 나도 좀 댕겼으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 나무에서 내 뿌리를 믿고, 내 뿌리에서 내 나무가 푸르르게 자라고, 살고, 또는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제 나무에서 무르익는 과일은, 일체 먹이고도 되남는다고 한 것은, 우리가 깨하나를 심어보세요. 깨하날개이가 얼마나 많은 깨를 생산합니까? 많은 깨를 다 먹이고도 그 깨하나는 되남아서 또 많이 되먹이고 그 깨하나는 되남습니다. 그러니 영원하죠. 영원히 먹이고도 되남고 먹이고도 되남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뜻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영원한 거고 정신도 영원한 겁니다. 우리 삶의 보람을 어떻게 해서 느껴야 하나요? 행복도 자기가 만들어서 행복한 거지. 누가 행복을 뺏어가나요? 또 갖다 주나요? 의지할 때라고는 바로 내 주인공의 뿌리, 즉 나의 선장, 과거 수없이 거듭거듭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 부라고 그러죠. 자기 조상이니까 부죠. 현재 자와 과거 부가 둘이 아니게 상봉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 공부를 할수 있고 인생의 삶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수 있겠고 또 우주 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광대하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알수 있을 거고 천차만별의 이 생명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로 돌아가면서

하면서도 가닥가닥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고 차원이 그렇게 천차만별인지. 우리는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먹고 이러고 살아요. 낮은 동물들은 서로가 맥히고 먹고 이렇게 되지만은 고기 덩어리가 인간은 정신을 뺏기고 잡아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더 앞으로 더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만 이 지구에서 산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마세요. 딴 데도 생명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딴 데 생명들에게 우리 정신을 뺏긴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 사람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성으로 사는 세계도 있거든요. 심성으로 사는 세계가 있다면 심성으로서의 빼갈 수도 능이 있죠. 능이 있고 말고요. 천만 명을 투입할 수도 있고 나무의 이파리를 하나 띄어서도 군사를 삼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불가에서 말하는 반야줄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 근본줄을 잡고서 그래도 그 주장자를 잡고서 중심을 잡고서 주인공 너 많이 나를 너의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고 가니까 너 많이 그렇게 이끌고 갈 수 있잖아 하고선 돼. 그걸 알아야죠. 자기는 자기가 아니니까요. 중생들이 사는 집이란 말입니다. 위아래를 커버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 어디서 나왔나 하고 이거를 보다가 100년이 가도 그만이요. 1000년이 가도 그만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고 이거를 무조건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라 이런 뜻이 있죠. 이것도 이게 뭘까 하고 하기 이전에 물맛을 봐야 뜨거운지 더운지 찬지 불맛이 좋은지 이거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볼 때 딴 데서는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나 똑똑하고 얕고 영리하고 그러신데 자기가 자기 믿으라는 거 왜 안 믿습니까? 돈이더니 못 믿습니까? 몸이 달아나가니 못 믿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고 신은 자기를 지금 돕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딴 나무를 믿고 딴 형상을 믿고 딴 이름을 믿고 그걸 따라서 배우라는 거지 그 믿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공덕이 되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공덕이 될 수가 없죠.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이 주인공이 진짜로 믿는다면 당신이 배고프면 밥 먹여주고 옷이 없으면 옷에 입히고 잠을 못 자면 잠자게 하고 똥 마려면 똥 누게 하고 아 그런 배고픔은 먹게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이 심부름꾼이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심부름과 주인과 둘이 아니게 됐을 때
그래도 겸손하게 항상 남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죠. 왜냐? 독불장군 없으니까요. 한 몸뚱이 한 개체에도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비유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몸뚱이는 배로 치고 그 뱃속에 들은 생명들은 중생으로 치고 바로 중심은 선장으로 쳐서 그렇게 방편으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장을 믿고 선장한테 모든 걸 맡기고 편안하게 앉았으면 가는 데까지 가지만 선장은 냈다 봐라 하고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관시음보살, 문수보살하고 자꾸 찾으면은 주해신을 자꾸 모두 이렇게 한다면 그 배는 뒤집힌다 이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믿는 사람도 그렇고 가톨릭 믿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주처는 자기한테 있지 못났든 잘났든 자기부터 알아야 상대를 알죠. 자기를 모르고야 어떻게 상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을 말입니다. 그 마음속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이 지혜의 섬유, 즉 말하자면 어저께 오늘도 없는 길, 이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서 끝도 없이 돌아가는 이 길을 말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외계에서 사는 사람들 마음으로 여기 가겠다 하면 여기 가지고 저기 가겠다 하면 저기 가지도록 이렇게 되죠. 그래야 우리 지구에서 에너지가 없어져도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전이 되죠.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 자가발전소가 개개인이 있습니다. 그 자가발전소를 진짜로 믿고 한다면 대개 일하시는데 어디에 일을 하는 건가? 용도에 따라서 그 전력은 저절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걸 잘 들으시고 진실로 생활해서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나는 복잡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한다고 은사님들은 말을 하니까 그러면 좋다. 너 그러면 옷도 벗어놓고 먹는 것도 먹지 말고 입는 것도 입지 말고 남의 나무 자르지도 말고 남의 땅 딛지도 말고 모든 거를 너 혼자 살려면 그렇게 해라. 모든 게 복잡화되면서 했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버려야 될 테니 어떻게 하면 다 버릴 수가 있겠느냐? 다 버려라. 하나도 너 가질 게 하나도 없다. 너 혼자 해야 하니까 하고 했더랍니다. 거기에서 그 말씀에 깨우쳐서 한 발짝 떼놓지 않아도 천발 만발을 자유스럽게 뛰었더랍니다. 한마디 더 할 것은 내 자식, 네 자식 따로 없이 바로 내 자식입니다. 그 어린 것들이 그 먹을 게 주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는 내 자식이 그렇게 됐다면 내가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놓으신다 하더라도 공짜는 그 애들이 받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갚아질 겁니다. 그건 세상 진리가 그러하니까.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있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화남 061-755-5330번입니다.
2: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0: 한국불교 태구종.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염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내심 겸하가 세공이요 행어에 가시득이며 자성에 걸린 만법이 세공이요 심체 이염이 시득이며 불의자성이 시공이요 응용무염이 시득이니 양묘공덕법신인데는 단이

밥을 편안하게 앉으세요. 연일 계속해서 법문을 들으니까 법문이 좀 지겹습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환희한 마음으로 100일 동안을 우리가 법문을 잘 들어서 금생에 우리는 업장을 다 소멸하고 알아야 할 본래 면목을 다 알아서 실로 고결한 그러한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이 부분은 의문품이 되겠는데 제3의문품 그랬는데 이것은 위거 자사가 육조 스님에게 묻기를 옛날에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셨을 때 맨 처음에 양나라 양무제를 만났더니 나는 일천절을 짓고 스님네들에게 공양하였으며 많은 불사를 하였으니 얼마나 공덕이 되겠느냐. 그럴 때 소무공덕이라 공덕이 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 왜 그랬겠는가 그 말이죠. 미달 차리오니 그 뜻을 알지 못하오니 원컨대 화상은 위서라소 그 말씀을 일러주소서 사활. 실무공덕이니 실로 공덕이 없으니 무리 선성지어나라. 선성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무제가 심사하야 양무제가 마음이 삿돼가지고서 무제가 심사하야 양무제가 마음이 삿돼가지고서 부지정법하고 정법을 알지 못하고 조사공승하고 절을 지어서 스님네들에게 공양하고 보시설제하니 제를 베풀었으니 명위구복이라. 이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라. 불가장복하야 명위공덕이니 가히 복을 가져서 공덕이 된다고 말하지 말지니 공덕은 제 법신 중이요 부재수복이라.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는 것이요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양무제가 그렇게 많고 많은 불사를 하고 많고 많은 복을 지었지만은 마음을 닦는 것을 공덕이라는 걸 몰랐다. 그런 말이죠. 마음을 닦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복을 지어서 공덕과 복덕이 겸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분주히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은 마음을 닦지 아니하면 그것은 복을 구하는 일이지 공덕이 되는 일은 아니다. 공덕은 법신 중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그 이치가 지혜의 마음속에 공덕이 있다. 지혜를 닦는 것을 공덕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일상 남에게 주고 불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사만 하고 마음을 닦지 아니하면 그것은 복도 되기 어렵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닦고 복을 짓는 데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 그 부처님은 어떤 노론인가?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부족하신 분이다. 일체 중생은 어떠하냐? 복이 있는 자는 지혜가 없고 지혜가 있는 자는 복이 없다. 요새 아주 사소한 말로 머리가 있어서 대학은 가겠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참 해결돼가고 있지만은 머리는 좋았을 때 돈이 없다. 그 복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억만장자가 됐는데 이 머리가

성비에서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복도 있고 공덕도 있어야 된다. 공덕과 복덕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 말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반쪽아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시주를 해도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시주할 거 없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한 짓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마음을 닦아서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꼭 반쪽아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 전에 내가 방생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제일 가는 방생이다. 미꾸라지만 방생하는 게 무슨 방생이냐. 아 이런 말을 했더니 여기서 법문 들은 신도가 말이요 시골 가가지고 무진장 스님은 방생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는 말은요. 시골에 있는 스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스님이 방생하지 말라고 그랬느냐고. 나는 그런 말 한 일이 없다고. 아니 스님이 분명히 그런 말 했다는데요 그래.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사람을 방생하는 일이 먼저고 그런 미물의 생명일지라도 다 구해주어서 방생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을 했는데 아마 그 신도가 이 머리가 반쪽아리인 것 같다고 그 말을 했더니 아 그 말을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했군요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생명도 살려주는 것은 그 미물의 생명도 귀하거든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는가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의 나무 하나를 사랑하는 것, 풀잎사구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초계아주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초계아주라는 말이 뭐냐? 한 스님이 바람을 지고 산길을 가는데 도둑대가 말이요. 달게 들어서 그만 그 걸망을 뺏어가지고 와버렸어요. 지고 댕기는 걸망을. 그리고는 옷까지 그냥 홀딱 벗겨가지고 와버렸어요. 알몸으로 도둑대들이 말이요. 풀잎사구로다가 스님을 묶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보면은 도둑대들도 스님네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풀뿌리로 이렇게 풀잎사구로 이렇게 사람을 붙들어 매놓았는데 임금님의 행차가 지나가는데 웬 스님이 알몸으로 풀잎사구에 붙들어 매져가지고서 거기 앉아있어요. 저중이 필시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냐 한번 가보아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연약한 풀잎사구로 묶어놓았는데 그냥 그 속에 가만히 앉아있다 그런 말이죠. 그 하도 이상해서 그 왜 그대가 그렇게 앉아있는가 그랬더니 도둑이 전부 옷도 뺏어가 버리고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뺏어가 버렸는데 가면서 이렇게 나를 풀잎사구로 묶어서 이렇게 앉혀놓았소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임금님이 벌떡 일어나면 될 것을 그렇지 않아요? 그 풀잎사구로 묶어놨는데 벌떡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왜 벌떡 일어나질 못하는가 그랬더니 내가 벌떡 일어나면 이 풀잎사구가 전부 풀이 풀뿌리가 뽑힐 것이기 때문에 그 참 그 생명을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살기 위해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감동을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게 도둑도 스님은 풀잎사구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풀잎사구로 묶어놓으면 꼼짝을 못할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스님은 탁발을 하다가 진주를 깎는 집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갔더니 주인이 진주를 깎고 있어요. 그런데 스님이 들어가서 시주하십시오 그러니까 벌떡이라든지 저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스님은 뭘 좀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들어가나 보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었는데 마당에서 놀고 있던 거위가
자꾸만 그 깎던 진주화를 넣어서 집어

0: 먹어버려요. 홀랑 집어먹어버린다고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스님은 거기에 서 있는데 진주알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진주알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예요. 네가 진주알을 훔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스님을 기둥에다 붙들어 매놓고 그 스님을 때리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갈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스님의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마당에서 놀고 있던 거위가 그 피를 받아먹는다고 말이죠. 뚝뚝 떨어지는 피를 받아먹으니까 주인이 화딱지가 나서 거위를 그만 발길로 걷어찼어요. 그때 거위가 죽었습니다. 그때서 스님이 말하는 거예요. 보시오. 진주알은 거위가 먹었어. 그러면 거위가 먹었다는 말을 왜 아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보시오. 당신같이 포악한 성질에 내가 진주알을 거위가 먹었다고 하면 즉석에서 배를 가르고 진주알을 꺼낼 텐데 그 거위의 생명이 얼마나 가여운가.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한 것이요. 이 말을 듣고 그 진주를 깎던 사람이 감동을 했다. 어떠세요? 거위의 생명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로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도 거위가 먹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실로 우리는 방생을 해도 그런 것이요. 복을 지어도 그런 것이요. 제일 가는 것이 뭐냐? 이 마음에 지혜를 닦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달마 스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 조계사가 지금 상당한 불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불사를 힘껏 조력할 것이며 그러면서 계속 정진해서 그 마음을 닦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아들으십니까?
1: 예.
0: 네. 우리 모두 이 불사가 원만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일사불란한 마음을 가져서 참으로 용맹스럽게 정진해서 다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명의구복이라 불가 장복하여 가히 복을 가져서 문득 공덕이 된다고 말하지 말지니 공덕은 제 법신 중이요 부재 수복이라 복 닦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닦아야 할 것이다. 스님께서 다시 말씀해 가로되 공덕과 복덕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견성이 시 공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지혜의 능력을 닦고 닦아서 그 이치를 아는 것이 공이요. 평등이 시덕이니 그 마음에 평등한 생각을 가져라. 우리의 마음은 이치에 맞도록 그 마음을 써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평등치를 못하고 항상 울뚝불뚝해요. 저 기분 좋을 때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요. 꼭 부처님 같이 보이고 성자와 같이 보여요. 사람이란 이런 것이지요 저런 것이지요 하고 아주 성스러운 말을 할 땐 보면 성자와 같은데 한 생각만 그만 돌아가서 보면 악마와 같이 보인다. 악마와 같이. 지금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의 본성을 밝혀야 우리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 될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어요.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법화 겸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 겸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 겸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론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 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차나무 10의지로 선다 이려의 수행정신이 깊게 밴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가 지푸른 녹음과 차향으로 물들었습니다. 쌍계사 2016 차문화 대축전은 올해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과거와 전통을 미래로 이어가는 축제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되는 무료급식소 시흥진덕사 자비의 손길이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 어르신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주지 종암스님과 봉사자들이 두 팔 걷어붙인 나눔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수와 배우 탤런트 등 불자 연예인으로 구성된 문화포교조직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이 내부적으로는 신횡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사찰 노래자랑으로 포교의 장을 넓히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전법단의 상반기 활동과 하반기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덕 왕후를 기리며 세운 왕실 원찰 흥천사에서 제5회 기신제가 공행됐습니다. 600년 전 왕실의 기제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행사는 단순한 제례를 넘어 선대의 넋을 기리고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차나무 10의지로 선다 이려의 수행정신이 깊게 밴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가 지푸른 녹음과 차향으로 물들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어제 개막한 쌍계사 2016 차문화 대축전은 올해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과거와 전통을 미래로 이어가는 축제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 경남지사 이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13교구 본사 쌍계사 괴불전 앞마당이 은은한 차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쌍계사가 지난 7일 개원체다에 이어 어제 개막 법요식과 108헌다의식으로 2016 차문화대축전의 본격적인 막을 열었습니다. 쌍계사 차문화대축전은 차나무 10의지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수행의 일환인 차문화로 대중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2: 선사님의 뜻을 이어 쌍계사 차문화대축전을 계승하여 우리나라의 차문화 활성화를 위해 늘 애쓰시는 영담 큰 스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1: 법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의원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을 비롯해 주지 지연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108명의 다인이 올리는 108헌달에는 규모와 여법한 의식으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정성스레 우려낸 차를 부처님께 올리는 손길에는 우리 차 문화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서원

0: 이 담겼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차와 선의 역사를 강조하며 쌍계사가 한국 차문화 본산으로 선양되도록 종단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쌍계사가 차의 본고장으로 그리고 차의 모든 것을 쌍계사가 그 정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차문화 대축제가 거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범종단적으로 국가적인 그러한 차문화 행사로 이어져야 된다.
0: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은 차문화 대축전이 한국 차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하동군은 물론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 금년이 차나무 최초로 심은 1198주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면은 1200주년이 되는데 2년 후에는 좀 더 큰 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0: 차문화 대축전은 내일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시대별 다도 시연과 함께 담액 전수식도 열려 한국 차문화의 법통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과 시로 차의 정치를 담아내는 청소년 차 디카시 공모전과 다문화 가족이 어우러지는 K어울림 축제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됩니다. 지리산을 물들인 천년의 차양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잇는 가교가 되어 우리 사회를 더욱 맑고 향기롭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3: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불을 밝히는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흥 진덕사가 운영하는 자비의 손길인데요. 어버이날인 어젠 평소보다 더 푸짐하고 맛있는 상차림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주지 종암 스님과 봉사자들이 두 팔 걷어붙인 나눔의 현장,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먹음직스러운 한우 갈비탕과 노릇노릇한 각종 전, 정성이 듬뿍 들어간 잡채까지. 평소에도 매일같이 이어온 무료 공양이지만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더 푸짐한 상차림이 마련됐습니다.
5: 네, 맛있어요. 저도 식당제보다 더 나아요. 감사합니다.
4: 올해로 100세를 맞는 할머니도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모습으로 맛있게 식사를 이어가는 할머니의 스님 자랑이 이어집니다.
5: 스님이 참 좋으신 양반이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4: 맛있는 냄새와 함께 어르신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곳은 시흥 진덕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자비의 손길입니다. 2024년 11월 문을 연 이후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은 물론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6: 능목역의 인근 노인들한테 이 진덕사에서 이런 자비를 베푸는 것은 참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노인들은 참 즐겨 이용하고 있죠. 예.
4: 진덕사 주지 종암 스님은 매일 새벽 직접 시장을 찾아 식재료를 고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이어서 더 꼼꼼하게 살피고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합니다.
7: 너무 늦게 시작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말 말로 짓는 포교가 아니고 진정한 포교가 되지 않을까. 어버이날 조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건강이나 또 기분상으로나 더 좋지 않을까.
4: 스님의 이런 진심에 신도들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 또 보시다시피 너무나 맛있게 잘 드시니까 저희도 흐뭇하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또 우리도 부처님도 말씀대로 또 자비를 갖고 하니까.
4: 명절이 더 외로운 사람들도 있어 하루도 멈추면 안 된다는 스님의 원력으로 365일 지역 어르신들의 집이자 쉼터로 돌아가고 있는 진덕사 자비의 손길. 어버이날을 맞아 정성으로 차려낸 갈비탕 한 그릇은 외로운 이웃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온기를 채워주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자비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가수와 배우, 탤런트 등 불자 연예인들이 함께 문화 포교를 하는 단체,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이 있습니다. 불교 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사찰 노래자랑으로 포교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연예인 전법단의 상반기 활동과 하반기 계획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 불법을 홍보. 지난해 서울 화계사 불교대학의 단체로

0: 입학해 무늬만 불자가 아닌 성숙한 불자로 거듭난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소속 연예인들. 지난달 밀양 용궁사에서 열린 포교 역량 결집대회에선 전국 사찰 노래자랑을 통해 불자 연예인들의 폭넓은 활동력을 선보였습니다. 가수와 배우, 탤런트 등 다양한 불자 연예인이 있다는 걸 알린 자리였는데 하반기 강원과 경북권을 주 무대로 추가적인 사찰 노래자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밀양 용궁사에서만큼 사찰 노래자랑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두 군데 정도 더 사찰 노래자랑을 기획하고 있고요.
0: 연예인 전법단은 조계종 산하 다양한 포교, 복지단체와의 협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불교대학 등 연예인들의 공연을 요청하는 곳을 찾아가 재능기부로 문화공연회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관련 업무 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찰 노래자랑이 사찰을 찾은 대중과 호흡하는 자리라면 종단 산하단체와의 협업은 청소년과 노인 등 분야별 계층 포교에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우리 연예인들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불자들이 힘들고 외로울 적에 또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0: 서울 종로에 있는 연예인전법단 사무실에선 스님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불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제1기 불교대학 심화반과 제2기 불교대학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다음 달엔 충청권 사찰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연말엔 직접 불교 국가를 찾아가 동자승을 위한 나눔도 구상 중입니다. 올 초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인 로터스월드를 통해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동자승에게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직접적인 만남으로 서로의 불심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1: 하반기에는 저희 전법단이 직접 그쪽으로 스리랑카든 뭐 태국이든 이런 데를 직접 가서 직접 나눠주고 싶어요.
0: 연예인 전법단은 최근 고문의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오심스님을 고문으로 구미 대둔사주지 서원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하며 조직 내실을 한층 더 다졌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덕 왕후를 기리며 세운 왕실 원찰 흥천사에서 제5회 기신제가 봉행됐습니다. 600년 전 왕실의 기제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제례를 넘어 선대의 넋을 기리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자리였는데요. 현장에 양유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서울 삼각산 기슭에 자리 잡은 조선 최초 왕실 사찰 흥천사. 33번의 타종으로 기신제에 서막이 오르고 태평소와 나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취타대를 선두로 실현 행렬이 극락보전 앞마당을 가로지릅니다. 가마와 도량 위패, 신도들이 든 10개의 깃대가 뒤를 이으며 왕실 이래의 화려함을 재현했습니다.
5: 오늘 기신제를 맞아 향을 사르고 등을 밝히며 도량을 장엄하오니 불보살님께서는 강림하시어 저희 발언을 살펴주시옵소서.
4: 무량수전으로 자리를 옮긴 대중은 대령과 관욕의식을 통해 영가를 정례로 맞이했습니다. 이어진 회주스님의 법문은 기신제에 담긴 효의 가치와 왕실 사찰의 역사적 책무를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6: 실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절이 흥천사입니다. 돌아가시니까 그 명복을 빌려고 지은 절이 흥천사입니다. 정확한 자리는 아니지만 덕수궁 그 근처라고 해요. 태조가 경복궁에서 보는 거기에 절을 지어서 명복을 빌었어요. 그게 이제 흥천사의 시작입니다.
4: 신중 작법과 상단 권공 순서에서는 스님들의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바라춤과 나비춤, 법고무가 시연되며 왕실 사찰의 높은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지 강밀 스님은 추건을 통해 흥천사 기신제를 복원함으로써 이곳이 효의 근본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발언한다며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7: 전방부모 조상님들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께서는

0: 극락정토에 황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의식은 시식을 거쳐 봉송회향과 소지로 4시간여 대장정을 원만히 회향했습니다. 왕실 사찰의 자부심으로 600년의 시간을 이어온 흥천사. 흥천사만의 기신제를 통해 명실상부한 왕실 원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독보적인 전통문화 계승사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한 해암당 성관대종사 탄신 106주년 달해제가 원당암 달마선언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달해제에는 원당암 감원 성법스님, 연수사 현조스님, 무상정사 무사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석해 해암스님의 구도정신을 기렸습니다. 성법스님은 은사스님의 공부하다 죽으라란 가르침을 받들어 부단히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공부하다 죽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일이라며 평생 정진으로 일관했던 해암 스님의 가르침과 정신은 후학들에게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천태종 마산 삼학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만 4천여 등으로 도량을 창엄했습니다. 지난 5일 대불보전에서 종의회 의장 화산 스님, 김해 해성사 주지 영재 스님, 정우영 신도 회장 등 처녀 사부대중이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주지 충광 스님은 오늘 점등식은 마음속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밝히는 자리라며 일심을 잘 유지하도록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학사는 점등식에서 마산 회원 노인복지관과 마산 여자중학교에 각각 1,000만 원과 2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지역민에게 쌀과 라면, 금일봉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불자회가 봉축 점등식으로 도민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충남도청 불자회가 지난 7일 본관 1층에서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임택빈 도청 불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신스님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가 가장 고귀한 보살 행위라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축사했습니다. 충남경찰청 불자회도 같은 날 충남경찰청 1층에서 경승실장 도신스님, 김호중 충남경찰청장과 경찰 불자회 회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하고 지역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제천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으로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지난달 25일 제천 시민회관 광장에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태고종 호법원장 구산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고문 해봉 스님과 금강사 주지 해명 스님, 송화사 주지 보성 스님 등 연합회 회원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천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지행 스님은 연등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라며 오늘 밝힌 연등이 제천의 희망이 되고 우리 사회를 밝히는 큰 빛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제천불교 사암연합회는 오는 16일 오후 4시 30분 제천문화회관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상임고문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수계법회로 2,100여 장병의 군 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문사 수계법회에는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 원호사 주지 정관 스님, 국청사 주지 성광 스님을 비롯해 호국연무사 주지 해총 스님, 육군훈련소 금강회장 이우진 대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계법사로 수진 스님은 오늘 받은 5개의 율법에 따라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 참된 불자가 되길 당부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군복무를 축원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호국연무사의 수계법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군포교 후원에 앞장섰습니다. 5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 편향 논란 이후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 소식, 그리고 국경을 넘어 부처님 품 안에서 하나가 된 이주민들의 특별한 축제 현장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주시가 종교 편향 논란을 넘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전과는 달라진 행보를 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전동성당과 예수상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물로 인해 종교 편향 도시란 비판을 받으며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요. 최근엔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시된 홍보물엔 봉축 기원탑 점등식부터 연등 거리 행진까지 상세히 일정이 담겼으며 전주시가 공식 SNS에 연등회 소식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 홈페이지의 축제 소개란은 정작 국가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누락돼 있는 등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는 지적인데요. 단순한 SNS 홍보를 넘어 시 행정 전반에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역 불교계는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강원도 영월 조계종 열애마을에서 캄보디아 최대 명절 쫄츠남 축제가 열려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25일 봉행된 행사에는 캄보디아 스님들과 주한대사, 이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상좌부 불교 전통에 따라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의례를 함께했는데요. 모래탑 기도와 부처님 행렬, 전통놀이가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한국의 봄날 속에서 캄보디아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열애마을 회주 성관 스님은 로터스월드의 20년 활동을 소개하며 이주 근로자들의 원만한 성취를 기원했고, 쿠언폭 럿다낙 주한대사도 한국 불교계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자비의 가치를 공유한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상생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봄 기운이 완연한 주말인데요. 이번 주말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처님, 그리고 또 부모님과 가족과 따뜻한 정,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2-8899 관절 고민? 관절 복응!
6: 부천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7: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6: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발가벗고 걷거나 바위를 자리로 삼거나 오물을 뒤집어 쓰거나 굶거나 땅바닥에 눕거나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산등성이에 애써 쭈그리고 앉아 스스로 고통을 겪는다 해도 마음의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중생은 깨끗해지지 않으리.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보자 불성한 내가 불성했다. 이니라 어르신 때문에 내가 불성했다고 딱 그런 얘기지거든. 근무도입 양호대하고 근무란 거는 사잘 근무라 합니다. 사잘한 거는 털이 불빛 같은 거 이렇게 되는 말이야. 그 황금빛을 가진 그 사자가 뛰어서 야호대 여호 여호무리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랬어. 와 진심이 불순이 있다 이랬는데 사자가 여호무리에 뛰어들었다 하네. 구자 불성 무한히 걔가 또 불순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어찌하냐면은 야호도의 사자불로다 여호가 말이야, 그와 반대로, 여호가 사자굴로 들어갔다가 말이야. 남선부지에, 이 우리 남선부지 말이야. 우리 산면 남선부지 아니야? 남선부지에, 양일이 병조하고, 해가, 두 해가 뜨가 있다가 말이야. 같이. 응? 두 해가 뜨가 있고, 두글단월에 1인이 6인이라. 부굴따르는 이제 부끄러워질 만합니다. 그 부굴따르는 부끄러워지에서 어쩌면 1인 6예요. 한 사람이 우찌 경사가 있더라. 이것이 아주 대단히 많은데 참 좋은 일이 있더라. 마갈에 음신하고 마갈다고 해서 부처님이 아주 눈물 콱콱 정하셨다고 말이야. 그랑 동시에 비아에 두구라. 비아리성에서 누마가사가 입을 꽉 끄면서 다물어 뺐어. 다물어 뺐는데, 천자만궁이 지하치냐, 천자만홍. 결국 말하자면은, 이제 꽃이 피가 있고, 자지색이 천가지나 되고, 또 푸른빛이 만가지나 된다고 말이야. 아주 우뿌란 꽃이 많이 피가 있더라. 지하치냐, 그럼 어느 곳에 만들면 그런 꽃이 많이 피가 있느냐, 이게. 그런데, 인득일상 허접비라 한 쌍은 말이야 허접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그 나무는 있더라 이것입니다. 백정이 상당 백정 스님이 항상 상당해서 법문을 한대 유일 노인이 청빙이라 한 노인이 들어가 있고 대중과 같이 이제 법문을 듣거든. 그래 이제 수중 상가 대중이 이제 허들이나 치면 법문 듣다 이제 장가하고 이러는데 1인은 불가야. 하루만 되면 가다 놓고 서가 있거든.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말이야.

대장신 묻기를 말았군요. 자, 하인고, 그 서가인 사람 그 웬 사람이냐, 이것이요. 대중이 다 떠났구나, 자기도 없으니, 예? 가르치지 말고, 왜 그 무슨 이유로 서가인냐, 이것입니다. 그래, 노인 말하기 말았군요. 노가군, 나는, 가석불시에, 전만에 서가만이 불구에, 가석불만에, 과거 지역으로 가석불시에, 그때부터 진규차산이라 내가 이 산에서 장 살고 있었는데, 이 학인님은 어떤 사람이 이제 학인님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대수행님도 활락인가야 뭐, 크게 웃긴 수행을 내가 했고, 공부가 참 집히드 같다고 말이라. 그런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이게 물으니까, 이게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불락인간이다.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게 이제 그 말 한마디 하고 다리 야호신이라 내가 그 뒤부터는 아주 오랫생 동안 갔다가 야호몽을 받아야 했고 장 진설몽을 갖다 빛나지 못했다 그 말이요. 그게 이제 보통을 볼 같으면은 불락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궁금 말하자면 인과를 발모했겠어. 인과가 이제 참으로 수행한 야의 공부가 찍혀가면 인과가 필요 없다는 말이요. 그런 과보로서 진진이 되겠다. 야호가, 요가 되겠다. 고 이제, 피상계를 볼땐 그리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호몸을 받아들일 적이 벗어지 근데 말이요. 청화상은 대일전하소. 신이 묻든지, 그 날 위해서, 법문을 갖다 하나 해달라 하자. 뭐라고 해야지, 이 내가 야호몸을 바꾼 적에 벗어났는지 말이요. 그게 이제 백장신 담문하다만, 응하라. 그럼 니가 내한테 물어라, 이것이요. 그게 그 종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대수행인도 크게 수행한 사람도 활락인가야 뭐야.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러니까는, 불매인과라. 인과를 내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노인이 언나야 어쩐지 저기 대어라. 노인이 만드는 그 법문을 듣고 확 철저했단 말이야. 그러고, 예사원만, 이제, 예배를 하면서 참 웃으니, 예? 사리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목엽이 달려오신입니다. 목엽이 만든 벌, 신, 말씀 듣고, 야오신 것 같아 벗어났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유명한, 백장신의, 저기, 야오 법문입니다. 야오 법문인데, 재밌게로 봐서는, 500생 전에는 말이죠. 불락인과라는 거, 인과에 떨어지, 발무인과 했기 때문에, 예, 인과에 발무인과 했기 때문에, 야옹 진성문을 받았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500생 후에서는 불매인과라는 법문을 말하지는, 인과에 매하지 않고, 인과 그대로 숭한다는 그 뜻이거든. 이런 건 인과에 자유한다, 가든지 말이지. 숭한다는 이제 그 뜻인데, 불매인과라는 그 법문에 의해가지고, 자유 확실히 되었다. 이게 이제 법문으로 골다는 게, 피상적인 관찰보다도 아주 깊은 뜻이 있어서 이 법문을 갖다가 확실히 말이야 바로 깨치지만 하면은 뭐 천치백 호암뿐 아니라 모든 불조 참 가장 깊은 그 이제 비밀을 갖다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사량복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 증해야지 유증해야 양자의 맥막조되어다 사설 치울 때는 말이지 너무 웃으니 더 기억에 크게 치우지 말라 하죠. 꿈 자주 키우면 만든 조그마할 때가 뭐 제일 지혜 되는가. 우체에서 만든 다 크도록 만든 그들은 나쁘지 말라 이리 말하는 거 말이야. 양자에 맞게 다 하란 말이야. 자세를 키울 때는 만든 다 크도록 나쁘지 말라 그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대로의 주가 되느냐. 다 크고 날려면 다 크고 나면 자식이 도둑질을 말이야. 집안 도둑질을 한단 말이야. 도둑님이 되어준다 이 말이야. 에? 도둑님이 돼가지고 집안을 가상을 갖다 당진하고 난 사람을 시행하기 못할 사람이 되니까는, 기본 자세를 얻든지, 너무니 그로 다 키우지 말아야지야. 젠드부님의 근본은 가죠. 도중님이 된다. 여기 있습니다. 이 도중님이 된다는 말이야. 이 뜻을 갖다가 바로 알면은, 그 야호와 부모 뜻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럼 고인들은 이 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평을 했냐, 이것이야. 그걸 우리 이제 참고들 한번 봐야 되거든. 봐야 되는데. 영화 만선사라니가 이제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백장 당전에

됐냐고 하니만 백장씨 묻든지 그방 앞에 어? 야호 묻든지 그 이제 그 법문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 어쩌냐면은 자라장의 살충조로다. 자라장 자라락 한 것은 아주 자지색 비단이야. 자지색 비단 이전에 이제 자라락 한 건 아주 저게 제일 비단 중에 제일 좋은 최고 비단을 말한 거예요. 그 최고 그 비단 장막에다 갖다 뭘 해야 되냐면 살 진주요. 가장 웃긴 고개인 말이에요. 진주 구슬을 갖다가 웃긴 비단구에다가 아주 많이 헐쳐놨더라 이것이라. 그 백정 야호와의 무신관계 있건데 좋은 최고급 비단 위에다 갖다가 산호 구실을 갖다 흡수다 하는 이야기시라.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서 이제 앞에 법문할 수 있습니다. 수가 별관 지당리에 어떤 집 말하지 별관 별장이라고 말이요. 별장 그 연못 못 속에서 일대 연예인 수상보 한대 은혜는 그냥 쌍싸하러 놀거든. 은혜인 은행세가 쌍싸한단 말이야. 쌍싸하러 은혜인만 은행세가 들어가 있고 만드는 거고 있더라 이것이라. 그게 지금 만들면은 일상 은행 수상부 이때 은행 한쌍 은행이 무료해서 들어가 있다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자라장리에 좋은 비단 위에 수신을 가졌다는 뜻을 갖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한 소리인데 표현한 소리인데 이것이 즉 백장 야호의 근본 뜻입니다. 불란인과를 대대가있고 야호가 되었고 불매란 법문을 듣고 깨치는지 말이지. 그럼 은왕세와 무슨 관계 있겠어? 여기에서 실제로 만들면 근본적으로 통해가 있습니다. 그뭐 별이 좋다 이말 아니에요.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야. 어느 곳에 있냐면은 도호는 무홀라고 이전에 도호신이라 한 유명한 큰 신이 계셨는데 그 신님은 사람 보고 만든 춤을 췄어요. 홀을 들고 만든 춤을 보는 연기를 치거든. 무홀라고 석고는 장군이라 석고신이라 한 마조신 제자님 말이에요. 그 신님은 어째 사람 보면 활로 가입고 활에다 저기 살로 매가입고 쏴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 정반대입니다. 한 신님은 사람이 못 같으면은 호를 두고 춤을 좋다고 춤을 벌문을 치는데 속고 치면 사람은 보면은 활에다 살로 매가있고 쏴 찌르려고 버추고만 서거든. 그러니까 이 뜻이 또그 기성과 그 야호에 대한 근본 뜻이에요. 그러고 도서 열선사라는 말이야. 유명한 그 인지동의 담당 인지선남이 때문에 열선사인데 그 신이 이것도 소환이 있어요. 어떻게 소환했냐면은, 만장홍현이 200공하니, 천진난 만지라 되는 이 참, 큰 바오가 말이야. 바오가, 깊은 만대민의 허공을 갖다 의지하 있단 말이야. 아주 바오가 크고 높으더라, 이 말이야. 그런 일이 있냐면은, 인간의 유로 불능태라 인간의 길은 분명히 다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길은 다 우선 사통팔달로 통해야 있지만은 이 바오에는만 길이 못 통한다고 말이오. 원칸 높아놓은 게네. 이절벽 어떤 길이 통할 수 있는가? 못 통하더라고 말이다. 그런데 장래 일편 음무에 한 조각 말이오. 구름이 그건 거르침이 없어. 구름은 저 아무리 높아도 저 바구에도 좌우로 만지면 허공으로 장 떠다니는 거 아니야? 한쪽아 구름은 말이지.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구름은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종형 질삽핑이로다. 웃든지 저게 패고 말고 말이야. 구름이 이제 뭉치있다가 흩어졌다 한다 이 말이야. 종형이요. 가로 세로 말이야. 이것은 자유자재해지 논다 이 말입니다. 구름이. 구름이 자기 마음대로 말이지. 예? 폐해졌다가, 뭉치졌다가, 동으로 갔다가, 서울 갔다가, 아주 자유자재하게 구름이 논다 말이야. 놀때 어떤 식으로 노냐면은 아주 바람같이 아주 빨리 말이지. 논다 이거. 아주 빠른 속도로 자유자재하게 놀더라. 그럼 뭐, 바오, 큰 바오 소송도 하고, 구름 노는 거다 무슨 관계에 있어서 야호하고 말이지. 그렇지만 내용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골수를 갖다가 표현한 거라요. 표현한답니다.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나? 또내 한마디 또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이전하고

정부가 제기한 허디 말이지. 이전, 저, 어떻게 진흙소화제 어떻게 꾸꾸부리는 그 돼지 말이야. 어? 돼지는 어떻게 저 진흙소화제 하고 징그리 있어. 그 안 살아. 그럼 돼지하고, 둬야지하고 말이야. 둬야지하고. 나고요. 아주 무비에 대해서 만든 만신체에 대한 아주 되게 싫은 개라고 말이야, 개. 예? 개가 제게 아니라 같이 말하는데 눈을 또 뺏긴다, 이 말이야. 응? 눈을 뺏기는데 삼세 제불도 총구리라. 삼세 또 붙이는데 말이야. 이것은 모르더라, 이 말이야. 어? 이것은 몰라. 그러고 도서 열선, 불안 원선 살았고, 그, 이제, 그, 언제 보면 생길 때 3부를 한 달입니다. 3부를 한 달인데, 그 지임이 또, 이거 또, 좋은 개성한 거예요. 이걸 또 몇 번 보겠습니다. 수인년 성화 불기가, 어? 취해서 잔다고 말이요. 취해서, 어? 취해서 한숨 뜨고,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한숨 자거든. 또, 이제, 깨가에 또 잔다고 말이요. 어? 취해서 자고, 깨무든지 말하자면, 이제, 깨서 자고, 아마 깨를베주면 상깨를베주 뭐야지. 시민생화 불기가 쉐서 자고 깨서 누웠고 말이지. 불기가요, 자기 집에 돌아올 줄 몰라. 그 아주 위반하러 가가고. 이신 유랑 개천해라. 한 몸이만 있는 유랑 별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저 천이 말리 말지. 고향 밖에 가서 떠들어 있더라. 이것이라. 자기 고향 아주 집이고. 저 이중에 유부주하야. 저와 조사 위에 만든 머물지 않거든. 어? 그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처도 싫다. 조사도 싫다. 부처가 그 무엇이냐 말이오. 부처가 천상 천하에 참말로 만든 무역불로 가장 우측 높은 참 사람이지만 말이지. 천하 천상 천하에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은 부처를 저 밑에 내려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오. 그게 이제 부처와 조사를 내려보고 부처와 조사 만든 위에 주하지 않고 말이지. 그게 뭐냐면은 야래 이구 숙노하로다. 밤에는 저 이구이 말이오. 노화 속에 노화꽃이 하나 유지 피가 있는데 거기서 자더라 이것이야. 이 무슨 소식이야? 아, 이제 이 소식이 또, 그 백장 야호의 말이지, 야호와의,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라요. 그니까 이 소식이 어느 곳에 있냐면 또 내 한마디 하겠어. 하겠는데, 만상 삼나는 철훈륜이라, 삼남 만상 말이요. 진 시방 세계가 다 한번 되면 무시라가 만든 만들면 골륜, 골리는 둥글둥글 하여 공고치 대가 이 말이요. 모서리 없다 이 말입니다. 모서리 없어. 전치가 말이요. 시방 숲이 벗기에 바짝 큰 무쇠둥글인데, 무쇠둥글이라도 그냥 뭐가 난 것도 아니고 둥글둥글 하이면 안 되면 뭐가 없지 말이야. 모서리 없고, 뭐 지은 데도 없고, 아주 말하자면은 둥글더라. 이것이다. 그런데, 양기노자가 말이지, 삼척계로다. 양기시 무슨 지금 노자라는 것은 발이 세여, 다리가 세더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인 시방 세계로 둔지 한 쇠뭉치로 둥글둥글한 쇠뭉치로 되어 있는데, 예, 양기시뭉치 타고 되는 그 노새는 말이요. 노새는 발이 세 딸인 줄만 알면은, 예, 앞에 개성과 그 야호와, 야호, 그 소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야. 이것은 이제 실제로 자기가 깨쳐야 되죠. 내가 지금 그 개성 속에 안기 말짱 보면 아주 내 지금 표현이 달라가 있거든. 달라가 있는데, 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통해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또 얘기했던 법문한 게 있거든. 대종호선사가 말이야. 종호선사가 어떻게 법문한 거냐면, 불라여 불매여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고 또 매하지 않한다 이리 말했거든. 그것은 어땠냐면은 반명견환반해로다. 반튼 밝은데 반튼 어둡다고 말이오. 어?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럼 떨어지지 않은 거는 어둡다고 말이고, 매하지 않는 거는 또 밝다 이 말인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 반민견방해야. 예? 저기 환방, 저기 반면 말이야. 반튼 밝은데 반튼 어둡더라. 불랑여 불매야? 그런 동, 불매야 말이지. 또, 매하지 않냐고 또 떨어지지 않는다. 이랬다. 예? 앞에는 불락불매고 뒤에는 이게 불매불락이야. 매하지 않냐고 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 유자님이 양두공세생이라. 양두 두 머리 만들면 공해서 아주 요을 만들면 형화할래 형화할 수 없더라 이 말이야. 여기에 이어서는 불매라 한 것도 찾아볼 수 없고 불례이라도 찾아볼 수 없더라 이 말이야.
앞에 말은 불락불매.

근데 반품 받고 말이야. 반품 얻었다. 뒤에 말은 안 되면은 저게 불락 불매불량인데 매하지 않냐고 떨어지 않았다 이런데 결국은 그 집에서 한 소리요. 그건 무슨 의미는 양두공세 세죠. 양두가 불내니 불매니 불내니 불매니 잡는 말. 그 양두가 피어가지고 말이야. 삭색해서 안 되면은 도저히 만 형언한테 혈을 준단 말이야. 근데 그런 표현입니다. 500상경견에게 야오를 말지. 500상이나 어떻게만 되면 야오 몸에 떨지 않고 여기 새끼를 갖다가, 여기면 냉기 만초로다. 지금 뭐 고요니 실점시 말이지. 실점시 부질없지. 자꾸 그요 새끼를 불러 산다, 이 말이야. 말라고 요 새끼를 불러 산냐, 이게? 그래도 하 일날에 손을 한번 빙육까지 찔러 끼워 놓고. 자중이 여주 강남계진이 말이야. 강남계진을 이 우리 좌중에 오신 대중에 참 많은데, 강남, 저 강남에 사는 사람이 있다가 말이라. 하필 중년에 창자오냐, 하필 만든 수두리미 앞에서 자오. 자오라는 건 무슨 새는 그 노래를 잘 부르는 새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노래 곡조, 좋은 곡조를 갖다 자오 곡이라 강이다, 이랍니다. 꽤 참말로 한자 묻고 노래를 부를 때는 아주 좋은 노래를 갖다가 이제 그 저게 자오 노래라고 이제 말하는지도. 이 좌중에 우리 좌중에 실제 이제 강남 그거는 이제 좌우세라는 것은 강남에 살아요. 강남에 실제는 그 가지 그 세가 없습니다. 이 좌중에 실제로 보면은 그 강남에 있는데 말이야. 그거 다 우리가 다 아는 소식이다 그 말이 결국 말하자면. 근데 실제 없이 만들면 또와그 술들이 놓고 노래는 만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도 한번 또 뒤로시 봐야 되거든. 일경 처해 놓은 황금구라 말이야. 황금, 황금구라. 한, 뿌리 말이야. 한, 뿌리, 풀. 그거 어찌 됐냐면은, 무릎 황금으로 만든 부처님 몸이 턱 나타나 있단 말이야. 이것은 풀루에 말이야. 풀루에 황금구가 나타났다. 이 말이 아니다. 예, 풀이 어찌, 예, 한 뿌리가, 풀이 좋은 풀이 나가 있는데, 그 후에, 부처님 몸이 나타나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 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일경초, 일경초 이대로가 황금구라 이 말입니다. 일경초에는 황금구야. 일경 한 저게 뿌리 풀이 말이에요. 여기 만드면은 예, 결국만 황금 부처 말이요. 대로 만드면은 자 표시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도기 말리 충사해로다 거꾸로 뭐를 타냐면은 말이 철이 말리는 어떤 그 호공을 찔려 높이 나는 말이야. 학을 탔더라 이것이야. 학을 탔어. 왜 무슨 저게 일경초 이대로 황금 무슨지 저기 부처님 나타났는데 나타났는데 학은 타고 만다부터 호공을 올라간다 하냐 말이다. 그것이 이 대신인자 법문이다. 그 원인 근본 뜻이고 야호와의 근본 뜻이야. 옥천인선사라고 또 인기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여, 또, 이제, 이 스님도 야호에 대한 또 법문하고 있어. 학인이 묻기는 뭐르냐 하면은, 불락인관대인 심마하여 타 야호신고.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야호신에 떨어진단 말이오? 인과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야호 안 돼야 될거 아니야? 그 인과 안 떨어진다 했는데, 어째서 야호, 저게, 야호신이 만드니 떨어진다, 이것이라. 우리 영인과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야호신은 안 받아들인대. 그래야지 그 시인 하신 말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여산 오로배이라, 여산이라 하는 것은 중국에서 유명한 명산이야. 명산에. 그러니까 오로배이는 아주 참 좋은 봉우리가 있어. 여산에 만든 참 천하 명산, 여산 위에 있는 말이야. 가장 제일 좋은, 제일 경치 좋은 오로배이다. 아니, 저게, 불락인과 저기 야호신에 떨어진데 여기 무신광장 있다고 여산 오로봉을 말하냐, 그치? 그러면 그 불마의 인관된 말이야. 위 신마야 다 야오신고 인과 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왜 야오신을 벗어났냐죠. 인과 매하지 않는다 그때 뭐 야오가 되든지 뭐 아니면 살인이든지 뭐 사자가 되든지 뭐 저게 뭐 새가 되든지 무슨 관계냐 말이야. 자유적인 느낀데 왜 해필 만들면은 구하게 야오신을 벗어났다고 막 그런 소리 하냐 이게야. 그래야지 그 시인 되면 이렇게 했냐면은 남학 삼생변이라 남학이 남쪽에 남학 여기라는 중요한 또 이제 참 신선사는 그런 산이 있거든. 이런 큰 짓도 많이 살았지만 그게 삼생전이라는 또요 좋은 곳이죠. 그 남학의 삼생전이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불락 인과한테 인과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야오신 여호와 몸을 받았다는 것은 예, 여산의 오로병이고 어? 여산의 오로병이고 또 불매 인과에만 되면은 야오신을 벗었다 하는 것은 말이지 남아 삼생장이다 이라 이건 영어 보면 동문서대지 등 그 문과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말 그대로 듣니 참말로 적절하게 대답한 참 유명한 법문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지어 말게 불라 불매가 말이 시동갑에 들어가

말이야. 어? 하늘을 의지하는 어찌지. 아주 큰, 너보다 큰 칼이 하나, 큰 말이게. 긴 칼이 말이야. 핀이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찔러갖고 만들면 어쩌지. 그 빛이 무서운 동시에, 아, 참, 차다가 말이야. 응? 뭐, 당장 와서 막 사람 갖다 어쩌지, 막 목을 벨듯이. 그리 칼이 무서운 칼이 앞에 들어 서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법문에 대해서 하는 통계인데, 또 이제 하나 또 더 소개하겠어요. 황룡진선사라고 황룡파의 유명한 사진선사를 유명했습니다. 그 신님이 원래 수자라고 고대보선선사한테 지지한 게 말이에요. 그 얘기 이걸 물었어요. 야호이 다마생고. 그 요새 그 참 종림에서 그 백장 야호 법문이 참말로 만들면 아주 참 최고 법문이어서 많이 만들면 우리가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 신님은 그 법문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름으로 나왔어요. 우리에게 또 원리의 수자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관은 철제재미요. 단 뇌는 말이야. 단 뇌는 꼭지꺼지 달다 그 말이야. 단 뇌는, 단 뇌는 뇌가 단에서 다 잘 익어 놓으면 전체 뭐 뇌만 단 것이 아니라 왜 꼭지꺼지 전부가 다 달다 그 말이야. 고관은 연궁가로 다 만들면은 아주 쓴 뇌, 아주 쉬운 뇌는 저 뿌리꺼지 전체 다 쉬워 그만. 그런 결국은 이 포인이 뭐였냐면은, 당근은 전체적으로 첫도 철미하게 달고, 또 쉬운 거는 말이야, 첫도 철미해 전체적으로 많이 씻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또 내가 한 말 하겠어요. 해시는 불기 야맹주라. 바다에 어떤 사는 귀신은 말이야. 귀신은 야맹주를 갖다 귀에 귀여지냐 한다고 말이야. 야맹주란 것은 이제 이전에 그 참으로 좋은 보인자 그 구실 보배 가운데도 가장 제일 저게 귀한 보배인데, 예? 그건 어쩌냐면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말이요. 그다음에 구실을 뚝 갖다 놓으면 그 광명이 빛이가 있고 흔하니 말이요. 창빛이 난다고 말이요. 그래서 야맹주라고 하는 거야. 밤에도 장기 환해, 밝은 구실이다. 이 말이다. 그 천하의 보물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바다의 귀신은 그리 천하 보물 말이야. 야맹주도 말이야. 귀에지 아니야 있는 말이야. 그가 있고 뭐 예술자한테 뒤에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어쩌냐면은 만수 찰레에 닿는 채로다. 어디 한쯤 어디 그 야맹주를 갖다가 꽉 붙인 웅기가 있고 말이지. 그러면 어디 그 사람들 앞에 말이지. 한쪽으로 확 꺼져 꺼지더라 이것이라. 그러니까 그 야맹주 같은 그 사람들한테는 참 많이 있단 말이야. 많이 있어가 있고 그 뭐 굳이 뭐 보배 될 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뭐 손에 뭐 쥐는 대로 말이야. 한 주먹 쥐가 이 사람도 한 주먹 쥐고 저 사람도 한 주먹 쥐고 전부 다 헛쳐서 만들면 지금 내삐더라 이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야맹주란 거 어째서 야맹주라 하는지 그 앞에 본문한테 통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알고 철파하는 아니잖아. 이건 내가 말이에요. 우리 이제 대중 말이야. 우리 대중이야. 자 야호하가 말인데, 이 야호 말하자면은 백장 야호는 그 법문은 무엇이냐면은 불조와 신수요. 부처와 조서와 만드는 신수라고 말이야. 아주 골수 법문이다 이것이요. 골수 법문이야. 그런 동시에 지식의 민맥이나 안맥이란 말이야. 선지식의 안목이다 그 말이야. 선지식의 안목을 갖다가 여기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마침 이 백장야호라는 것은 참으로 공안 중에도 가장 말하기면 지포 말이지 아주 무서운 공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정신 건강권이요 그 뿐이라 정이 이것은 건강권. 건강권이라는 것을 만들면 어쩐지 건강이란 아주 도저히 건강이라는 것은 부술 수 없는 걸 만들거든. 그가 저게 텔메가 이 말이지 그 사람을 가다 놓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 맞으면 그런 놈은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예? 이 건강권이라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처와 조사도 벗어나지 못하는 걸 갖다 표현할 때 건강권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율곡권이야. 율곡권이라는 것은 밤송이다 이 말이야. 밤송이는 누구든지 만든 이걸 갖다 먹을래. 그 밤송이는 뭔 저 입을 못 대거든. 입을 대면 전부 튀어나왔는데 누가 입을 어떻게 대야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또 그냥 조그만 소소한 밤송이를 갖다 비한 것이 아니라 말이야. 이 법문은 부처와 조사도 입을 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법문이야. 그래서
그 씨, 응?

혼자 아니면 아주 말하자면은 초라한 말이야. 모든 정말 모든 사람을 초라한 그런 무슨지 정한 다른 눈을 갖다가 갖추지 못하면 그 말이라. 보통 무슨지 뭐좀뭐 깨치다가는 안 된다 이것이야. 어? 참말로 무슨지 몇백 년 무슨 저기 몇십 년에 동안에도 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숙중한 말이야. 그런 큰 대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이다. 극난식나야. 도저히 이것은 말하자면은 식나할 수 없어. 이 법문을 갖다 이해 못한다 입니다. 못한다 이것이요. 어? 본격 어떻게 무슨 죄송 뭐뭐꼰 얘기다고 무슨 얘기다고 이렇다 하잖아. 그냥 그막 무슨 보통 무슨 소설 이게 아니다 이것이야. 어?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철두철미해야지 자성을 깨쳐야 되지 구경가를 성취해야지는 모르는 그런 아주 깊은 법문이다 알겠습니다. 야야 회급체면 말이야. 만약 이 법문을 알고 되면은 16군생이 어쩐지 동치성불이라. 16군생이 말이야. 시방세계 어떤 중생들이 같이 한날 한시에 성불한다 이긴다. 만약 이 법문을 갖다가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알 같으니 말이야. 분명히 알 같으니 시방세계 중생이 성불을 알래 알수 없습니다. 그런 동시에 야야 불리에는 말이 법문을 모른다 이것이요. 모를 것 같으면은 삼세 제불이 제일 지옥이야. 삼세 모든 지옥의 부처님 말이요. 다 어떻게 지옥에 안 떨어질 안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이 법문이 무슨 법문인데 이 법문을 갖다가 바로 알것 같으면은 시방 세계 중생이 다 한날 한시에 성불을 하고 이 법문을 갖다가 모를 것 같으면은 삼세 제불이 다 어떻게 같이 말이야. 지옥이 떨어 지옥이 저게 부채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면은 시방 세계 중생의 통 한날 한시에 어떻게 성불을 하냐고 말이야. 이것을 알아서만은 이제 실제로 백장야환을 알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차도하라. 한마디를 해봐라 이것이요. 자 일락세지 필경낙제 신마차오 이 우천동 출신 이 법문이 말이야. 근본 뜻이 필경 어느 곳에 있냐 이것입니다. 부현 청두도하고 부자가 돼서 말이야. 재산이 참 많다 이것이라. 그럼 어쩌냐면은 가족이 천인 만인 되더라 해도 외로 적다고 말이오. 꽁칸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준석 군인도 많이 있거든. 맹상군 같은 이는 어쩐지 천하가 어쩐지 저게 임금 아들로 크느라 가쁜데 말이오. 남보다 쉽게지 4천명 5천명이라고 말이오. 그렇지만은 그 사람 말하면은 식구가 많은 것이 아니야. 부염 청구소하고 어떤 재산이 많을 것 같으면 말하면은 식구가 없으니 많이 아무리 많더라 해도 말이오. 적다고 자꾸 만드면 이제 뭔 말을 한다고 말이오. 와 만드면 식구가 좀안 많아지는 안 많아지는 말이오. 이렇게 하고 빈만 일신 다르다. 가난할 것 같으면 재산이 안 걷던 것도 짝거리 없다고 말이오. 그런 것도 뭐냐면은 한몸 있는 것도 한 몸띠 하나 이것도 많다고 말이오. 실제로 안 그래요? 재산이 많을 것 같으면 뭐 천명 아니라 만 명이라도 미리도 만지면 자꾸 재산이 남으니까네. 남으니까네. 자꾸 재산 저기 식구 적은 걸 갖다 한탄하고. 딱 그래도 없는 사람이 만드는 지, 저, 한자라도 못 먹는데 말이오. 며칠을 굶는 사람이, 이제 한 몸이 이것도 만드면 너무, 지금 식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걸 또 하나 한다고 말이야. 정반대 아니야? 근데 백성 야호하에 막, 야호하에. 재산 많은 사람은 식구 적은 걸 갖다가, 천이나 많이 있는 식구 적은 걸 갖다가 한탄하고. 재산 음식만 만드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한몸 이것도 많다고 또 원만한단 말이오. 이 무슨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소리 하냐고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오늘 법문은 말이야. 총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부연 청구도 하고, 또한번더 하겠는데, 세상에 많은 큰 부자는 식구가 천명, 만명 되는 이걸 갖다가 적다고 말이지. 자꾸 불평을 해. 불평하고, 빛난 일신다라 아주 가난해가 이 말이야. 짝거리 없는 이런 사람들은 한 몸도 이것도 풀지를 못하거든. 그래 놓은 게한 몸띠 있는 이것도 식구가 너무 많다고 또 이제 원만하더라 이렇습니다.

일념불생이요. 모든 망생이 다 떨어져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 말이라.

전후재단하니 앞뒤 다 끊어져 버려. 전재후지가 앉아 끊어져 버린단 말이야. 전후재라는 것은 망생이 상속되기 때문에 앞뒤 있지만은 말이야. 망생이 다 끊어지면은 앞뒤를 갖다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냐면은 동정무관이요. 움직일 때나 고요하게 있을 때는 말이요. 동정이 새가 없다 그 말이요. 동정이 이래하다 그 말이요. 그런 동시에 오매항일이라. 동정만 이래할 뿐 아니라 자나 깨나 말이요. 꿈꿀 때나 또 재미 꽉 들으실 때나 보통 인자여 일상생활 때나 언제든지 여유해서 말이야. 똑같아서 거기서 간격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나라적 셋세물과 파르다. 그러면 어쩐지 참 깨끗하고 깨끗해서 말이야. 저 흥무당도 깨끗해서 그것은 어떻게 뭐 무슨 모양을 할래 살 수도 없고 표현을 도저히 만들면 할수 없다. 그것은 일체 명상과 언설이 떨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정법인가? 아니다. 가석 사료부득 하리라. 에스카다 말이여. 분명히 죽긴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계를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경계를 당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살아나야 되지 말이지. 살아나지 않고 이것이 구기인 줄 알고 여기에서 주에 있으면은 영원토록 공부를 성취 못한다 이 말이야. 호련, 어떻게 돼? 호련이 어찌 되냐면은 흔해 살수야. 저 우천지 만지면 천지를 만질 때는 절벽에서 말이야. 손을 놔줬다 그 말이야. 손을 놔주면 저 절벽에서 손을 놔주면 어찌 되냐면 그거 떨어져 죽는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전루갱생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이제 아주 크게 살아납니다. 살아나니까 극만세 말이야. 차 어디 억천만겹이 다하도록 불로 헌매도 일단 대광명이 말이야. 억천만겹이 다하도록 절대로 매하지 않은 큰 광명이 휘천탁지하고 하늘 비추고 붙으니 딸 비추다 그 말이요. 그런 동시에 요거등급이라. 처음 안 되면은 무시급전부터도 그것이 항상 비추가 있고 미래집이 다하도록 그게 비추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에서 누구든지 크게 죽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크게 살아날 것 같으면은 큰 광명이 발현되는데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말이요. 시방 세계에 말하자면 두루하고도 남고, 미래비 다하도록 만드는 이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환해마, 알겠느냐? 이것이거든. 남북동서 기거래 하니, 저 동서남북으로 만드는 저를 도로 대다가 도로 돌아왔다. 이 말이야. 야심의 동간 천암설이로다. 한밤중에, 밤중에 같이, 온 우뚱이 산에 뚱이 바오가 천 개나 만 개나 되는데 그 바오에 은치가 있는 눈을 보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내가 말한 그 법문은 말이요. 근본 지혜를 알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요. 야심의 동관 천암설이야. 한밤중에 천 개만 개 되는 바오에 쌓이가 있는 눈을 본다. 그 말이요. 왜 밤중에 바오에 쌓이는 눈을 본다 하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투자가 인조주문이야. 이래라 투자심이라 하니라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한때 조주심이라 큰 무튼지 대조사가 또뭘 물은 게 있어요. 어떻게 물었냐면은 대사저인이 각할시에요.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어떠냐 이거거든. 대사저인이 아주 혼자 일체 망님이 다 떨어져서 요구만 죽었다고.

0: 말이야. 저 목수가 같이 돼 있다고 말이야. 그렇다고 구경이 아니든 거기에서 또 살아나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크게 죽은 사람이 다리 살아날 때는 그때는 어떠하냐? 이를 물었습니다. 조주시인이. 그림무님께 투자시인이 하신 말씀이 불로야영이여 투명수도니라. 예? 밤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이야. 밤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투명수도여. 밝은 누든지 새벽 밝은 날이 예? 밝은데 가야 되지 밤길은 가서는 안 되니라. 이리 말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있어서 크게 죽었다가 다시 깬 소식이다 이 말이야.
1: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제 국가를 베끼시고 대한 방향 가십시오.

세색즉시공공즉시세상행신사리자시대법공상불생불멸불구부증부증불감시고공정무생 무한의 배설신의 무색성양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대지문노사영문노사진무고진멸도무지영무득임무소득검 판야바라

0: 이어서 경과보고 및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종무기획실장 손목보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1: 정해서는 법화 칠보탑 조성에 관한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법화 칠보탑이 세상의 위용을 드러낸 날입니다. 사부대중 모두 일심으로 부처님께 칠보탑을 공양하며 공경과 찬탄을 올립니다. 6년간에 걸쳐 법화경 방송 강의를 하신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법화 칠보탑 조성불사는 2023년 11월 초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공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2023년 11월 30일 BTN 불교TV 광고 제작팀과 탑 모델링 최종 확인 및 영상 편집 과정을 거쳐 2024년 1월 25일 법화 칠보탑 불사모연 첫 광고 방송이 송출되었습니다. 그 후 약 2년 6개월에 걸쳐 양주 요산미술원에서 제작된 칠보탑은 지난 3월 28일 크레인 작업을 통해 정해선원 옥상 하늘법당으로 이윤되어 한 달간 조립 및 세부 작업을 거쳐서 완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신심으로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칠보탑 공양에 지극한 정성을 다해주신 부처님께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득이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신심으로 불사에 동참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다음은 칠보탑을 제작해 주신 대목장님과 조각장님께 주지스님의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대목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 대목장 정정수 기하께서 정해서는 법화 칠보탑 건립 대작불사에 탁월한 능력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70년 4월 26일 대한불교 정해서는 정해불교대학 조계종 주지 석호연

감사패 조각장 재용진 계약해서 정해서는 법화 칠법탑 건리 대작불사에 탁월한 능력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70년 4월 26일 대한불교 정해서는 정해불교대학 조계종 주지 석호연.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서는 주지 스님이신 호연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앉은 채로 하세요. 자리가 협소한 가기로 앉은 채로 반배 3배 예로 올리겠습니다. 합장 3배 예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또 멀리서도 오시고 또 가까이도 오셨는데 이 버파 75탑이라는 탑은 버파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버파경을 2처 3회에 걸쳐가지고 설하셨는데 땅에서 두 번, 또 하늘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 설했습니다. 이 법사품이 끝나고 견보타품에 하늘로 이렇게 오르셔가지고 법화경으로 설하셨는데 거기에 다보부처님께서 다보탑에서 말씀하시기를 법화경이 설해진 곳이 있으면은 내가 탑을 세우면은 그곳에 가서 내가 증명을 하겠다. 이런 경전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버파 칠보탑이라는 것은 다보탑 석가탑이 아니라 이 버파 칠보탑이 중요한 법화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설했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환희스럽고 또 기쁨을 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법당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여러분들 가정에는 환희의 시간, 또 투쟁이 없는 것이 가장 즐거운 집이나 또 내지는 세계라고 그럽니다. 중동 전쟁이 이 탑을 통해 가지고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될 거로 믿고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굳건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보부처님은 진리를 상징하는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펴는 부처님입니다. 또한 이 삼정토변이라고 그래서 이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 땅을 깨끗이 하셨는데 그것은 분신 부처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나라를 깨끗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께서는 다름 아닌 분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길은 아주 탄탄대로 더 쉽게 얘기하면 만사 형통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떤 재물 부분이나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돈이니까 재물 부분이나 또 건강, 인연, 여러 가지 부분이 오늘 하늘법당을 맞이해서 그 기운으로 잘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땅의 변화,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분신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하늘법당에 가면은 소불이 좀 오셨으면

0: 비춰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분신 부처님인데,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다보 부처님으로 모셔져 있는데, 경전에는 뭐 수인이 이런 모습처럼 모습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우리만의 다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은 더욱더 잘된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더욱이나 부처님께서 이 가피로 지켜주실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날이니까 환희스러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참석하시고, 특히 오늘 대원정사 큰스님께 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짐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좀 해주신다 그러니까 잘 듣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참석해 주신 스님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그동안에 칠보탑을 조성하면서 우리 종무실장이 고생 많이 했고, 위장병까지 생겼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 모든 이웃에 부처님의 광명이 비쳐서 세계가 평화롭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법 시대에 중생들을 제도할 복전이신 칠보탑을 오늘 낙성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상 공덕경에도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너무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를 제도로 가셨는데 뵙지를 못해서 그 조각가 그 조각가 유명한 조각가를 만들어서 조성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에 중생을 제도할 복전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본 자 법을 본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 칠보탑은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법을 하나로 이렇게 상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근데 말법 중생들은 경전을 읽고 공부기를 싫어해요.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칠보탑이 바로 그 속에 부처님의 법이 묘법연화경 등 대승 모든 경전이 그 속에 다 형상으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정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무정설법. 예, 말로 안 해도 형상을 통해서 법을 설하신다. 예, 그래서 많은 중생들을 이제 제도할 복전이 됩니다. 이 복전을 만들어 주시게끔 하는 부처님께 첫째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이 부처님 법이 없으면 이런 탑을 조성할 수가 없죠. 부처님의 가르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법을 통해서 칠보탑을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잘하신 주지스님, 호연스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조성불사를 하게끔 해주는 1100억화신의 부처님의 분신들, 거기는 삼라만상 두두물근 모든 분신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박수를 제대로. 그 다음에 이 칠보탑을 조성하게 할 수 있도록 시주해 주신 분과 하주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까 대목장은 우리 주의스님께서 했지만은 저도 대목장님께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우주의 생명들이 거기에 다 합심해서 화합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라만상 일체 생명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부처님 앞에는 칠보탑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얼마냐? 500 몇순이에요? 500유순. 500유순인데 그것이 1유순이 두 가지가 있어요. 9.9m가 있고 하나는 12m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2m로 한다면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6,000km입니다. 높이가 6,000km. 이게 4km가 이거 심지잖아요. 6,000km 높이. 가로 세로는 500유순. 이게 500유순이면 얼마예요? 500유순이면 3,000km. 몇 킬로요? 3,000km가 높아요. 높이로. 가로 세로가. 예, 거기에 이제 몇 개가 또 들었냐면은 거기에 예, 거기 가지고 그 탑이 어디에 솟아 있냐면은 공중에 솟아 있다. 땅에서 공중에 솟아 있었다. 예, 그 머물러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여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탑에는 또 5천 개의 난간이 있었다. 난간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가다 보면은 이렇게 난간이 있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잖아요. 그 난간의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지만은 우리의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난간이에요. 그 탑의 의미가. 그러면 번뇌가 뭐예요? 탐심, 진심, 치심, 교만, 의심, 이런 번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온갖 죄는 뭐예요? 살생, 도둑질, 음행, 이런 온갖 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쩐다고요? 막아줘. 근데 그 탑 속에는 이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 또 무엇을 막아주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성. 이 불성이 바로 탑이 바로 불성입니다. 솟아버렸다 그 말은 땅에서 솟았다 말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지금 이러한 탐심, 진심, 치심, 번뇌에 들어있는 땅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솟았다 그 말은 어때요? 그것이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지금. 자, 없어졌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무엇을 또 막아주냐면은 부처님께서 부처가 될 때 여러분들 법화경은 이제 부처님 되는 경전이잖아요. 될 때 부처님이 마구니를 항복받았습니다. 자, 마구니. 근데 제1마구니가 뭐냐면 욕망이라는 마구니예요. 이게 욕망이라는 마구니를 그 난간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제1마군, 이게 군이란 말은 무리군자거든요. 이게 욕망도 여러 가지가 있어. 내 멋대로 하는 거. 남편을 사랑한 것도 내 버는 게 돈을 쓴 것도 내 멋대로 몸을 쓰는 것도 내 멋대로 시간을 쓰는 것도 내 멋대로 말한 것도 내 멋대로 이게 전부 욕망이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욕망을 일단 어떻게 그 난간이 막아줘. 이렇게 막아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냐면은 혐오. 혐오라는 마군. 군자를 써놨어요. 군자라는 무리군자.

그것도 수천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난간이, 예, 뭐예요? 그 5천 개 난간이겠습니까? 아까 몇 개라겠어요? 5천 개만 되겠어요? 엄청나게 더 많아요.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 혐오가 뭐예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여러분들도 마음 안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욕망의 거예요. 혐오의 마구니가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줘. 혐오의 마구니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집착. 집착이라는 마구니. 이것도 이따가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갈. 기갈. 기갈은 뭐예요? 갈증. 남편에 대한 갈증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잡념이 생겨요. 이제. 딴 생각을 엉뚱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찔 모라는 것이 그것이 마구니예요. 그게.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때요? 그 난간이 그 탑 속에 칠보탑 속에 난간이 그거를 어쩐다고요? 막아준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피로와 수면. 아이고 죽겠네 피곤하네 이런 거예요. 이거 전부 지금 뭐예요? 무엇에 걸렸어요? 마구니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 피곤한 것이 문제이고 또 예.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공포심. 이렇게 기도다가 내가 병나서 안 되겠지. 이렇게 무엇을 하다가 내 집안 망하겠지. 이런 공포심. 이거 문제예요 또. 이 공포심. 그 다음에 그것을 난간이 어쩐다고요? 막아준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또 공포심. 의혹. 의혹은 안 믿어. 누구를?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않고 안 믿을 사람을 믿는 것. 그걸 뭐라고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어? 어리석어. 그래서 의심을 해. 안 믿어. 탑이 솟았다 그러면 솟은지를 어찌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안 믿어. 뭐 그렇게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뭐, 누구예요? 야, 그렇게 의심을 하면 아, 내 안에 마구니가 들어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구니가. 자,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위선과 고집이라는 마구니가 있어요. 뭐라고요? 자, 근데 이거는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 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 무엇으로요? 법화탑 안에 들어있는 무엇으로? 난간으로 막아줄 수가 있어. 내 가정도 그 난간이 어찌해야 돼요?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도 지켜줘야 돼. 세상도 지켜줘야 돼. 내 직장도 지켜줘야 돼. 내 몸도 그 난간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지켜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명성과 이익.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권력.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재산. 이거 전부 마구니의 유혹이요. 그거를 항복받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막아줄 수,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난간. 알기는 잘하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난간이 지금 있습니까? 없다 그러잖아. 난간이 없으니까 언제 쳐들을지 몰라 지금. 어? 그 난간, 그릇된 방법으로 얻는 거 안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와 미래와 죽은 이후에도 좋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도 내 형제간과 이웃도 좋을 수 있는 이익과 명성을 얻어야지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오래 가야 되는데 지 방식대로 얻은 그런 권력과 명상은 이익과 명성은 마군이지 너를 도와준 것은 아니다. 너를 지켜준 것이 아니야. 너를 보호해준 거야. 아니야.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또 했냐면은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이다. 예, 법화경도 다 나오죠. 항상 예배 공경하고 보살도를 행해야지 무엇을 줬어요? 수기를 줬습니다. 공경해야 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공경을 해야 되는데 무시를 한단 말입니다.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뭐가 내 안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구니가 지금 여기 집구석에 드글드글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 근데 이제 여러분을 막아줘야지 안 들어올 것도 아니에요. 또 들어온 마구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내가 다 가르쳐주고 안 있으면 이제 안 가르쳐주고. 자, 그 다음에 남을 경멸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면 안 돼요. 예? 자, 어째서 그렇게 경멸하면 안 돼요? 자, 남편도 경멸하면 안 돼요. 자, 남편이

행복해야 돼, 내가? 내가 행복해야 돼, 남편이 행복하지요. 그러면 남편을 무시해야 되겠어요? 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딱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들고 땅을 놓고 뭐라 해요? 내 남편은 너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다. 남편한테 오늘부터 그래. 당신은 나에 있어서 하늘 위에 땅 아래 없어서는 안 될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마구니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요상한 소리를 하네. 입이 고장 나갖고 이제 막 나오네 이제. 뭐라 그러고 나 뒤는 나 말 안 할 거예요. 뭔 어찌 모르겠어요. 또 남편도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과 안락과 평화를 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마구니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신도들에게는 이거를 가칩니다. 남편은 나에게 행복과 안락과 평화와 풍요를 주신 부처님이십니다. 세존이십니다. 자, 남편한테 해봐요. 세존이시여. 또 나도 어때요? 세존이시여. 그렇게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받던 것을 뭐라 한다고 어떻게 바꾸라고요? 천상 유아 독전. 하늘 위에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조그마한 일 갖고 실패했다고 욕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혼한다고 해야 될까 안 할까? 나간다고 안 해야 될까? 웃은 사람은 수상해.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식한테도 너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래서 남편도 천상천하여, 나도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 이게. 그래서 그 이 불탑 속에는 이런 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어쩐다고요? 지켜준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천 개의 멋있죠? 감실, 그 방입니다. 방. 이 안에 방이 있어. 무슨 방이 있냐? 여러분들은 뭔 방이에요? 탐심방, 진심방, 그 다음에 어리석은 방, 교만방, 짜증방, 미워하는 방, 차별한 방, 변덕하는 방, 잔머리 쓴 방, 그 다음 거짓말하는 방, 그 다음 이런 방이 가득 차 있어. 그게.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 방이. 그 방을 뭐라 그러냐? 예토. 자, 예토. 예토가 뭐예요? 더러운 방이 지금 땅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감실이 몇 개가 들었다고 탑석해요? 천 개가 들었는데 그는 사랑의 방이 들어있어. 내 남편이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을 건져주는 방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세음보살이 돼서 건져주는 방이가 들어있어. 무슨 방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 그 다음에 공경의 방, 예배의 방, 찬탄의 방. 찬탄이 뭐예요? 칭찬해준 방. 칭찬이 뭐예요? 당신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게 찬탄입니다. 남편을 어찌라고요? 찬탄해라. 비난하지 마라. 찬탄해라. 그 방이 들었다. 찬탄방. 자, 찬탄방. 자식도 찬탄하고, 남도 찬탄하고, 이웃도 찬탄하고, 땅도 찬탄하고, 땅도 어째요? 땅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것이 찬탄이요. 아시겠어요? 이 방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찬탄방이 천 개나 들어있다. 예? 엄청나다. 천 개가 들었다. 그 다음에 뭐 무슨 방? 감사방. 자, 감사방. 공경방. 고통을 들어주는 구고군한 관세음방. 제 문제를 해결하는 지장보살방. 어리석어가지고 그냥 남편이 천상천하 유아독지도 모르고 부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지도 모르고 저녁 12시 와가지고 부인을 가지고 때리고 요구는 그런 어리석은 방이 아니라 지혜의 방, 문수보살이 들어계시는 방이 그 속에 또 들어있다. 근데 그것이 몇 개나 들었다고요? 천 개나 들었어. 그 천 개가 들었단 말이죠. 응? 들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탑 속에 들었다. 불탑이 그렇게 장엄을 해놨다. 그뿐 아니라 거기는 또 무엇이 들었어요? 금은 뭐예요? 자거 우마 칠보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뭐냐? 불탑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불탑이 땅에서 솟아났는데 그 불탑을 다른 말로는 무엇을 가리키냐? 불성. 자, 불성. 부처님의 성품. 그래서 열반경에 그런 불성이라면 잘 모르겠죠.

0: 내가 가르쳐 줄까 말까? 가르쳐 줘요? 매뉴얼 안 되는데. 자, 따라서 해봐요. 불성은 대자 대비심이요.
1: 대자
0: 대비심이요. 대자 대비심이 불성이요. 불성이 열애라. 이게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대자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바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열애 부처님이시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비가 뭐라고요? 불성이요. 대자 대비가 그 대자가 뜻이 있어요. 대자 뜻을 잘 알아야. 대자가 뭐예요? 어? 그렇게만 알면 안 돼. 대자는 공간적으로 절대, 시간적으로 영원이요. 그러게 어때요? 원수까지도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돼요. 원수까지도 지라고요? 차별 분별이지 않고 가는 절대적인 마음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자 뜻이요, 대자. 자, 시간적으로 영원히, 예, 차별 분별하지 않아요.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차별 분별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뭐라고요? 불성이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칠보탑이다. 무슨 탑? 칠보탑이요. 그것이 칠보탑. 그게 칠보탑이다. 그 다음에 대희대사가. 자, 대희대사. 대희대사 관세음보살. 그, 아니요. 대세지보살. 그러죠? 그 대희대사가 또 불성이다. 그 다음에 불성은 바로 뭐라고요? 대자 대비가 불성이요. 그 불성이 바로 뭐라고요? 대자 대비가? 열애다. 자, 열애다. 열애뿐 아니요. 열애다. 열애가 뭐예요? 그것이 진리다. 진리. 그게 그 칠보탑이 뭐 된다고요? 불성을 가리키는 것이요. 대자 대비심을 가르치는 것이요. 열애를 가르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진리를 어쩐다고요?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을 네 마음 안에 솟아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솟아나게 해야 돼. 응? 아시겠어요? 대의대사이. 자, 그래서 그 자비가 뭔지 아세요? 자비가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부처님의 다른 마음. 그래서 심즉시불. 자, 심즉시불. 불즉시심. 대자 대비한 마음이 바로 부처다. 부처가 바로 대자 대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자비심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뭐예요?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자 대비가 바로 열애요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대자 대비를 그러면은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여기서 어때야 돼요? 솟아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대자 대비가 있어요? 대자 대비심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 당 순간에 가서 그 사라져버려 안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대자 대비심 불성을 어떻게 해요? 공중이란 말은 마음밭에 그것을 솟아나게 하라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은 불처예요. 원래 불성을 갖는 열애예요. 열애. 아시겠어요? 그 불성 속에는 무엇이 들었다고요? 불성 속에는 대자 대비심이 들었고 대자 대비심이 바로 뭐라고요? 열애다. 열애다. 그거 그 열애를 다른 말로 발음하면 여러분이 또 뭐라는 거예요? 세존이시다. 자, 뭐라고요? 세존이시다. 여기가 세존이요. 그다음에 그 이 대자 대비 마음이 응공이다. 자, 응공. 응공이 뭐예요? 너는 밥 먹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근데 자비심이 없이 살아가 자비의 방에 앉지를 않으면 그 법학이 나오죠. 열애방에 앉아서 살아가지를 않고 열애방에 앉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자격 있는 사람 들어봐. 근데 무엇이 돼야지 돼요? 네 안에 불성이 발현돼야만이 네가 밥 먹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 밥 먹을 자격이 있어 없어? 있기는 뭐가 있어? 지금 자비심으로 사냐가 안 사냐가 문제지. 스님이 그 자비의 노래를 108가지 작곡 작사를 해놨어.

그 노래만 보면 자비가 뭔지를 알아. 그럼 다음은 이거는 가르쳐 줄게.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비가 되면은 무엇이 된다고요? 세존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 이게 처도 결혼해서 가장 존귀한 아내가 돼야 되겠죠.

0: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 감실이 어디에 들었다는 거예요? 불탑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불탑, 질보탑 안속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대자대비한 마음이 바로 뭐이 된다고요? 열애가 되고 밥 먹을 자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열애응공정변지 그 다음에 거기서 문수보살이 출현합니다. 자비 없는 생각은 절대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 자비가 생겨야지 거기에 누구를 출현시킨다고요? 문수보살을 탄생시켜. 그러니까 열애방에 앉아서 염불을 해야 되고 열애방에 앉아서 사경독경을 해야 되고 열애방에 앉아서 전법을 해야 되고 열애방에 앉아서 봉사를 해야지 뭐가 돼요? 열애가 출현한다, 드러난다. 신심이 빠진 모든 탑의 예배 공양은 의미가 없다. 부지런히 신심을 가지고 호연 스님 잘 만나고 정해서는 이 도량의 승가에 귀해서 합심해서 빨리 모든 사람이 다 일불성이 되는 그날이 오고 이 나라가 부처님 사는 나라로 세계 방방곡곡의 우지법계가 다 그날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화경의 질보탑 불사에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 칠보타 점안 및 낙성대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성불을 발언하며 사홍소원이 있겠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불은희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야구유인 등문시경

아소공양 지불공도백군불급이 천만억군 내지 산수비여소 불능급 수불의 약선남다선여오말사

작은 선이라 가벼이 여겨 복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말라. 이 세상에 가득 찬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은 환상과 같으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선업을 닦는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우연히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입니다. 또 멀리서 우리 소나무 팬분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좀 보내주신 분의 좀 사적인 내용들도 있어서 제가 좀 새롭게 이렇게 몇 군데 편집을 좀 했습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광우 스님,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삼배로 처음 인사를 올립니다. 직접 삼배를 드려야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드려서 송구합니다. 저는 모지랭이 초보 불자인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교에 입문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그저 스님이 좋아서 절에 다니는 불자였습니다. 지난 겨울 불교 TV를 즐겨보시는 저희 어머니 곁에서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며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법문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소나무의 열성팬이 되었습니다. 1월 중순부터는 BTN 앱을 통해 출근 준비를 하며 크게 틀어놓고 듣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 시간에도 듣곤 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듣고요. 열심히 듣다 보니 왜 모든 것이 나의 탓이고 나의 업보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 수행을 스스로 해야 하는지, 부끄럽게도 덕이 높으신 스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얼만큼 해야 하는지도 광우 스님의 법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소나무를 보며 눈물도 나고 질문하실 때 같이 대답도 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실 때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차근차근 열심히 법문을 듣다 보니 108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올해 음력 1월 1일이 되기 전날부터 108배 수행을 시작하여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108배 수행을 시작하고 저의 업보가 방해를 했는지 집 앞 전봇대에 차가 스쳐 조금 찌그러지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2주 전에 갑자기 많이 편찮으시기도 했습니다. 스님 법문 중에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가피를 떠올리고 어머니를 위해 매일 21독을 시작했습니다. 21독을 21일간 목표로 삼고 먼저 치유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행히 일시적인 통증으로 며칠 만에 완쾌가 되셨고 저는 수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8배보다 대다라니를 읽는 수행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몇 회 읽는 동안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처럼 하품이 나오고 졸립니다. 지금은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1회를 읽는 동안에는 꼭 하품이 먼저 나옵니다. 전혀 졸리지 않았는데도요. 제 업보가 작용해서 그렇겠지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 덕분에 저는 제가 얼마나 모지랭이 불자인지 깨닫게 되었고 저 같은 모지랭이 불자가 108배 수행과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불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우 스님, 스님의 법문을 통해 감동을 받고 차근차근 불법을 배우는 불자들이 저 외에도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님께 감사하는 많은 불자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소나무를 통해 감동적인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제 인생에 더없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광우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부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시길

0: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김아묵에 두 손 모아. 그리고 추신이 있네요. 바쁘시겠지만 언젠가 화계사에서 직접 뵐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달한 일을 편지 쓰기 전에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예. 자. 예, 이렇게 평택에서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소나무 설법을 듣고 불심을 키워나간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편지에 보니까 신묘장구 다란이 읽을 때마다 졸음이 오고 하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기혈이 이렇게 촉진되는 작용을 할 때 몸에 탁기, 탁한 기가 나가면서 하품을 자주 하거나 혹은 방귀를 뀌게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방귀 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기도하다가 하품이 나는 것도 몸에 탁기가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절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광우 스님이 뭐 방귀 껴도 부끄러워하지 말랬지 하고 뭐 뽕뽕뽕 해버리면 그것도 이제 그 정도 예의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하품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잘 이제 마음이 또 정리가 될 테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눈물이 나오신다고, 눈 툭이 자꾸 눈물이 나오신다고,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있으니까 뭐 기도를 할 때 하품을 하거나 트림을 하거나 뭐 방귀를 끄거나 하는 건 몸에 탁기가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묘장구 대달하니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나 봐요. 하루에 21독씩 하신다고 하는데 불자라면 꼭 외워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불교의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 세 가지가 예불문, 그 다음에 반야심경, 예불문 반야심경, 마지막에 천수경. 그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신묘장구 대달안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달안이는 말 그대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천 개의 손이 있고 천 개의 눈이 있어서 중생들을 항상 살펴보시고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시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 가피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신묘장구 대달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불자분들 신묘장구 대달안이 외워서 큰 가피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묘장구 다 외우세요?
1: 네.
0: 예. 예, 그래요? 대답도 안 하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달안이를 이제 열심히 이제 외우면 또 소나무 전에 소나무를 통해서 아마 신묘장구 대달하니의 가피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세음보살님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도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다 들어보셨죠?
1: 네.
0: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불교 종교를 불교를 믿건 안 믿건 관세음보살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1: 네.
0: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저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관음경이라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줄여서 관음이라고 하거든요. 관음경이라고 있는데 관음경이 되게 얇아요. 예. 읽어보셨어요? 웃고 말지요? 되게 얇아요. 예, 얇아요. 관세음보살 이 관음경이 있는데 관음경의 원래 이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 줄여서 보문품이라고 해요. 보문품. 여러분 강화도 보문사 아시죠?
1: 예.
0: 목소리가 커졌네요. 이제 아는 거 나오니까 커지네. 보문사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나온 거예요. 보문. 그래서 보문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이 보문품이라고 하는데 원래 보문품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법화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법화경이 28품으로 돼 있어요. 28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25번째 품이 보문품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떼가지고 우리가 흔히 관을

법화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법화경 안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관세음보살 사상이 중국에서 언제 많이 퍼지게 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0여 년 전쯤에 중국의 5호 16국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국사 세계사 국사 시간 세계사 시간 배웠죠? 예. 의심스러운데? 배웠어요? 예. 5호 16국이라고 있잖아요. 5호 16국에 그 5호 16국에 북량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그만 북량. 북량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북량의 왕 이름이 좀 웃겨요. 저거 몽손이에요. 저거 몽손. 예. 저거 몽손. 그래서 뭐 하서왕이라고도 불리는데 예, 이름 아마 저기 이제 다른 중국 사람이라 다른 그 중국으로 침범한 호족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독특한 거예요. 약간 뭐 인도 이름처럼 태국 이름처럼 저거 몽손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을 병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부르고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에 담무참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담무참. 이 담무참 스님이 인도에서 넘어오신 스님입니다. 이 담무참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셔서 중국에 널리 부처님의 법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 북량의 국왕인 저거 몽손이 이름 참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저거 몽손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을 기미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담무참 스님께서 스님이 이제 국왕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병은 전생의 업병입니다. 이번 생에 의술과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려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란 책이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독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력을 받으면 병에서 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속눈썹 치고 열심히 이제 읽었겠죠. 국왕과 조정의 대신들이 다들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그렇게 7일이 넘어갔을 때 병이 낫다 안 낫다. 예, 여기서 안 낫다 하면 예, 안 낫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예, 낫어요 안 낫어요. 예, 병이 쾌차를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국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보문품을 읽어서 병이 났다라는 그 소식이 세상이 널리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이 무엇을 읽게 되었다? 보문품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국왕이 자기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병에서 나았잖아요. 그래서 보문품 책을 따로 엮어가지고 관음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유포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음경,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신비한 가피,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을 기적 같은 체험을 부지기수로 얻게 된 뒤로 그 중국 땅에 널리 관세음보살 사상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책을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자분들께서 관음기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큰 가피와 영험을 받으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천수경. 천수경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준말이거든요. 자, 천수경. 천수경 안에도 신묘장구 대달하니. 그 여러분 옴마니 반매음 다 들어보셨죠? 옴마니 반매음. 예, 그 예전에 태조 왕건에서 내가 미륵이야 뭐 이러면서 드라마에서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나왔는데 역사가 오래된 관세음보살 주문입니다. 네, 그래서 육자진언이라고 해서 여섯 글자로 돼 있잖아요. 옴마니 반매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옴마니 반매요. 그리고 또 천수경에 보면 준재진언이라고 나와요. 준재진언 때 준재가 관세음보살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준재관음이라고 하거든요. 준재관음. 그래서 준재관음보살님의 준재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 준재관음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그런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 가피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 이제 착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이 참 좋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이 많이 읽으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맑아지고 내 업장이 정화가 되고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천수경 다 외워야 돼. 알겠죠? 예.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예. 뭐 기대는 안 해요, 딱히. 그렇지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예.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 관세음보살님 이야기로 또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그 당나라 시대 때 현장법사라고 있었습니다. 서유계 삼장법사 아시죠? 그 현장법사가

0: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1: 네.
0: 이 당나라 시대 때 현장 스님께서 불교 공부를 하다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학문의 갈증을 느끼면서 아, 내가 인도에 가서 경전, 지금 우리 중국 땅에 제대로 된 경전이 부족하니까 경전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국왕의 반대를 무릅쓰고 26살에 이제 인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의 비행기 타고 휙 가면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1: 네.
0: 그때는 그 중국에서 인도까지 사막을 건너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1: 네.
0: 그런데 형장 스님이 그 건너신 사막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합니다.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인데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 사막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한반도의 1.5배 이상이래요.
1: 와.
0: 사막이. 그리고 타클라마칸이 그 사막이 그쪽에 위구르어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 우리 식으로 의역하면 죽음의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와. 그 사막을 혼자서 뚫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늙은 말 하나를 끌고 이제 사막을 건넙니다. 늙은 말을 타고 사막을 건넌데 가지고 있는 물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에서 5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불러라? 예, 네, 그렇죠.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부처님을 불러라. 근데 이제 현장보살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불렀대요. 관세음보살님. 가다가 5일 동안 물을 못 마셔봤으니까. 여러분, 5일 동안 물 안 마셔본 적 있어요? 인생 편하게 사셨네. 자, 5일 동안, 그렇죠. 사막에서 5일 동안 물을 안 마셔서 쓰러지게 됩니다. 퍽 쓰러졌어요. 그때 손을 모으고 그 사막에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제가 인도에 가는 뜻은 재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공명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위대한 부처님의 정법을 가져와서 이 세상에 널리 펼치기 위함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자비로운 가피력으로 저의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다가 쓰러져 버려요. 쓰러졌을 때 그 현장법사, 현장법사가 인도에 갔다 온 이야기를 쓴 그 현장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호련이 사막에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하다가 쓰러졌을 때 5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완전 탈진했을 때 말도 옆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1: 네.
0: 말은 뭔 고생이야? 스님이야 좋아서 갔지 마. 말은 끌려간 거잖아요.
1: 네.
0: 그 말도 스님도 쓰러졌을 때 호련이 사막 한가운데서 맑고 시원한 바람이 휙 불더래요. 맑고 시원한 바람이 몸에 싹 부딪히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몸에서 기운이 나더래요. 그래서 말도 깨어나더래요.
1: 네요.
0: 그래서 이제 겨우 체력을 이렇게 되찾은 뒤에 그 시원한 맑은 바람을 맞고 그 신비한 바람이 싹 이렇게 불면서 몸에 체력을 되찾은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잠이 들었대요. 딱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키가 큰 하늘의 장군, 하늘신이 눈앞에 딱 나타나서 꿈속에서 어서 빨리 가야지 뭘 꾸물거리고 잠을 자고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치더래요. 아, 쉬지도 못해. 아, 피곤해서 쉬겠다는데. 아, 내가 막 몰입이 되네. 아,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피곤해 죽겠네. 5일 동안 물도 못 마셨잖아요. 하늘의 장군, 하늘신이 딱 나타났더니 빨리 길을 떠나야지 우물쭈물 그 잠을 자고 있느냐. 호통을 딱 치니까 잠이 번쩍 뛰었대요. 그 이제 말을 타고 다시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가야 할 길을 안 하고 자꾸 옆으로 가더래요. 말아 말아 그 길이 아니야 일로와 일로 한데 말이 말을 안 들어. 말이 말을 안 듣네. 말이 말을 한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스님도 지치고 말도 지치고 스님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래 너 가는 대로 가라. 예? 그리고 이제 말이 그냥 지멋대로 가다가 가십니까?

0: 10리길을 갔는데 10리면 산 4km인가요? 네. 10리길을 갔는데 눈앞에 갑자기 초원이 펼쳐지더라고요. 초원 한가운데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막 뛰어들어서 물도 마시고 네? 그 풀을 말이 뜯어먹고 그 이제 완전히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때 오아시스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힘으로 그 사막을 무사히 건너왔다. 근데 나중에 현장 법사가 현장 쌤이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 없다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관세음 보살님이 순진하네.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 불보살의 가피가 바로 현장 법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무사히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무사히 이제 그 인도에 가가지고 경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 담과 같은 또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가다가 우리 서유기 보면 뭐 요괴들 나오잖아요. 네. 요괴들을 누가 물리쳐요? 손오공이 물리치잖아요. 예, 안 봤나? 왜 안 봤어요? 예, 근데 오래돼서? 오래돼도 기억 날 텐데. 손오공이 막 물리치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그 현장 법사전에 보면 손오공 얘기는 안 나와요. 대신 귀신 얘기는 나와요. 요괴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괴롭히고 현장 법사를 이렇게 해치려고 할 때 관세음 보살의 간절히 부르니 요괴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했대요. 네. 요괴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관세음 보살을 부르니까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반야심경을 외우니까 아까 제가 꼭 외워야 될 거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예불, 그새 까먹었어. 그새 까먹었어.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반야심경을 간절히 외우니 요괴들이 놀래서 뿔뿔이 흩어졌대요. 네. 예, 관세음 보살을 불러도 그 가까이 오지는 못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던 요괴들이 무엇을 읽으니까? 반야심경을 읽으니까 놀래서 도망갔다. 그 반야심경 가피가 있어요. 네. 반야심경 첫 구절에 관자재보살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이 첫 구절에 딱 나와요. 관자재보살이 무슨 누굴까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반야심경 첫 구절에 나오는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라미다시 조교노온계급 뭐 이런 게 쭉 나올 때 관자재 보살의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열심히 읽으면 관세음 보살님과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장 법사전에 보면 요괴들이 자기들을 해치러 왔을 때 간절히 관세음 보살을 부르더니 요괴들의 감이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간절히 외우니 요괴들이 놀라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장보살님이 그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넘어가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막은 아니지만 마치 사막에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라든가 엄청난 괴로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주저하지 말고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 관세음보살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누굴 부르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면 반드시 그 가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그 중국 송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때 그 관세음보살님의 전설을 이야기로 만든 관세음보살 약전이란 책이 있답니다. 그 중국 오래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머나먼 과거 세상에 흑림국이란 나라가 있었대. 흑림국. 흑림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흑림국의 왕의 이름이 묘장왕이었대. 묘장왕. 근데 이 묘장왕이 엄청나게 불교를 싫어했대요. 엄청나게 불교를 싫어해서 불법을 막 탄압을 합니다. 근데 이 묘장왕에는 세 명의 딸이 있었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었는데 셋째 딸의 이름이 묘선이에요. 묘선. 묘선이었는데 이 묘선은 불심이 굉장히 지극했답니다. 그 아버지는 불교를 탄압했는데 셋째 딸, 셋째 공주 묘선은 불심이 아주 정성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이 묘장왕이

0: 첫째 딸 시집 보내고 둘째 딸 시집 보냈는데 셋째 딸 묘선을 시집 보내려니까 묘선이 안 돼요. 싫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예. 시집까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집을 안 가겠냐, 왜 안 가냐 하니까 요 묘선이 하는 얘기가 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불법을 닦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묘장왕에 내가 그렇게 불교를 싫어하는데 뭐 공주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다툽니다. 그러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없는데 묘장왕 그냥 쫓아내요. 너 나가. 너 내 딸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궁전에서 나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호적 팠다 하죠. 호적 팠다라고 하죠. 호적 파버린다. 너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너 이제 공주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호적 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묘선이 이제 나가가지고 이 묘선 공주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큰 도인 스님이 됩니다. 이제 도인이 돼요. 근데 이제 묘장왕의 세월이 흐른 뒤에 나이가 드니까 엄청나게 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불러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모든 소원을 이뤄주겠다. 근데 아무도 이제 그 병을 치료를 못합니다. 그때 어느 노인네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노인네가 싹 찾아와서 왕이시여, 왕의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 저 향산이란 곳에 보면 산의 이름이 향산이에요. 향산. 향산에 가면 비구니 도인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을 모셔오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비구니 스님의 딱 이야기 흐름상 누군 것 같아요? 딸, 셋째 딸 묘선 스님이죠. 그 정도 눈치는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왕은 자기 딸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쨌거나 이제 신하를 불러가지고 향산에 있는 이제 비구니 도인 스님을 이제 다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요 묘선 스님, 아,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는구나. 지금이야말로 아버지를 제도할 수 있을 때다. 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특히 불법을 탄압해서 죽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지실 거다. 내가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딱 딸이 이제 갑니다. 딸이 딱 오니까 향산에서 도인 스님을 모셔오라니까 딸이 딱 스님이 돼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놀라고 옆에 있는 신하들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그래서 이제 묘선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바로 나올 건데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의 눈과 저의 손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정성이 지극하다면 제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을 뽑아버리고. 과격하다, 그죠? 좀 무섭다. 자신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저의 정성이 지극하다면 저의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눈을 뽑고 자대 손을 자르는데 이런 거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1: 안 돼요.
0: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따라하면 안 돼요. 예, 따라하실 분도 없겠지만 그만큼 안 돼요. 예, 그만큼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 묘장왕의 감동에 감동에 이제 막 벅차올라서 감동이 막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1: 예?
0: 감동의 도가니탕. 그래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왕이 이제 완전 감동을 받잖아요. 세상에 어떤 딸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눈을 뽑고 자신의 손을 자른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착한 딸을 몰라봤다니. 그 왕이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딱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나올 건데 제 딸 묘선 스님의 눈과 손이 다시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천 개의 눈이 생기고 천 개의 손이 생겼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천수 천안 관세음 보살님. 그분이 바로 이게 묘선 스님의 그런 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당연히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1: 나았어요. 예.
0: 그러다가 죽었대요. 병이 싹 나았고 그 뒤로는 불법을 지극한 마음으로 믿으면서

세상에 불법을 널리 펼치면서 이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 약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묘장왕과 묘선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 불교가 남방불교가 있고 북방불교가 있어요. 남방불교는 이제 더운 쪽이죠. 그래서 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그 북방불교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북방불교라고 하는데, 북방불교,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까지 통틀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래요. 아, 네. 예, 지장보살도 많이 믿고 문수보살도 많이 믿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은 유독 이제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하고 인연이 깊으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에도 달라이라마 스님 계시잖아요. 네.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인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달라이라마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투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참 달라이라마께서 대단하신 게 서양 사람들 모아놓고 법문을 하셨대요. 네, 이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엄청나게 겸손하십니다. 네. 정말 수행이 깊으셔서 되게 겸손하신데, 어느 서양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사람들이 존자께서 달라이라마, 라마 존자님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우리 같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눈치챘어?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겸손하신 분이네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물을 한 컵 드시더래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컵 마시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드시더니, 제가 관세음보살 화신이면 왜 목이 마르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항상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몸에 이렇게 피부병이 좀 있어서 자꾸 이렇게 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법문하신 거 보면 좀 이렇게 글적글적거리는 게 있긴 하거든요. 몸에 좀 피부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제가 달라이라마 화신이라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라면 왜 피부병이 있겠습니까? 저는 불법을 닦는 평범한 승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이야기가 더 위대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당신 나 관세음보살 화신이야 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말 했다고 비난할 사람 없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을 스스로 나는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승려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좋아서 수행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큰 스님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관세음보살의 신앙은 우리 북방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게 되고, 소멸된 그 업장이 소멸됐다고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업장이 소멸되고 소멸된 그 자리에 복을 자꾸 지어야 됩니다. 네. 자꾸 내가 복을 짓고, 그래서 업장 소멸하고 공덕과 선업과 복을 지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신앙이 오랫동안 중국 불교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게 됐는데,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국 진나라 시대 때 법지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이 법지라는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속인이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산에 갔는데 산에 산불이 났답니다. 산에 막 산불이 나니까 사람이 평소에 기도 안 해도 위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소나무 이런 설법 같은 거 듣잖아요. 네. 당장은 집에 가서 기도 안 하더라도 정말 막 머리에서 불 떨어질 지경 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부르게 돼요. 믿을 게 그거밖에 없거든. 에라이 모르겠다. 관세음보살. 예?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법지스님도 출가하기 전에 산에 갔을 때

0: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나서 막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산불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아 내가 믿을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다. 관세음보살 부르면 반드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염불을 했답니다. 눈을 갖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했는데 관세음보살보다 자기 이렇게 몰입이 됐나 봐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딱 자기 주변만 동그랗게 불이 안 타 있고 나머지는 다 타버린 채 자기 있는 자리만 그대로 있더래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뒤로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한 뒤로 그 뒤로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장군이 됐대요. 장군이 돼서 이제 밖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오랑캐들과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됐는데 이제 후퇴를 하게 됐답니다. 후퇴를 하다가 말을 타고 막 도망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대요. 그 뒤에서 막 이제 적병들이 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옆에 개울가 옆에 덤불이 있어가지고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대요. 덤불 속 몸을 쏙 숨기니까 그 뒤에서 뒤따라오는 적병들이 적군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자기를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수많은 적군들이 자기를 막 창으로 막 찔르면서 찾으니까 걸리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누굴 간절히 불렀을까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믿을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구나. 관세음보살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부르고 부르고 부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찾아놓고 자기가 있는 덤불만 쏙 남겨놓은 채 야 없다 가자 이러더래요. 그렇게 목숨이 살았는데 자기가 몇 번을 두 번을 자기가 생명에서 이제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생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1: 네.
0: 야 내가 산에서 불에 타 죽을 뻔했고 내가 적군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두 번 다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내가 두 번 다 살아났구나. 그러니 내 관세음보살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1: 네.
0: 스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도해도 남편 속 썩이는 거 똑같고 기도해도 자식 성적 안 오르는 거 똑같고 예?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지만 기도를 하면 한 만큼 언젠가는 자기가 받는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그런 걸 느껴요. 엄청나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1: 네.
0: 막 기체조 같은 거 있죠.
1: 네.
0: 막 선체조나 기체조, 건강, 뭐 기혈 순환 운동 같은 걸 시작했을 때 몸이 엄청나게 안 좋은 사람이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해도 효과를 잘 못 봐요. 그동안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1: 네.
0: 한 1개월, 한 2개월, 3개월 해놓고 아, 운동해도 효과 없네 하고 때려치우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런데 효과가 있든 없든 꾸준히 몇 개월을 하고 딱 뒤돌아보면 자기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못 느껴도 알게 모르게 내 내면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들 동감하시죠? 알면서 왜 안 해? 알면서 왜 안 해? 자, 그와 같이 기도도 똑같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안 느껴져도 내면에서 이미 알게 모르게 다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딱 뒤돌아봤을 때 아, 내가 기도하고 난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내 주변의 일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1: 네.
0: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1: 네.
0: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법지 스님 이야기, 현장 스님 이야기 드렸지만 기도할 때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이나 기도하다 그 가필, 신비한 기적 같은 가필을 얻은 불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위급했을 때, 그 위급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정말 큰 힘을 발휘하더래요.
1: 네.
0: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오만

0: 생각 다 나거든요. 네. 네?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기도하다가 어머 순이 엄마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지? 기도하다가 어머 어머 오늘 그 드라마 몇 시에 하지? 막 이거 오만 생각 잘 나잖아요.
1: 네.
0: 정말 위급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나요. 오로지 관세음보살, 네. 오로지 지장보살.
1: 네.
0: 내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졌을 때 내 마음의 주파수가 기도의 주파수 하나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1: 네.
0: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체험을 하든 안 하든 기적이 있든 없든 효과를 보든 말든 그런 것도 집착이니까 그런 것도 놓아버리고 그냥 내 업장 소멸하고 내 복을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되 달은 손가락에 있지 않고 말로써 진리를 말하되 진리는 말에 있지 않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얼굴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며 받는 복도 다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론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 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1926년 한 권의 시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로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인데요.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이해서 학술대회와 전시 그리고 탐방 프로그램 등 만해 스님의 시 세계와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소장이신 전한성 소장님을 모시고 님의 침묵 100주년의 의미와 만해 스님의 삶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네. BTN 불교 TV 지대방에 이렇게 초대하게 되어서 네. 또 초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소장님 네.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전한성이라고 합니다.
0: 네, 우리 네. 교수님 학교에서는 제가 가끔 뵈었는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네. 우리 또 프로그램에 이렇게 초대하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1: 네, 저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학교 뭐 네. 학생들 가르치는 일은 여여하시죠?
1: 네, 네. 늘 활기차게 잘 가르치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을 초대하게 된 게 만해 스님을 네. 이 시간에 좀 그 정신이나 또 만해 스님에 관련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개도 하고 네. 예, 우리가 대화를 해볼까 싶은데요.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이 일제 강점기의 스님이시자 시인이고 또 독립운동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만해 스님에 대한 소개로 좀 시작을 해볼까 네. 싶습니다. 전문가시니까 뭐. 네. 네. 좀 소개를 쭉 해 주시죠.
1: 네. 네. 만해 스님은 네. 1879년에 네. 네.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네, 그 선비 집안의 둘째 네. 아들, 한웅준이라는 그 선비 집안에서 둘째 네.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0: 네.
1: 네. 본관은 청주 한씨인데요.
0: 네. 그러셨군요.
1: 만해 스님의 그 어릴 때 이름은 유천이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0: 네.
1: 근데 그 유천이라는 이름이 너무 세서 부모님께서 그 호적에는 네. 정옥이라는 이름으로 올려주셨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예. 네. 그래서 실제 호적상의 이름은 네. 한 정자 옥자 되시는 거죠.
0: 오.
1: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만해 스님의 네. 그 호 만해는 네. 만해 스님이 직접 본인이 지으신 겁니다. 아호입니다. 아호.
0: 예. 네.
1: 예. 그리고 그 만해 스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용운 일반 대중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용운이라는 네. 그 이름은요.
0: 네.
1: 법호입니다. 법호.
0: 그렇죠.
1: 네. 네. 원래 법명은 봉환이십니다. 봉환.
0: 예. 그러니까 만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님께서 직접 지으신
1: 네, 맞습니다.
0: 네. 예. 호가 되겠고
1: 네, 아호죠.
0: 아호가 되겠고 예, 예. 또 우리가 보통 만해 한용운 이러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용운은 법호고
1: 네.
0: 네.
1: 원래 실제 법명은
0: 실제
1: 봉완 스님입니다.
0: 봉완 스님이시고.
1: 예, 예, 예.
0: 와. 근데 이제 이런 거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아시면은 헷갈리니까
1: 네.
0: 만해 한용운 스님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예, 예, 예.
0: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출가를 하시게 되죠.
1: 네.
0: 네.
1: 만해 스님은 이제 그 사실은 그 대중들에게는 그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님의
0: 그렇죠.
1: 침묵을 쓰신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해 네. 스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0: 네.
1: 네, 스님으로서의 모습.
0: 네.
1: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모습,
0: 모습?
1: 그리고 독립운동가, 혁명가로서의 네. 모습. 이 모습 들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0: 네, 그렇죠.
1: 네. 그래서 만해 스님께서는 스님으로서의 모습은 그 유명한 조선불교 유신론을 네. 쓰셨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
0: 네.
1: 만해 스님이

0: 스님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잘알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모습은
1: 네.
0: 예, 대중분들이 잘 알, 시청자분들이 잘 알듯이
1: 네.
0: 예, 님의 침묵이라는 위대한
1: 네.
0: 시집을
1: 시집을
0: 통해서 알수
1: 통해서.
0: 있습니다. 그리고
1: 그렇죠.
0: 혁명가로서의 모습은
1: 네.
0: 그 저희가 1919년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해의 가을에
1: 네.
0: 10월에 그 3.1 운동을 하시고 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되시는데
1: 네.
0: 그때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조선 독립에 관한 감상의 대요라는 글을 쓰세요. 예,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진 글로는 그게 이제 원제가 조선 독립 감상에 관한 대요가 아니고 조선 독립에 서로 더 많이 알려져
1: 아,
0: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이 글을 몰래 이제 그 제자를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로 넘겨서 독립신문에 그게 발표돼요. 예,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통해서 보시면 예, 그 만해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독립운동가,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잘알수 있습니다. 예.
1: 어떻게 보면 우리 스님의 사상과 이 실천의 배경에는 이 조선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 상황이 결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런 격동의 세월이 없었다면 스님이 독립운동가로 나설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저 그냥 정말 열심히 정진만 하면 되었을 일인데, 또이 시대를 표현하자고 하니 또 시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실제로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은 바로 지금 질문해주신 요 시기, 1903년부터 1910년 사이에 사실상 만해 스님의 그 사상적인 어떤 그 기반이 마련됐다고 저
1: 그렇죠.
0: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문가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공감하실 부분인데요. 만해 스님께서 이제 1903년 25살 되던 그 해에 그 이제 막 뒤숭숭 하니까 이제 세상이 그래서 서울에 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귀동냥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이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으신 거죠. 아마 그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해 스님의 회고록이나 이런 것도
1: 그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하면 참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으셨을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그런데 이제 1926년에 초판으로 발행이 되잖아요. 이 님의 침묵은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 의지와 또 깨달음의 세계를 함축한 한국 근대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 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떤 감동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저는 님의 침묵을 읽을 때마다 설렙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놀라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런 이유는 그 우리나라의 근대시가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근대시가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시는 사사조, 전통적인 율격에 따라서 유교의 세계관을 펼치는 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 그랬겠죠.
0: 그렇기 때문에 그 정형화된 어떤 전통시에 근간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사고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근대 시가 이제 이런 전통적인 형식을 부수고, 시 형식을 파괴하고 자유로운 시 형식을 추구하면서 비로소 이 어떤 전통에 얽매여 있는 자아를 해방시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아를 해방시키는 이런 시 형식, 자유로운 시 형식을 추구하게 된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충 생각해 보면 1930년대 중반 정도 돼야지 비로소 근대 시라는 자유시로서 형식을 갖추게 돼요. 그런데 님의
1: 스님은
0: 침묵은 1926년에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시어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언어의 마술사 같기도 하고. 그죠?
0: 만해 스님은 시인이 아니셨잖아요. 원래는
1: 그렇죠.
0: 문학을 전통적으로

0: 문학판에 들어가서 배우신 분이 아닌데
1: 네.
0: 이런 근대시 자유시로서 산문시를 완성형에 가깝게 쓰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아직도 잘안 됩니다.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또그 학문을 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럴 것 같은데, 이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에 이 시집님의 침묵이 민족에게 주었던 어떤 위로의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0: 그래서 저는 시집을 지금 갖고
1: 아, 갖고
0: 나왔습니다.
1: 오셨군요.
0: 이게 이제
1: 네.
0: 원본을 똑같이 따라해서 만든 건데요. 이 님의 침묵이 이제 원본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혜 스님께서 이 서문이라고 안 쓰시고 군말이라고 쓰셨어요.
1: 아, 그러셨군요.
0: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디입니다.
1: 그렇죠.
0: 이 기르다는 아마 그 충청도 홍성 지방의 사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르다 그러면 그리워하다,
1: 그리워하다.
0: 사랑하다, 보고 싶다, 소중히 여긴다, 애틋하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뜻을 다 담고 있는
1: 그렇죠.
0: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하면서 기른 것은 다 님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시집을 낸 이유를 밝혀주세요. 마지막에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 그걸 보면은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과 내 저문 석양 이런 표현에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 같은 그런 게 나타나네요. 다시 봐도 저는 군말이라는 님의 침묵 다한 권쯤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0: 그럼요.
1: 그 군말이라는 표현은 제가 기억에 없었는데 그 말씀 쭉 읽어주시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아, 다시 이렇게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0: 아유,
1: 네. 아,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우리 윤재웅 총장님께서는 한국 사회를 치유할 어떤 사상적인 자산으로 이 만의 정신을 다시 호출해야 된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님의 침묵은 어떤 울림을 지니고 있을까? 우리 국민들에게 또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0: 그 답이
1: 어땠을까?
0: 님의 침묵 시에 또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 님의 침묵 시에 하나가 되어 주셔요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하나가 되어 주셔요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중에 이 님이 나의 마음을 가져가려거든 마음을 가진 나한지도 사투리인 것 같아요. 홍성 나에게서 가져가세요.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님에게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이제 마지막 보면은 나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님의 주시는 고통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결국에 이 하나가 되어 주셔요라는 시를 보면 내가 너다. 너가 나다.
1: 네,
0: 즉
1: 불의사상이 다 들어있네요.
0: 불의사상, 화엄사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시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가 될수 있고 너가 내가 될수 있는 것은 이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희생이에요. 고통마저도 사랑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이 희생과 사랑이 사실은 대자대비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내가 너가 될수 있다라는 것은 이 희생적인 사랑,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타자를 대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갈등의 사회 속에서 화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1: 그럼요.
0: 않을까? 이런 얘기를 총장님께서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너가 될수 있다. 국민, 그러니까 그 아픔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 너라는
0: 그럼요.
1: 것이 또 우리나라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정말 대자대비 사상이 그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0: 이 시집 님의 침묵은 우리 소장님께 또
1: 네.
0: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1: 네.
0: 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국문학을 하시는
1: 네.
0: 분이니까 가장 아끼는
1: 네,
0: 시나
1: 있습니다.
0: 구절이 있을까요?
1: 네.
0: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저는 아마 그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공통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예, 바로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시죠.
0: 그렇죠.
1: 네. 그 나룻배와 행인의 시 중에 한 구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참 있어요. 그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0: 한
1: 제가.
0: 구절 소개를
1: 예.
0: 해주시죠.
1: 나룻배와 행인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이 구절을 너무 좋아요. 네. 그, 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강물을 건너서 떠날지라도 그 님이 결국 다시 온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는 거거든요. 예,
0: 그렇죠.
1: 이것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예,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예, 어떤 강한 신념만 가지면
0: 그렇죠.
1: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
0: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님의 침묵이 발간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1: 네,
0: 해요.
1: 올해.
0: 그래서 이제 만해 스님을 다시 만나려는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1: 네.
0: 준비하고 또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3월 6일에서 7일까지 이 님의 침묵의 단계 현대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또 만해 스님의 사상을 살펴보는 국제 학술 대회가 열렸다고요?
1: 네.
0: 어땠습니까? 반응이?
1: 네. 그, 저희 동국대학교 그 학술관, 그 문화예술관이죠. 문화예술관의 초어당 세미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술대회를 먼저 이제 3월 6일 날 열었는데요. 그 국제학술대회는 이제 만해 스님에 관련된 연구는 둘째 날 했고요. 첫째 날에는 예, 한국 불교 문화의 미래에 대해서 예, 세계의 학자들이 바라보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학자, 유명하신 교수님, 그다음에 중국에서 한국 불교를 연구하시는 교수님,
0: 중국
1: 네, 중국에서요.
0: 교수님이시죠?
1: 중국에서 산동대학교에서 리하이 타오라는 교수님이 예, 거의 한국 불교의 권위자십니다. 그쪽에서는. 중국에서 한국 불교를 연구하시는 분이 한두분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한국 불교 문화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예, 일본에 계신 교수님이 일본의 시각으로 일본에는 이제 생활 불교가 일상화돼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생활 불교 차원에서의 한국 불교의 미래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교 문화, 한국 불교 문화의 미래에 대한 상을 그려봤고요. 둘째 날 이제 우리 국내의 저명한 학자분들을 모시고, 예, 만에 학으로서 이 연구가 어떻게 앞으로, 그동안 어떻게 성과를 이루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0: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만해 스님 관련해서
1: 네.
0: 이 원전과 연구 자료를 디지털
1: 아,
0: 아카이브로
1: 네.
0: 또 집대성 하시고, AI, 요즘 AI를 워낙 많이
1: 네,
0: 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죠? 그래서 AI 기반 분석이나 또 번역을 통해서 만회하게 새로운 연구 방법과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1: 네, 요번 국제학술대회 둘째 날의 주제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만해 스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삶과 사상들을 연구할 때는요, 불교인으로서의 모습은 불교학에서만 연구를 하고요. 문학적인 모습은 또 국문학 쪽에서만 연구를 하고, 독립운동은 또 역사학 쪽에서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만해 스님을 이렇게 분절해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문들이 어떻게 통섭을 통해서 만해 스님의 그런 다양한 정말 초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삶과 사상들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까? 결국 대답은 예, AI입니다. AI. 네, 융복합 연구.

0: 그리고
1: 그렇죠.
0: 디지털로 그 문화유산들을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1: 예.
0: 통해서 한 개인의 역사인물이지만 그 역사인물이 이뤄놓은 그 당시 근현대의 그 다양한 문화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1: 그리고 또 만해연구소에서는 7월 말경으로 잡힌 것 같은데요. 중국 서간도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는 이 만해로드 대장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 만해로드 대장정을 준비하고 계신 연구소 강지훈 연구원님과 이 대목에서 영상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0: 좋습니다.
1: 진행이 되었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지훈 연구원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강지훈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1: 네, 우리
2: 네,
1: 연구원님
2: 안녕하십니까?
1: 자기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2: 알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1: 네, 지금 만해로드 대장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중인데요. 이 관련한 내용을 진행하는 그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쭉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1: 네.
2: 제가 일단 만해로드 대장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1: 네.
2: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에서
1: 네.
2: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진행해온 역사인문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1: 네.
2: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의 현장을
1: 네.
2: 직접 찾아가서 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는
1: 네.
2: 대장정 형식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네. 그러면 참가자는 얼마나 모집이 되셨나요?
2: 지금 현재 저희가
1: 네.
2: 참가자와 일정까지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2: 현재는 아직까지는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고요.
1: 네.
2: 그래서 지금 현재 3월부터
1: 네.
2: 6월까지 참가자 모집과 선발,
1: 네.
2: 그리고 현지 답사 코스와 자료집 준비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제가 앞서서 소개를 드릴 때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2: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장소는
1: 네.
2: 올해는 중국 연영성과 길림성 일대로 하는
1: 네.

0: 우리 만해 스님 만해로드 대장정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 아카이빙 하는 부분도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스님,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 고생해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2: 네.
0: 영상 통화로
2: 네.
0: 알아보니까
2: 예.
0: 좋으네요. 네.
2: 네. 저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마무리해 드렸는데요. 그, 이 님의 침묵의 그 국민 시집도 간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뭐 뉴스나 뭐 다큐 보다가 채널 돌리다 보면 국민 가수라는 가요 경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님의 침묵 국민 시집은 과연 무엇일까? 국민 시집이 타이틀로 붙었어요. 뭡니까?
2: 그 님의 침묵 국민 시집을 만들자는 것은요, 저희 동국대학교 윤재홍 총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0: 아, 그러셔요? 우리
2: 그래서
0: 총장님 요즘 여러 가지 역할 하시네요.
2: 그 님의 침묵을 읽고요. 그중에 현재 나의 삶에 가장 그 와닿는 구절을 손으로 써서 그 이유를 같이 밝혀서 공모하는 겁니다.
0: 아,
2: 그래서
0: 그렇군요.
2: 저희가 그걸 이제 공모를 모아가지고 108명의 그 구절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언론사와 협업해서 그거 하나씩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108개의 구절을 묶어서 국민 시집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들 중에 만해 스님의 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시 구절을 찾아서 참여하면 되겠네요.
2: 그럼요. 손글씨로 쓰는 겁니다.
0: 네, 손글씨로 써서. 네. 많이 참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만해 스님 시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돼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2: 저도
0: 네.
2: 감사드립니다.
0: 자, 이 시간 우리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소장이신 전한성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도 ARS 전화 한 통화 눌러주시면 또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같이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 대목에서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분주한 곳이 바로 연구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으로 계시니까 만해 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2: 저희 만해연구소는 만해 한용운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입체적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불교적인 측면에서, 문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만해 스님께서 그 초기적인 정말 활동을 하셨거든요. 한 개인의 이렇게까지 방대한 활동과 저작을 남길 수가 있을까?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또 그것들을 단순히 학적으로 연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 만해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큰 사상들, 생명 존중 사상, 자유 사상, 평화 사상 이런 사상들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정말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현대 문학 교육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해 연구소와의 과연 어떻게 인연이 되었을까 궁금해요.
2: 제가 동국대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요. 제 스승님이, 저는 현대 문학 교육, 특히 소설을 전공했지만, 제 지도 교수님은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을 전공하셨습니다.
0: 아,
2: 고 제자
0: 그러셨군요.
2: 석자 되시는데요. 그래서 만해연구소 소장을 하셨었어요. 그때

0: 만해연구소의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네. 그리고 그 어떤 열심히 일한 덕에 제가 또 동국대학교 교수 임용 때 또 지원을 하게 됐고, 거기서 또 마침 정강원 원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진명 스님께서 저를 너무 예쁘게 또 봐주시고 해서 제가 결국엔 교수가 됐고, 그리고 그 인연으로 지금 만해 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1: 네. 우리 교수님이 이제 워낙 열심히 하시고 하시니까 모든 또 어른 스님들 또그 이제 계열 대학에서 우리 교수님이 꼭 필요하다. 이래갖고 이제 교수로 임명이 되셨는데,
0: 네, 감사합니다.
1: 교수님은 이제 또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네, 앞으로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연구하시면서 또 만해 스님께서 보여주신 핵심적인 가치나 또는 태도 이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침묵에.
1: 맞습니다.
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문에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때 이 만해 스님께서 얘기한 이 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누구나 소중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 님인데, 그 님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
1: 그렇죠.
0: 그러면 그 님을 가지고 있는 타자는 결국, 저도 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님을 가지고 있는 타자도 존중되어야 되고,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보면, 결국엔 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이 끊임없이 이 타자를 못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1: 그렇죠.
0: 존중하지 않고.
1: 존중하지 않고.
0: 그런데 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결국엔 타자와 내가 구별할 존재는 아니구나, 구별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님의 침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0: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MZ 세대나 또 알파 세대와 공감하고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교수님은 생각하고 계신데, 만해 연구소의 내일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널리 알릴까? 결국엔 청소년들이 가장 이해를 잘하는 방식의 소통 방식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결국엔 디지털. 디지털로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떤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과 원활한 소통 방식으로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알려줄 생각입니다.
1: 우리 이제 교수님은 연구소 소장이시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로서의 어떤 목적도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 거고, 연구소 소장으로서 또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0: 일단 저는 국어교육과의 교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서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누구든지 약자든 뭐 강자든 구별하지 않고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예쁜 말을 쓸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의사소통에 정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교사들을 제가 길러내야 되겠죠. 그것이 제가 이제 국어교육과의 교수로서의
1: 그렇죠.
0: 본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는 그 만해 연구소를 잘 이제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그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전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도전 정신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도 가질 수 있고,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1: 네.
0: 예, 그 청소년들이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1: 네.
0: 그런 어떤 다양한 체험 활동을

0: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네. 만들고 네. 계속해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1: 네, 그러시군요. 우선 이제 올해는 또 그 네. 준비하고 있는 100주년 네.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이죠. 네, 네, 100주년 행사 또 온만히 잘 치러 주시길 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게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또 K컬처가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언어가 정말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언어를 너무 쉽게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언어도 신생소멸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바른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잘 길러주시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네. 교수님 잘 부탁드리고요. 네, 끝으로 네.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들에게 우리 교수님께서 덕담 내지는 전하고 싶으신 말씀 네. 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저도 네. 이 사실 진명 스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네. 진명 스님 제가 교수 되기 전부터 네. 지대방의 소정의 후원을 아주 작은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1: 정말요? 네. 교수님 그러셨군요.
0: 네, 얼마 안
1: 고맙습니다.
0: 됩니다.
1: 예. 네.
0: 그런데 이제 그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후원도 해주시고 네. 또 그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유익하고 재밌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주변에 좀 네.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네. 함께 방송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1: 아유.
0: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교수님.
0: 네. 네. 네.
1: 이렇게 또 덕담 한 말씀 해주시라고 했더니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BTN을 네. 위해서 이렇게 또 끝말씀을 해주시네요. 우리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또
0: 감사합니다.
1: 제가 학교 나들이 할 계기가 있으면 또 네, 연락
0: 네.
1: 드리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0: 네,
1: 네 건강하셔서 또 프로젝트 네. 네, 원만하게 잘 성취하시기 네. 바랍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시인은 떠났지만 시는 100년의 세월을 건너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100년의 향기를 간직한 님의 침묵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부처님께서 환하게 피어나시길 소원해 봅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을 저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박재현 불자님, 신교래 불자님, 하의정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매월 붓다회를 통해서 후원해주고 계신 우리 붓다회 후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 특히 우리 스님들 많이 봐주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비로운 부처님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항상 애를 태우는 사람은 그의 번뇌는 자라지만 번뇌의 소멸은 멀어진다.

때리고 욕하더라도 잠자코 있고 본래 형상 없음을 스스로 헤아리며 설령 원한의 마음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즉시 되돌려 스스로 멈추어라.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문제산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

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유난히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모습의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동안, 방부제 미모, 세월이 비껴갔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왜 누구에게만 노화가 천천히 찾아오는 걸까요? 그 비결과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강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다락방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푸드닥터 박찬우 박사님 모시고 이 외모뿐 아니라 삶 전반에 있어서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라이프 스타일, 저속노화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 네, 한 주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푸드닥터 박찬우 박사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식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주셨고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는 저속 노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유발을 했는데 이 저속 노화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핫한 키워드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누구나 자기 나이보다 더 젊게 생활하기를 바라죠. 무조건 뭐 오래 사는 걸 다들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 관리를 잘하면 생체 나이가 원래 나이보다 더 젊어질까? 그래서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만인의 어떤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속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고속노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네.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요.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모두 다 늙지 않고 살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저속 노화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 맞을까요?
1: 맞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왕이나 진시황 같은 분이 불로장생을 꿈꾸고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자기 생활 속에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훨씬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0: 그런데 박사님, 푸드닥터이시잖아요. 네. 그럼 병원에 가거나 무슨 시술을 받는 게 아니더라도 네. 정말 이 음식만으로도 우리가 천천히 늙어갈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병원에 가서 잘 못 고치는 병이 생활 습관병입니다. 예, 그런 병들은 사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나겠죠.
0: 네.
1: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잘 습관을 통해서 한다면 병원에 가는 것과 함께 아마 오랫동안 안 아프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음식만으로 조금 더 천천히 늙을 수 있다. 이 동안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성노화 건강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보니까 이 뱃살을 줄이면 바로 저성노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석이조, 외모도 좋아지고 또 건강까지 챙기는 그런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한 연구팀이 자그마치 90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인원도 되게 많은데요. 2,000명이나 됩니다. 이 실험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했을 경우에 행복한 노년이 되느냐라고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은 적절한 체중이었다. 네, 여러분, 자유로운 분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운동을 하긴 하지만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맞을까 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체중과 운동에 대한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의 약 70%를 차지하는 질환은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봤더니 바로 먹는 거, 그 다음에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자는 거,

그러나 스트레스, 이런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생활 습관이 결국은 내장 지방을 찌게 하는데요. 우리 신체의 지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입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이렇게 팔에 있는 이런 피하 지방이 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덜렁덜렁거리고 이거 빼고 싶다 이런 욕구도 있을 건데요. 만약에 살을 열심히 빼면 바로 뭐가 먼저 없어지냐면 내장 지방입니다. 잘 없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먼저 없어지거든요. 참 잘된 게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염증이 만들어가는 각종 질환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치매,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뱃살 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 30대에 살 뺄 때는 오히려 쉬웠습니다. 조금만 적게 먹고 좀 운동하고 하면 1kg, 2kg 빠지는 거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지나시고 노년이 되시고 이 나이대는 잘 안 빠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몸속에 성 호르몬이 줄어들었습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몈이 줄어들었고요. 여성 또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근육은 적어지고 내장 지방은 찌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 좋아하시죠? 예, 뭐 짜장면 이런 것들, 예, 빵 다들 좋아하실 건데요. 이걸 먹으면 혈당이 쫙쫙쫙 오릅니다. 근데 이 혈당 오르는 게 예전 같으면 빨리 소비가 됐는데 이제는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내장 지방에 쌓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전에는 근육도 많고 해서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쓰이는 그런 에너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을 먹으면 한 7, 80%는 쓰이니까요. 크게 쌓이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기초대사량 자체가 적어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이게 쌓입니다. 자, 그러면 몸이 벌써 바뀐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지로만 하지 마시고 이 생활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활 방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바로 네 가지의 습관입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마음가짐, 운동.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를 쓸 때 이 컴퓨터가 어떨 때는 멈출 때가 있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알아보면 리셋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정상화되죠. 우리 몸도 항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한번 리셋 버튼을 누르세요. 바로 생활 습관 바꾸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속노화 식단, 먼저 먹는 것부터 말씀드리는데요. 네, 크게 네 가지를 보십시오. 저는 이거를 진정식단이라고 하는데요. 혈당을 진정시키자는 의미도 되고요. 이 네 가지의 앞글자를 따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음식 먹어야 됩니다. 네, 저 시중에 있는 뭐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음식들은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 탄수화물 중에서 정제된 거, 밀가루, 쌀가루, 그 다음에 아주 단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줄여야 되고요. 세 번째, 식이섬유. 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 특히 채소, 해조류 이런 것들 드시면요, 혈당이 완충이 됩니다. 장까지 좋아지고요. 네 번째, 단. 단백질 많이 먹으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맞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도 유지시키고

포만감도 유지시키니까 일석이조가 됩니다. 자, 그럼 진짜 음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진짜 음식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내가 뭘 가지고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식재료가 보이는 음식입니다. 먹어보면 아, 이게 당근이구나, 이게 양배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아, 소금이 좀 들어갔구나, 아, 간장이 들어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첨가물까지 넣고 색깔, 향 좋게 다 한 거, 그것들은요 진짜 음식이 아니에요. 정말 에너지보다는 독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음식 만들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네, 최소의 시간으로 가공으로 이 조리도 단순화하세요. 그냥 찌는 거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건강한 자연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명한 셰프가 프랑스 음식 만들듯이 뭐 졸이고 뭐 또 소스를 만들고 해서 하는 음식도 참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없죠. 그리고 엄청난 요리를 만드는 것도 힘들어서 하다가 맙니다. 그러니 식재료 중심의 그런 음식을 만들어 보면 봄에 지금 봄이구나, 봄에는 이런 거를 나물을 좀 넣어볼까, 봄나물을 한번 넣어볼까, 좋구나, 이거는 혈당이 오를까 내릴까, 칼로리가 높을까 낮을까, 이거 조금만 찾아보면요 학습도 되고 또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기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음식입니다. 자, 그럼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 혈당을 지금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이 혈당을 올린지 안 올린지는 일일이 검색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마루타가 됐습니다. 바로 혈당 측정기가 계속 24시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 팔에다가 붙이고 휴대폰의 앱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점심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잠시 후에 혈당에 올라가는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그런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뒤에 무엇을 하면 이게 떨어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바로 이렇게 꾸벅꾸벅 좋으면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완만하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뇨 환자가 이용하는 기계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나의 식단과 운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우미로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연속 혈당 측정기인데요. 제가 몇 가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샐러드 먹으니까 7밖에 안 올랐어요. 식후에 야채하고 고구마 먹었더니 46을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고구마 때문에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 야채구이에 북엇국을 함께 먹었더니 25. 그 다음에 채소가 중심인 삶고 갈은 그런 과채 주스를 먹었더니 2가 올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상당히 건강한 음식들이고요. 그 외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런 디저트 음식들, 평소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팬케이크, 와플, 라면, 잼 바른 토스트, 떡볶이, 이런 것들은 얼마인지 보십시오. 제일 작은 게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60이고요. 두바이 쫀득 쿠키 한때 유행했죠. 이거는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췌장도 힘들고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몸속에 바로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게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하기가 좋은 데가 어딥니까?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이 창고가 크죠. 그래서 배가 뿔룩뿔룩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혈당을 높지 않게 하는 음식들을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저는 샐러드가 너무너무 건강한 음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중에 파는

하는 샐러드 가게에 갔다가 거기서 주는 드레싱 소스를 그냥 넣었더니 아니더라고요. 칼로리도 200 이상이었고요. 네, 밥한 공기가 보통 300칼로리거든요. 200 이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안에 이름 모를 그런 성분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올리브오일이나 발사믹 식초 또는 저당 그런 드레싱 소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혈당 관리를 할때 있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어떤 것부터 먹나요? 밥부터 드시죠? 그다음 반찬을 드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반대로 보십시오.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채소나 나물을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세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 계란, 두부. 그렇게 꼭꼭 씹어 먹다가 마지막에 밥을 먹습니다. 네, 물론 이거 다 먹고 밥을 마지막에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먹고 또 순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채소, 나물 먹고 단백질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몸에 흡수되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식이섬유하고 단백질입니다. 이두 가지는 흡수 속도를 낮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가 있어서 최대 혈당이 40%까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일이 뭐 고기는 몇 그램 드세요? 이러면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손대중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채소는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예. 뭐 500g? 예,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손으로 합니다. 손대중 충분히. 예. 그냥 충분히 드십시오. 이거 많이 먹는다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밥. 탄수화물은 한 끼에 한 주먹. 예. 제가 막 실험점수면 손이 크겠죠? 그러면 좀 많이 먹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체격에 맞게끔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는요. 고기도 많이 드시고 싶죠? 하지만 손바닥만큼 드십시오. 손바닥이 여러만 여기서 여기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 손바닥만큼 드십시오. 네. 이것도 체격이 큰 분들은 좀 두껍고 커서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일반인 분들은 요만큼만 한 끼에 드시면 딱 정량입니다. 저는 아침을 어떻게 먹는지 많은 분들을 강연도 하고 상담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같았어요. 응답하라 이런 드라마를 보면 집집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토마토, 어떤 사람은 계란, 어떤 사람은 빵,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제가 추천하는 아침 식사는 물론 건강한 한식도 좋습니다. 근데 한식도 구성을 잘못하면은 아주 짠 그런 젓갈 중심, 밥을 많이 먹는 거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냉장고 다 있고 그렇게 고염의 그런 음식들을 먹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채찜을 좀 추천드립니다. 야채찜은 만들기도 쉽습니다. 예, 이 야채찜에다가 단백질이 좀 필요합니다. 뭐 닭가슴살만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계란도 하셔도 되고요. 예, 몇 가지 뭐 닭다리살도 좋고요. 돼지고기 중에서 수육 같은 것도 넣어도 좋습니다. 그런 걸 섞어서 드시면 의외로 포만감이 생겨서 점심 식사까지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대부분 배변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배변 후에 깨끗한 장에 소화기에 채워주는 것은 기왕이면 자연적이고 건강한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고 우리가 숙제도 막 미뤘다가 학교 다닐 때 미뤘다가 미루고 미루고 해서 나중에 부모님한테 혼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막 긴장도 되고 해서 아프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면 혹시 점심이나 저녁을 어쩔 수 없이 좀 건강하지 않게 먹더라도 몸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다이어트 하시는 게 제일 힘든 이유가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바로 포만감인데요. 이 포만감을 가장 만들어주는 게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 다음에 기름입니다. 식이섬유 중에서는 물 많은 채소를 드십시오. 토마토, 과자 같은 게 좋고요. 단백질은 계란, 두부 추천드리고요. 기름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좋습니다. 들기름도 좋은데요.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또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포만감을 갖게 하고요. 몸에 독소를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식욕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을 올려주기도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드셔야 돼요. 저속 노화 원하신다면 저속 식사하셔야 되는데요. 식사 시간은 못해도 15분 정도는 되셔야 되니까 꼭꼭꼭 씹어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왜? 난 먹은 것도 없고 물만 먹는데 몸은 계속 살찌고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몸이 어느 정도 망가진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서 특별한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게 진단을 안 받았더라도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사시면서 독소가 몸에 쌓였어요. 네, 그래서 장해독, 간해독, 림프해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해독이라는 것은 무슨 뭘 먹고 뭐 변을 많이 놓아서 몸을 비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해독은 우리 청소년기에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는 몸이 알아서 잘해요. 그 원래 하던 흐름을 끊지 말고 잘 그대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해독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장해독, 간해독, 온열해독, 림프해독인데요. 장해독이 중요한 이유, 장해독은 몸속에서 장이 자그마치 소장, 대장을 합하면 7.5m나 됩니다. 네, 엄청나죠? 네, 배가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꼬깃꼬깃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술도 좋아하시고, 그죠? 스트레스도 받으시고요. 또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서 지방에 간이 끼는 간해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간도 해독시켜줘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또 땀이나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는 온열해독이나 또 림프해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해독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우리 전통식품 중에 청국장 있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콤부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 콤부균이란 게 예전에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는데요. 지금은 일본과 헐리우드 배우들이 먹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그 콤부균도 기왕이면 생콤부차가 좋습니다. 액상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먹으면 쎄한 맛이 나는 그런 미세 탄산이 느껴지는 생콤부차를 드시면 배변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전통 한식도 너무 좋은데요. 거기서 좀 짠맛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야채, 생야채도 좀 늘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해독이 되면 우리가 유익균도 많아지고요. 네, 그럼 면역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간해독입니다. 예, 간에는 간해독이 3단계가 있는데요. 예, 이 해독 단계에 있어서 일을 하면 또 활성산소가 생겨요. 우리 차도 그냥 공회전만 시켜도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도 무슨 일을 하려면 이 매연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매연을 또 없애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게 바로 항산화 성분들이에요. 항산화 성분들은 영양제로 사드셔도 되지만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사과, 바나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삶고 갈아서 드시면 좋은데 직접 만들어 드셔도 좋고 시중에 있는 것을 구매하셔도 좋은데 바로 이름은 해독 주스라고 불립니다. 자, 그리고 저 어제 방송 촬영하기 전에 어제 조금 몸이 요즘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제 반신욕을 했습니다. 반신욕을 할 때 왜 좋은가 하면

체온이 오르죠. 체온이 오르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기초대사량도 증가하고요. 면역력까지 올라갑니다. 면역도 자그마치 5배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족욕도 좋고요. 원적외선 사우나도 좋고요. 어디 찜질방 가셔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좀 땀을 내는 그런 온열 해독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운동을 하면 더 좋죠. 하지만 운동을 할 여유, 자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사우나 같은 거 반신욕도 좋고요. 그 다음에 림프 해독.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림프를 따라서 이게 순환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운동을 몸을 움직이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림프가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 아픕니다. 그게 림프절인데요. 예,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 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 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 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 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 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0: 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에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갖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제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0: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1: 선제 스님.
0: 네, 선제 스님 제자이고요.
2: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스윙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스윙도 할 수 있거든요.
1: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2: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0: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깊이가 남다르고
1: 네. 정말 남달라요.
0: 먹는 즐거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배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황산 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동물들, 나무들, 곤충들까지도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마음 쓰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을 가고자 하면 걸음을 동쪽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쪽으로 걸어가면서 동쪽으로 가길 원한다 그러면 동쪽으로 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늘 선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중앙승가대학교에서 학인 스님들에게 선명상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지금 한국 불교가 세계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에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이제 선명상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과 또 행사를 담당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국 지역에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 스님들과 실무자들에게 강의를 두 차례 했고요. 또 8주간 선명상 강의 도중에 마무리할 때 또 템플스테이 선명상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선명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그 3박 4일간 강의를 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명상에 대해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인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늘 걷다 보면 거기에서 만나지는 것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역할도 주어지기도 하더군요. 선명상은 사실 늘 깨어있게 하는 삶이고 또 지혜로운 삶입니다. 얼마 전에 성가기감을 보다가 업은 어두운 무명이고 참선은 밝은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문구를 발견하고는 너무 적확한 표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또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갖가지 감정을 일으키고 또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에 의해서 아르마리를 일으키고 그 속에서의 일어나는 생각들은 점점 밝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분별하고 욕심을 부리는 속에서 밝은 지혜는 나오지 않죠. 그리고 화가 나 있거나 또 짜증을 내고 있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속에서 밝은 지혜가 나올까요? 또 아무리 과거에 경험, 지식,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추측 상상의 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바른 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늘 자기 생각 속에서 찾아내는 답일 뿐이죠. 그걸 망상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업은 바로 어두운 무명이다 하는 표현이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우리 선명상 또 선명상의 전통은 바로 참선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이 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는요, 나라고 하는 또 고라고 하는 고통과 어려움 요 속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대승불교에서 발달되어진 선 명상은 바로 우리 본래 마음이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하다. 그리고 고요하고 또 평화롭고 그리고 자유롭다. 이제 그런 이 본바탕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심이기도 하고 그걸 본래심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본래심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걸 깨달음의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명상은 바로 내가 이미 부처님과 같은 참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참다운 성품을 그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 눈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또 현재 어떤 것을 하면서 늘 과거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것을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온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주인일 때도 있고 현재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미래가 주인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과거나 미래가 주인이 돼서 현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명상은 바로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돼서 당당하게 활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선명상의 기본입니다. 저는 이 선명상을 이제 199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600년 동안이나 쭉 불교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평안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에 고구정령한 법문도 있고 또 그 이후로 수많은 스님들이 출가해서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 가르침 따라서 수행하기도 하고 또 각각의 깨달음을 얻고 또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 가르침 그것이 바로 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참선하는 방법을 그동안에는 수행자 중심으로 있어 왔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의 가르침 따라서 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참선은 우리와 멀다 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깊이 있는 수행보다는 좀 넓이 있는 수행을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명상이거든요. 좀 더 가볍고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스님들처럼 일생을 목숨 걸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요.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한 1600년 전쯤에 중국의 천태 지희 선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색법과 신법이 있다. 색법은 바로 이 몸으로 하는 수행이 있고요. 그리고 신법은 마음으로 하는 수행이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세법, 몸으로 하는 수행을 시작을 해야 되고, 출가해서 수행한 분들은 마음으로 바로 직접 들어가서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몸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초적인 명상은 몸으로 하는 수행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 선명상에 들어가면 이건 깨달음의 명상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가는 심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게 된 배경은 1997년도에 백양사에 계시던 서홍 큰 스님께서 그때가 87세셨어요. 근데 저는 손자상자거든요. 저를 불러서 금강수자가 내가 그 1974년도부터 늘 주장하던 참사람 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사람 운동이 뭔가요? 그리 질문을 했더니 스님께서 그때는 이제 20세기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는요, 농경사회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도 사람의 욕망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나 마찬가지죠. 사람은 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욕망이 늘 있고 또 한계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지금은 과학의 시대거든요. 이 과학은 이 사람의 욕망을 극대화시킵니다. 바로 보고자 하는 마음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또 냄새, 맛, 또 어디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람의 욕망이 극대화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거죠. 환경 파괴와 오염,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위험이 너무 크다. 앞으로 인류는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달하게 되어지는데 이러다간 환경 파괴는 더 심해지고 핵무기가 개발되어지면서 이제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파괴하고 변형시킬 정도의 무기들을 지금 인류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정말 위험스럽다. 나중에 이 인류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사람들인지 그렇게 걱정할 것이고, 또 정말 인류가 멸망할 수까지 있는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길은 참사람 운동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사람 운동은 그래서 환경을 다시 되살리는 운동과, 그리고 사람이 욕망에 가장 끝지점에는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 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근데 2600년 전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평화로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과 자유로운 마음이 본래 나의 본성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달마대사도 말씀하셨고, 또 수많은

깨달은 모든 선사들도 늘 그 자유로움과 평화로움과 행복함은 자기 안에 있다. 자기 안에 마음의 본성의 주인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마음을 그대로 써서 평화로움의 주인 되고 행복의 주인 되고 자유로움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에게 과학에 의지하는 것보다 바로 자기 자신의 본래 성품에 의지하고 개발하고 찾는 그 수행하는 마음이야말로 인류를 다시 되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선 수행법을 일반화하는 데에 노력하게 된 겁니다. 25년 동안 계속 해왔고요.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그 IMF 외환위기 이후로 사실은 한국 사회가 그 굉장히 이제 물질적 변화에서 심적 변화로 그 큰 그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저성장 사회가 되어지면서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갈등의 문제가 더 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오히려 각가지 명상법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심리치료의 방법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정신질환의 여러 가지 현상들도 병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쟁하는 국가보다도 자살로 죽는율이 훨씬 두 배나 한국 사회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아니라 이 마음속의 전쟁이 더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BTN에서 이렇게 명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보급하는 것은 바로 큰 공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네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 공부를 하는 선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상의 가장 기본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깊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공부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보드가야에서 보리스 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으로 내뱉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엄경 정행품에 나오는데요.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인해 알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이걸 너무나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죽음의 한계도 있고요. 늙음의 한계도 있고 병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삶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 하루 세 끼 두 끼는 꼬박꼬박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지금은 이제 동물들로부터 위협을 받지는 않겠지만 수많은 자연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인생은 짧잖아요. 아무리 길다고 한들 100년 이내거든요. 짧은 인생인데 이 한계를 극복을 어떻게 할까, 그런 노력들이 인류 역사상 수없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부처님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종교들도 초기의 종교들은 다 어떤 절대 또 아니면 어떤 각가지의 신들에 의지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신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해탈을 이루고 발견하신 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자비심이 있다, 누구든 다 완전하다 하는 그 바로 우리 본심, 이 본래심을 깨달음을 통해서 밝히신 내용이죠. 완전하지만 번뇌와 망상으로 인해서 왜곡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 망상만 싹 걷어버리면 자기의 본래 성품인 지혜와 자비심이 드러난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비심을 드러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언인 것이죠. 또 선의 가장 초조이신 달마대사 있어요. 달마대사는 이 사행론의 첫 구절에 중생과 성인은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중생은 객진 번뇌로 말미암아서 그걸 알지 못할 뿐이다. 객진 번뇌를 없애려고 한다면 벽을 향해서 앉아라. 이 앉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하고 있는 것을 멈추는 것이고 또 쉬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요히 벽을 향해서 앉다 보면 모든 게 다 쉬어지는 거죠. 갖가지 감정도 쉬어지게 되고요, 내 아르마리도 다 쉬어지게 되고, 또 비교해서 분별하는 것도 쉬어지게 되죠.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늘 비교해서 보잖아요. 그런 마음까지도 다 쉬어지게 되죠. 쉬어지면 맑아졌다가 밝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앉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최고의 마음 공부의 방법인 것입니다. 6조 해능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달마대사로부터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대사는 선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신 분이세요. 어떤 이 완전한 성품, 또 이런 완전한 인격자, 누구든 최고의 그런 인격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최고의 인격자가 되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다른 사람에게 보시도 하고 공덕도 짓고 이번 생에 노력도 하고 고통스러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하나씩 쌓아나가야 최고의 인격자가 된다. 이게 이제 원만성불이거든요.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생의 공덕을 닦아야 이번 생에 부처가 된다. 우리 또한 지금 수많은 공덕을 지어야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인데요. 6조 해능대사는 원만성불이 아니라 견성성불이다. 이미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성품은 무념하고 무상하고 무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념하다고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런데 우리들은 난 왜 이리 생각이 많지?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나는 본래 생각이 이렇게 많은가? 본래 걱정이 많은가? 본래 화가 많은가? 본래 짜증이 많은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분별하는 마음을 이전에는 아주 본래 망상이 없는 평화로운 마음이 있다. 그 평화로운 마음이 나의 본래 마음이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살아있는 마음, 생생한 마음이다. 우리는 늘 어떤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눈앞에 있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말이죠. 그래서 늘 현재를 보는데 과거의 것을 끌고 와서 현재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하다, 또 아니면 실망스럽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거의 경험을 다 떼놓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존중한다면 현재의 하나하나마다 너무나 신비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살아있게 만드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을 존중하는 것,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 본래 성품은 늘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성품이 현재적이기 때문에 늘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의 본래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다. 늘 자유롭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과거에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언제 어느 때에 도움을 줬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한 티끌이라도 머물러 있으면 그게 나중에 실망으로 오고 감정이 생겨나는 그런 발원지가 돼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내가 뭔가를 했던 것에 대한 마음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할 뿐만 된다고 한다면 언제 어느 때나 바로 머무는 마음이 없이 베풀고 그걸로 끝, 쿨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과 행복한 늘 살아있는 마음과 그리고 늘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마음이 우리에게 본래 있다. 그게 나의 본래심이다. 이 본래심을 찾아서 볼 수만 있다면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성품을 본다. 성품을 보게 되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마음의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거나 물건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 늘 모양과 색깔을 보죠. 그걸 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이것도 다 상이에요. 이것들로 어떤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가지 구별이 있잖아요. 각가지 거기에 따라서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것은 가령 저 지난 여름에 해운대에 모래로 각가지 동물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아, 저건 호랑이, 저건 용, 저건 다람쥐, 저건 토끼, 저건 사자. 이렇게 보는 것은 상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질은 뭐예요? 다 모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본래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요한 마음이고 늘 살아있는 마음이고 늘 자유로운 마음이다. 바로 그 마음을 이야기한 분이 바로 이제 해능대사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보고 듣고 행동하는
이

주인공은 바로 이것은 밝고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소소영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산대사는 바로 밝음과 신령스러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밝은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우리의 변화성은 자비심이고 덕스러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품이 지금 여기에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품이 밝은 성품이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는 늘 거기에 맞춰서 지혜가 작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행삼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이 본 마음으로, 이 본심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자고, 밥을 먹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삶이죠. 깨어있는 이 삶이 바로 선명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명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본심을 일으켜서 그 본심으로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달마대사의 혈맹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마음 마음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할 때에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였구나.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 본심이고요, 옹졸한 마음은 내 본심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옹졸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본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방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삶은 늘 노력해야 되는데 또 그 노력 중에서도 올바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쪽으로 가려면 발을 동쪽으로 움직여야 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선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서로 얽혀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않으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 합니다.

세상에 난 것이란 죽고야 말고 목숨이 길다 해도 끝이 있나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여지고 모인 것은 마침내 흩어진다네. 젊었던 나이라도 오래 못 가고 건강에는 병고가 침노하나니 이 목숨은 죽음이 빼앗아가서 항상 있는 법이라곤 하나도 없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따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겨진 설화를 찾아다니는 설화 견문록의 설화지기 장재영입니다.
1: 마리나입니다.
2: 목경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마리나, 자 오늘 또 우리가 설화를 찾으러 도착한 이곳 어디입니까?
1: 진관사.
0: 네, 맞습니다. 진관사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관사. 예, 벌써 근데 3월입니다. 내일이 경칩이에요. 마리나, 봄이 왔어요.
1: 봄봄봄봄
0: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데 왜 이렇게 춥냐. 아, 근데 여기 눈발이 날리네요. 네,
2: 아이고, 그리고 또
0: 봄이 하긴 너무 춥습니다.
2: 약간 뭐 꽃샘추위라 그러나요?
0: 네.
2: 아유, 그런데 저기 아

0: 아니죠. 제 마음을 다 찻집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마리나가 딱 알고 차 마시러 가자 딱 하잖아요.
1: 정말?
0: 설아는 뭐 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좀 속을 데운 다음에
1: 기발아
0: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출발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좀 녹이고 몸을 좀 녹이고 그리고, 그래야 또 설아도 잘 찾으러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티타임 갖고 설아 찾으러 가시죠. 자, 그러면 찻집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0: 그러겠습니다.
1: 가시죠.
0: 진짜 따뜻한 차 좋네요. 아이고. 진하고 좋네요.
1: 아니 근데 불교는 알면 알수록 이 역사라도 상당히 깊잖아요. 항상 역사 옆에 불교가 있고 불교 옆에 항상 역사가 있는 거. 같이 공존하니까 느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사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불교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0: 그리고 여기 진간사는요. 그 도심에서 각각 교통이 편하잖아요. 네. 촬영을 많이 해요 여기서.
1: 여기 진관사는 정말 도심 속에 사찰이 한 게 안 믿길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이 뒤에 산 자체가
0: 설악산 하나 옮겨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서울 도심에서 접근하기 가장 좋은 풍광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라 없지만 주말 되면 바글바글바글해요.
1: 아 따뜻하다. 자 이제 차도 마시고 몸도 따뜻하게 녹였으니까 힘내서 우리 설아 찾으러 갑시다.
0: 네, 갑시다.
1: 이동하시죠.
0: 아유, 진짜 따뜻하게 잘 묵었습니다.
1: 네, 가시죠.
2: 북한산에 둘러싸여 있는 진관산은 예로부터 서울 근교 4대 명찰로 손꼽히며 고려 현종 때 진관사라는 이름으로 가람의 모습을 갖춘 이후 조선시대 국혼들을 위로하는 수륙제의 근본 도량이자 왕실의 각종 제를 봉행하는 국찰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재건불사로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1: 야, 정도 이쁘게 달아났네요. 아, 교수님! 현판에 진관사라고 적혀있네요.
0: 예, 대한불교 조계종 진관사라 되어있네요.
3: 근데 진관사 뭐가 유명해요?
0: 아, 진관사가요. 원래 그 조선시대 때 한양 근교에 네 가지 중심 사찰이 있었어요. 오. 동쪽에 불암사, 그리고 남쪽에 삼막사, 그리고 북쪽에 승가사, 그리고 서쪽에 이렇게 진관사. 그 네 가지 사찰 중에 또 진관사가 이렇게 계곡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절에 해당됩니다.
1: 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로. 예.
0: 그리고 역사와 또 이야기거리가 무궁할 수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여기가 이제 넉을 이제 위로하는 수륙제가 유였었고요. 그리고 세조 땐가는 여기에 사가 독서당이 있어서 집현전 학자들을 몰래 비밀리에 보내서 한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뭐 근래에 와서는 독립운동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진관사가 역사 우리가 설아 견묵록이지만 설아적인 측면보다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좀 많은 곳이고요. 그런데 역사적인 이야기면서도 보면 어떻게 이야기꾼이 나타나서 설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많은 곳입니다. 뭐 계속 이야기하면 또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요 정도로 해야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주 그냥 첫 시작부터 아주 그냥 궁금증을 유발시키는데요. 자, 오늘 아주 풍성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 보실까요?
0: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1: 가시죠.

0: 논 사람도 있네요. 작은 것도 많고 큰 논 사람도 있어요.
1: 자, 이곳이 바로 진관사의 본전인 대웅전이죠. 네. 여기서 이렇게 딱 바라보니까요, 전각들이 일렬로 딱딱딱딱딱 나란히 있는 거 보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고 너무 이쁘네요.
2: 그리고 또 평온한 느낌이 들죠.
1: 평온합니다. 그렇죠. 마리나 어때? 기분이 아주 평온하지 않습니까?
0: 네, 너무 편하고 새도
1: 새소리도 좋고.
0: 네.
1: 아, 이제는 사찰을 안 해. 그렇죠. 근데 아까 저희가 티타임 가실 때 네. 진관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0: 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진관사 창건설아.
1: 아, 진관사의 창건설아요?
0: 너무 궁금합니다.
1: 아, 진관사의 창건설은 좀 약간 스토리가 몇 가지 연결이 돼요. 중심 창건설아가 있는데
0: 네.
1: 그 보면 진관사라고 됐잖아요.
0: 네.
1: 원래 이제 남아 있는 기록에 하면 우리 나라에서 절을 많이 창건하신 스님 중에 한 분 원효 스님이 있어요.
0: 그렇죠. 원효 스님께서.
1: 그 원효 스님하고 진관 스님하고 뭐 진관사를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0: 잠깐만요.
1: 네.
0: 진관 스님께서 진관사를 창건하셨어요?
1: 예, 예.
0: 오, 그게 원래 이제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1: 아니, 뭐 이름 따라서 된 것보다 우연히 여기 연결이 되더라고요.
0: 오, 신기합니다.
1: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 진관사는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 설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하여튼 그 진관 원효 스님하고 진관 스님이 이렇게 네. 창건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고려 시대 때 또 진관 스님이 또 등장합니다.
0: 또요?
1: 예. 그 고려시대 진관스님이 왕 나라에 네. 도움을 준 특택에 네. 또 이렇게 절이 만들어졌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0: 그때는 또 다른 진관스님이신
1: 예.
0: 거죠?
1: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근래에 네. 6.25 때 항폐화되고 난 뒤에 또 이 절을 창건하신 분이 1964년 네. 절을 창건하신 분이 네. 또 진관스님입니다.
0: 잠깐만요. 어떻게 이런 우연인 건가요? 이게?
1: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나름대로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데
0: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네. 야,
1: 그건 신기합니다. 아직 제가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못 받아들였어 들은 게 없어갖고 네. 저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아마 또 누군가 이야기꾼이
0: 네.
1: 이 신라시대 때 진관스님 네. 고려시대 진관스님 또 근래 우리 진관스님 한자는 좀 다른데 한글 이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연결해서 또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 네.
1: 무엇보다도 이제 고려시대 때 진관스님과 관련된 게 뭐 설화일 수도 있고 역사일 수도 있는 역사에 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2: 고려 묵종 때 그의 어머니로 수렴청정을 하던 천추태후는 다음 왕위를 자신의 사생아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왕위 계승권에서 밀려 신월사라는 작은 암자에서 출가 생활을 하던 대량원군을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죽이려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주지 진관대사가 위협을 느끼고 본존불 아래 땅굴을 파서 12살이었던 대량원군을 자객으로부터 피신시켰습니다. 훗날 대량원군은 현종으로 보위에 올라 자신을 돌봐주었던 진관대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대사의 이름을 따 크게 절을 지으니 그것이 지금의 진관사라고 전해집니다.
1: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살아갖고 왕이 되면서
0: 네?
1: 고맙다는 마음으로 절을 지어준 게 진관사다.
0: 아~
1: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자, 왕이 명령해서 뭐 사찰을 짓는 경우를 봤었어도 네. 또 스님을 위해서 사찰 짓는다라는 걸 못 들었거든요.
1: 네, 뭐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0: 그렇죠.
1: 아, 예리하시네요.
0: 그런데
1: 네.
0: 스님을 위해서 이렇게 네. 또 절을 만들었고요. 네. 아까 근데 말씀하셨는데 이 건축 양식이 약간 좀 특이하다.
1: 네,
0: 그 아까 무슨 말씀이셨죠?
1: 아, 여기도 봐더라도 네. 돌 축대가 네모 반듯하다잖아요, 그죠?
0: 네.
1: 보통 보면 왕실 외에는 네모 반듯한 축대를 못 산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절에 갔을 때 이 축대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네. 왕실하고 관계됐다고 연결하면 됩니다.
0: 아, 그럼 뭐 다른 사찰들도 다 깎여 있는 게 아니겠군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왕실하고 관계된 게 용두사,
0: 네.
1: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흥국사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그 사찰을 가보면 축대가 네. 네모 반듯해요.
0: 그렇군요. 알았어요, 네모 반듯한 거? 몰랐죠?
3: 몰랐죠.
0: 아이고, 사투리 따라하는 게요? 네모 반듯한 게 왕에서 하달에서 명령을 해서 네. 지어진 그게 네. 사찰이군요. 네. 아, 몰랐었습니다. 아,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 나누니까 이런 정보를 또 쏙쏙 들어오네요.
1: 아, 저도 어디서 들은 거 이렇게 또 써먹네요.
0: 그런데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이 고려 때 네. 뭐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조선시대 때는 위상이 점점 좀 예,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변화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1: 그런데 진관사는 아니었어요.
0: 왜요? 왜요?
1: 진관사는 조선 주에 들어와서도
0: 네.
1: 그 조선 태조가 이 공간에서 수륙제를 지내게 됩니다.
0: 수륙제?
1: 예, 수륙제는 뭔가면 그 요거는 또 딴 데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0: 아, 왜 그러세요? 왜 사람을 이렇게 자꾸 들려줘? 한 번에 쑥 들려주세요.
1: 여기에 그 수륙제를 지냈는데
0: 네.
1: 그 그 죽은 이를 위로하는 수륙제를 지냈는데 그 흔적이 네.

0: 원래 네. 발견이 됐어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만 전해 오다가 네. 그 역사적인 현장이 이제 발굴이 돼서 네. 거기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1: 좋습니다. 그럼 네. 역사적인 그곳에 가서 수륙제에 대해서 네. 그쪽 가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시죠. 네. 네.

0: 바로 여기입니다.
1: 여기요?
0: 네.
1: 아무것도 없는데요?
2: 그러니까요. 뭐
0: 아, 여기가 조선시대 때 네. 수륙제를 지던 터였다고 합니다.
1: 수륙제?
0: 예, 수륙제.
1: 그러면 수륙제 뭐예요?
0: 아, 수륙제요?
1: 사람인가요?
2: 사람이냐 물어보네요. 아,
0: 수륙제는 진짜 그 마리에나도 모르지만 네. 일반 사람도 수륙제는 잘 모를 거예요.
2: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0: 네, 그렇죠. 네. 예, 숫자가 물숫자고요. 육자가 네. 땅육자예요.
2: 오.
0: 그러니까 물에 사는 중생들, 땅에 네. 사는 중생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중생들을 말해요.
2: 네.
0: 이런 이 세상에 살던 중생들이 죽어서 다른 몸을 받을 때
2: 네.
0: 무주구춘을 떠든다고 그래요.
2: 그렇죠.
0: 네.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법문으로 법회를 열고
2: 네.
0: 그 공덕으로 좋은 데 가라고 의식을 치르는 게 수륙제예요.
2: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깊은 뜻이 네. 이곳에 있었군요. 그런데 네. 마리나, 러시아에도 그 넋을 기리는 그런 전통 의식 같은 게 있나요?
1: 우리도 어느 동네에서도 아직 그런 의식 같은 거 있어요. 그 제사하고 어떤 신을 소원을 빌고 좋은 거
2: 있기도
1: 먹일
2: 하고.
1: 때 바라는 거예요.
2: 야, 그럼 러시아도 저희 한국이랑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문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뭐 전 세계적이지 않을까요? 가신 사람에 대한 문천 간 사람에 대한 마음의 아픈 마음에 좀 좋은 데 가라고
2: 그렇죠.
0: 뭐 그런 게 하는 건 있겠죠.
2: 그리고 이 진관사 수륙제가 네. 무형 문화재 지정이 됐다고 그래요?
0: 아, 이 진관사 수륙제가요.
2: 네.
0: 그 조선시대 태조 때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2: 네.
0: 나라에서 진행됐대서 국행 수륙제라 그래요.
2: 국행 수륙제.
0: 예, 국제 수륙제라는데 그 진관사 수륙제가 네. 나름대로 옛날 정통을 복원하고 또 오늘날의 그런 문화를 알려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 수륙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0: 아, 수륙제가요.
2: 네.
0: 진관사 수륙제는 49일 동안 지내요.
2: 네.
0: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제를 지내요. 그래서
2: 네.
0: 그러니까 초제, 2제, 3제, 마지막 이제 49일 때를
2: 네.
0: 이제 7제 때는
2: 네.
0: 낮하고 밤하고
2: 네.
0: 또 두 번 재입니다. 낮제와 밤제. 낮제, 밤제가 두 번이 있습니다.
1: 우리는 아, 사람 죽으면 4일 지날 때 그날에 제사예요. 40일 때.
2: 40일 때?
1: 네.
0: 아, 러시아는 그래요? 네.
2: 우리는 49제잖아요.
0: 우리는 49일 만에, 왜냐면,
1: 비슷해요.
0: 우리는, 아우, 비슷해요. 여기는 왜 49일인가 하면, 7일마다 한 번씩, 그, 저승에 가면은, 재판을 봐요.
2: 그렇죠.
0: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가, 7일마다 한
2: 그렇죠,
0: 번씩.
2: 그렇죠.
0: 그런데, 마지막 7번째, 77이 49, 7번째가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이 결정을 본다고 해서, 49일째를 중심으로 보죠. 아, 러시아에는 41일. 그러니까 죽음에
2: 네.
0: 죽음에 대한 문화는
2: 네.
0: 나라만 약간씩은 달라도 다 보편적으로 당연히 겪는 거니까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2: 맞습니다. 아,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정말 제가 느끼는 건데 정말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0: 네.
2: 대표적인 불교의 의식과 문화
0: 네.
2: 이거 잘 계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2: 다들 공감하시죠?
1: 네.
2: 그렇습니다. 오늘 수륙제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0: 네.
2: 자, 다음 설화를 위해서 또 이동하실까요?
0: 예, 딴 데로 또 가보겠습니다.
2: 자, 이쪽으로 하시죠. 네.
1: 41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딱 41인지 모르겠어요.
2: 자,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0: 아, 이 지금 칠성각인데요.
2: 네. 네,
0: 칠성각은 별자리 신앙하고 도교 신앙 그리고 우리 불교의 약사 신앙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건강과 우리 목숨, 수명을 좌지우지한다 해갖고 많은 이들이 이제 그 참배하는
2: 네.
0: 공간이고요.
2: 네.
0: 그 무엇보다도 지금 진관사에 많은 정각들이 있었는데
2: 네.
0: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2: 네.
0: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칠성각
2: 네.
0: 그리고 그 독성전,
2: 네.
0: 난전 이 세 정각만 빼고 다 그 파손이 됐었어요.
2: 파손실됐죠.
0: 네,
2: 그러면 참 이 정각 요거
0: 네.
2: 그다음에 또 이 정각
0: 네.
2: 말씀하시는
0: 네.
2: 거. 그러면 잠깐만 이 정각들은 다시 재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0: 예.
2: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겠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나름대로 이 진관사에서는 오래된 건물이죠.
2: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오래됐다는 것보다도 여기서 이제 귀중한 자료들이 나오겠죠. 칠성.

0: 가겠어.
1: 어떤 자료가 나온
0: 어떤 자료가 나온가 하면요. 진간사가 우리 독립운동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그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가 네. 이 칠성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독립운동. 네. 며칠 전이 그 3.1절이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혹시 마리나 3.1절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2: 네. 어? 3.1절도 알고, 영춘일도 알았어요.
1: 야, 가슴에 어떻게 달려 있는 거야? 한국 사람이야.
3: 세금기.
1: 오, 정확히 알고 있어요?
2: 네, 빨간 날이죠.
1: 빨간 날이야? 야, 이 사람.
0: 아유.
1: 3.1절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모르죠? 에이, 그, 교수님께 설명해 주실 거예요.
0: 아니, 아는 것 같은데.
2: 시험 보고 나서.
1: 아, 시험 봤다. 야, 3.1절에 시험 봤대요. 자, 재밌다. 자, 무슨 날입니까, 3.1절?
2: 그 옛날에 독립운동 했을 때. 어허. 아, 그 임재란 그거
1: 임진왜란? 아니야. 어, 마리나 저 한국 시험 다시 봐야겠어요. 네. 땡. 자, 정확하게 함축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0: 그 3.1 운동은 네. 그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네. 태극기를 들고 일어난 날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태극기 아까 이야기하고 나왔기도 했죠. 태극기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 칠성각에서 네. 태극기가 발견됐어요.
1: 정말요?
0: 예예예. 예, 예.
1: 아니 어떤 태극기가?
0: 그 태극기도 우리가 지금 보는 태극기와 다르고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1: 역사적으로
0: 의미가 깊은. 예.
4: 2009년 5월. 진관사 칠성각 해체 보수 중 보따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풀어보니 그것은 보통 보자기가 아닌 일장기 위에 덧칠에 그려진 태극기와 여러 장의 독립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료들은 진관사에 추석하며 만해 한용운 스님의 뒤를 이어 불교계 독립운동을 이끈 백초월 스님이 일제에 체포되기 직전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국주의에 저항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독립투사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자료였던 것입니다.
0: 네, 칠성각에서 태극기에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귀중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됐는데요.
1: 네.
0: 일단 그 신채호 선생님이 간행한 네. 신대한 신문 창건호하고요.
1: 네.
0: 그리고 여러 독립신문 몇 점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불교권에 있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유신종보가 또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1: 그럼 이 여기서 칠성각?
0: 칠성각 그 불단 밑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그것이 이제 초월 스님하고 연결이 되면서
1: 네.
0: 이제 초월 스님이 이제 우리들한테 역사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1: 초월 스님이요?
0: 예.
2: 그럼 초월 스님 어떤 분이신가요?
0: 아, 초월 스님은요, 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입니다.
1: 독립운동?
0: 예, 예, 예.
1: 제가 알기로는 또 독립운동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이 만해 한용운 스님 아니십니까?
0: 그렇죠. 한용운 스님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한용운 스님도 알려졌고 백용 선생님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1: 네네.
0: 한용운 스님과 백용 스님이 그 활동하기 힘드실 때
1: 네.
0: 우리 근자 그 백초월 스님이
1: 네.
0: 나타나셔서
1: 네.
0: 그 우리 독립운동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죠.
1: 그러면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같이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0: 그렇죠. 뭐 그 시대성으로 같죠. 같죠.
1: 그럼 초월 스님이 그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주셨나요?
0: 초월 스님이 감옥에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대한독립만세 낙서 사건이 있었어요.
1: 낙서 사건.
0: 낙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용산 거는 그 기지에 있는 어느 분이
1: 네.
0: 벽인지 기차인지 이렇게 낙서를 했대요. 대한독립만세.
1: 네.
0: 그것에 이제 배우가
1: 네.
0: 초월 선임이다 그래서
1: 네.
0: 감옥서에 잡아넣었죠.
1: 그것 때문에.
0: 예, 네, 그래서 잡아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44년에
1: 네.
0: 감옥에서 옥사한 걸로 제가 이렇게
1: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944년.
0: 네.
1: 우리 광복이 1945년이니까 네. 해방 1년을 앞두고 네. 돌아가신 거네요.
0: 네.
1: 정말 안타깝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은 하셨는데 뚜렷한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묻혀 있다가
1: 네.
0: 이 90년이 지난
1: 네.
0: 이 칠성각에서 나타난 자료를 보고 네. 이제 그 초월스님의 위치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1: 그랬군요. 네. 뭐

0: 저도 그렇고 뭐 교수님도 그러겠지만 네. 네. 아직도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 독립을 갈망하셨던 네. 그 옛 조상들, 네. 네. 옛날 사람들의 그 어떤 피와 네. 땀, 눈물 그리고 한이 서려져 있다는 걸 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그게 그렇습니다.
0: 네.
1: 이쪽에 네. 불단 밑이 있죠.
0: 네.
1: 불단 밑하고 벽 사이에 태극기를 보예. 태극기를 그 태극기가 그 아까 말한 독립신문하고 신대한신문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발견이 됐어요.
0: 여기서
1: 요 불단 밑에하고 벽 사이. 그러니까 요 저 요 불단 밑에 복음 예. 불사한다고 네. 다시 이제 하는 가운데 네. 어, 발견이 된 거죠.
0: 그랬군요.
1: 예.
0: 아 감사합니다. 예. 자, 독립을 기원했던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간단하게 또 네. 기도 한번 드릴까요?
2: 네, 그렇죠. 네.
0: 합장되시죠.
1: 제가 개인적으로 진관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 부처님 때문에.
0: 설화 견문로. 자, 오늘은 진관사 창건설화부터 초월 스님과 태극기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진관사 하면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진관사 사찰 음식은요, 세계 미식가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진관사 입구에 보면 종교를 넘으라는 표시가 있듯이 종교와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매주 일요일날 오면 진관사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3: 좋습니다. 주말이면 참 좋겠죠?
0: 참 좋겠죠. 네. 자, 북한산도 오르고 진관사에서 공양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역사도 찾고 설화도 찾는 일석사조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자, 설화 교문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난 설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4: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5: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한 수륙 사찰이었고 자유를 잃었던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으며 오늘날엔 빈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곳 진관사입니다.

사람이 만약 몸의 계행과 마음의 지혜를 닦지 않고 악업을 지으면 이 업의 인연에 따르는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 사람이 지은 악을 참회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으며 부끄러운 마음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업은 점점 자라나서 지옥의 과보를 받는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여

전건만검 내려오던 원수거나 진안이나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만일 그가 아첨을 좋아하고 거짓되며 속이고 믿지 않으며 안팎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며 게으르고 계율을 존중하지 않으며 열반을 구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온갖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다. 중생은 생각이 어리석어 탐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타서 더욱 갈증을 심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오래걸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아래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린 아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요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없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여호와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원교 나무 대방광 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 불 화엄경 나무

밥을 곡상수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궁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우린 입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구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하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 명각 소복 해산불 포강월전 묘음 존황불 환희장 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 만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

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0: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1: 저와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것,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0: 작어,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5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설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였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0: 열렴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혈어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린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안녕하십니까. 울산 노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를 사람이 화합하고 세상이 화합하는 오월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 불자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경축일이자 이제 불교 최대의 기념일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부처님 오신 날이 들어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아마 그 4월과 5월을 불교의 달, 또한 마음 평안의 달, 그리고 이제 그런 캠페인으로 담선법회, 봉축법회, 봉축닭 점등식, 이런 불교 박람회, 연등회, 또 제등행렬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종단 행사를 통해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대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그 평안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대승불교의 핵심이기도 한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면서 제도하는 자리와 이타의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실천함으로 하여서 자기의 완성인 깨달음, 또 지혜로서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를 구족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확대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된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 유래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이게라고 하는 사슴이라는 시로 유명한 노천명 시인이 푸른 오리라는 그 시에서 계절의 여왕 오월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산과 들의 모든 산천은 지푸른 녹음으로 울창하고 붉은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오월이 마치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여왕의 자태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오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한 것처럼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또 성년의 날, 그리고 또 스승의 날, 이런 가족과 스승의 중요함을 새기고 감사함을 전하고 있는 기념일이 모두 5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자 5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챙겨야 할 일들이 무엇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이제 가벼운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걱정의 달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계절의 여왕, 이 말씀도 좋고 가정의 달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 불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을 해서 연등으로 마음을 빛내고 세상을

밝히는 불교 최대의 경축일이자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그 생각으로만이라도 설레이고 행복하고 기쁜 5월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5월을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몇 번이나 맞이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레고 또한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5월이라고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끊이지 않는 전쟁과 그로 인해서 죽고 다치고 있는 무고한 생명들로 해서 어쩌면 참으로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사실 솔직한 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나 그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혹은 IS 과격 분자들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알고 여기 있었는데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강대국에서 서슴치 않고 전쟁을 시작하고 사람의 목숨을 쉽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런 자태는 그것이 아무리 적군의 수장이나 원수라고 할지라도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80억 인류에게 치명적인 혼돈과 어려움과 곤란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은 3차 대전을 발발하는 어리석은 처신이라고 비난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과 혼란에 점철된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해법이자 그 대안으로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에서는 올해 불기에는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의 슬로건 그 자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이렇게 하는 표를 확정한 것 자체가 화합하는 세상의 실현을 평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선명상의 실천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청정, 국토청정,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고 또한 일심이 화합하면 세계화합이라고 한 마음 한 마음이 화합을 해야 온 세계의 화합이 이루어져서 전쟁과 다툼과 핍박과 위험이 없는 참으로 깨끗한 정토 청정한 세상은 청정하고 평안한 마음과 마음이 조화롭게 화합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화합한다는 것은 전쟁도 다툼도 살상도 위협도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구현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선명상의 편안한 마음과 이 세상의 화합은 어떤 관련이 있고 과연 어떤 효과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것 같으면 먼저 성명상이라고 하는 이 조계종단이 주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요 정책으로 명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그 선명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상은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안정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 챙김, 내면 관찰, 호흡 조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신과 몸을 하나로 연결하고 스트레스와 분리된 그 상태에서 현재 자각을 높이는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율한 행위를 명상이라고 하죠.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교감신경 활성을 억제하고 무엇보다도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명상 수행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주의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명상은 명상의 묘물이지 아니하고 명상에 우선해서 선정을 강조하고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상이란 단어 앞에 참선과 선정의 선을 먼저 붙인 것이 바로 참선과 선정의 전통과 그러한 특색을 중시하고 주목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정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계정의 사막으로 불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실천하고 배워야 하는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율과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성취하고 지혜를 증득하는 목적은 오직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신 그 목적도 역시 사바세계의 중생들 구제하고 제도하려고 하는 일대사 인연에 의한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대사 인연에 의한 것과 동일하다. 명상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정신적 안정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반면에 선명상, 이 선명상은 선정의 명상,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또한 동일하게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구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선명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강조하신 그 가르침의 나름대로의 실천법이 선명상에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선명상이라야 세상의 대화합이 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명상은 불교의 명상법이기에 불교의 이념이고 불교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인연과 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서로 의지하고 또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고 그러한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내가 있으니까 생대가 있는 것이고 또한 기쁨이 생기면 슬픔 또한 생겨나게 되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도 생긴다는 인연과 연기를 전제로 우리들이 명상을 할 것 같으면 적군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승패도 없고 살상도 없는 대화합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 불기 1570년의 슬로건 자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초파의 표어로 우리가 이제 담았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서로 참으로 공격하고 살상하는 이 지구촌의 갈등, 이 갈등으로 야기된 처참한 현실에서 비롯된 고의자 이 말씀은 진정한 호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조선 개국 공신 문의공 유창이란 이 분께 말씀하신

그 네 가지 화합을 이렇게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조선 개국 공신이 문희공 유창이 표현한 하늘의 화합, 천화라고 하죠. 땅의 화합, 지화, 사람들의 화합, 인화, 그리고 가족들의 화합, 가화, 이 네 가지로 화합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화기 천하일이라고 해서 화합하고 화목하는 것이 천하에 제일 가는 기운이라고 하면서 천하 풍 우순, 하늘이 화합하게 되면은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지고 지와 오곡풍이라는, 땅이 화합하면 오곡 백과가 풍년이 들게 되고 인화 백왁 백왁업이라고 해서 사람이 화합을 해야 모든 사업이 왕성할 수가 있게 되고 가화 만사 흥이라고 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은 그 집안의 모든 일이 뜻대로 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후손에게 강조하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람이 화합해야 모든 사업이 왕성해진다고 하는 인화 백왕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몇 사람 때문에 현재 석유를 실은 선박이 운항을 못하게 되고 그 여파로 100가지, 1000가지 사업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80억 인류 전체의 일상이 무너지고 위협받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닐 한 장, 휴지 한 장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극피하는 19세기나 18세기의 삶으로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늘이 화합한다는 천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오고 또한 바람이 불어야 할 때 맞춰서 바람이 불고 햇볕이 창창해야 할 때 그 화창한 날씨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이 화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극단적으로 폭우와 태풍과 이상기온 또 가뭄과 홍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이 화합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하늘의 불화로 빚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시점을 꼭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비가 오거나 또 햇빛이 찬란하고 바람이 불어주는 것은 하늘의 조화라고 할 수 있죠. 하늘이 세상과 화합해야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 공간적인 화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곡과 백과의 나무, 꽃과 이런 모든 잡초까지 땅에 의지하고 땅이 잘 화합해줘야 온전하게 자라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대지의 화합, 그 지화가 되는 것입니다. 땅과 화합하지 못하고 땅이 화합해 주지 않는다면 흉년과 흉작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게 됩니다. 인화는 사람들끼리 화합을 말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 성씨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어쩌면 또 종교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잘 어울리게 되면은 함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화합, 인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백천가지 모든 직업과 하는 사업이 막힘이 없고 두루두루 잘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린다, 나름대로 경기가

좋아진다. 호황이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두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있는 이 나라를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갈등, 인종차별, 남성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갑질, 노사 분규,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가 사람들이 합하지 못하는 불화의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화는 결국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불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불화는 불황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가정의 흥망성쇠는 가족의 화목, 가화에 있다는 것이죠. 잘 되는 집, 근심 걱정 없는 집, 날로 날로 살림살이가 넉넉하게 여유로워지는 그러한 집들은 가정, 이 가족 구성원들이 정답고 화목하고 뜻이 맞는 집일수록 그렇게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불화, 고부갈등,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과 가족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그리고 화합하는 가족이라야 모든 일, 만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살림살이도 윤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스님들은 전통적으로 육화합, 여섯 가지의 화합으로 성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화합하는 방법이 있고 방안이 육화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가에서 화합을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파화합성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화합성으로서 이 성가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화합을 위협하는 행위는 사바라이제, 음행, 살생, 투도, 대망호와 똑같이 성가의 구성원으로서 추방되고 영원히 성가로 복귀할 수 없는 차별을 받는 것으로, 차별 아니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합하기에 성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가라고 하기에 화합해야 하는, 성가와 화합은 분리될 수가 없는 원칙이고 그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성가에 전성되고 있는 이러한 여섯 가지 육화합을, 첫째 신화동준, 신화동주, 구화무쟁, 의화동사, 개화동수, 견화동해, 이화동균으로 여섯 가지, 그리고 신화경, 구화경, 의화경, 개화경, 견화경, 이화경, 이런 여섯 가지 육화경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몸으로 화합하여 함께 거주한다는 신화동주, 이 신화동주는 대중처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머무는 것이 곧 몸으로 실천하는 화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으로 화합하면서 다툼이 없다는 구화무쟁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또한 상대를 비난하는 말, 악하고 거친 말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따뜻하고 점잖고 또 예의를 갖춘 말로서 대화하면서 말로서 일어나는 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입으로 화합하는 구화무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으로 화합하여서 함께 성긴다고 하는 의화동사, 마음으로 화합하여서 함께 성길 수 있는 의화동사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혜
그 관계없이

대중 스님들이 서로 서로를 모시고 섬긴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모시는 마음, 서로를 섬기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곧 생각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화 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계율로서 이제 화합하면서 함께 수행한다는 계화 동수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다는 것과 같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똑같은 계율을 똑같이 지키고 실천하면서 함께 수행을 해야 성가 공동체가 청정하게 온전하게 유지되고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예의로 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특별한 대우와 편법이 적용이 된다면 계율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수행할 자격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다른 견해를 화합하면서 함께 화해한다는 견화동해는 이 견화동해는 각자 다른 소견, 다른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 생각을 충분히 검토하는 조율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면서 대중과 성가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견화 동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에도 화합해서 함께 균일하게 나눈다는 이화 동규는 보시받은 공약물, 그러한 수익을 모든 대중이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야를 말합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체의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평등하게 배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섯 종류의 화합을 몸으로 공경하여 화합하는 신화경, 입으로 공경하면서 화합하는 구화경,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화합하는 의화경, 계율로서 화합을 해서 공경하는 계화경, 이견,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공경하면서 화해하는 견화경, 이익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화합으로 공경하는 이화경으로 이제 화합은 공손하고 공경하는, 그러니까 공경을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것입니다. 화합은 화합 자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손하고 마음속 깊이 공경하는 것이 우러나오는 그 자체를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어질 때 화합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가의 화합은 그 천하와 지하와 인하, 가와 가운데에서 인하, 사람들이 화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기도 하고 대안으로 검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동주, 몸으로 화합해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굳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에서 서로를 믿지 않는 불신이 생기게 되고 불신은 불화와 불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화합을 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믿고 신뢰가 형성이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투명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화합하는 근간이고 기반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화무쟁, 입으로 화합하여서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위로운 말,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찬탄하자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지은 복을 다 까먹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말은 비수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조심하는 것 자체가 입으로 화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입이 화합을 하지 못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거칠게 함부로 하기 때문이라는 복이 되는 자비로운 말만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당연히 저절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의화동사, 마음으로 화합해서 함께 섬기고 모신다는 것,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스승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중요하고 또한 자존감을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탄생계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말씀 자체가 하늘 아래 3계에서 우리들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모든 중생들이 우주 법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경하면서 발들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계화무쟁, 계율로 화합을 하여서 다툼이 없게 한다는 것. 사회와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법률과 도덕을 잘 준수하면서 윤리와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과 도덕을 어기고서도 어지럽힌 경우 지위과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평등한 처벌과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의 적용이 불평등할 때 사회의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또 무권 유죄, 유권 무죄,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으면 처벌을 받고 돈이 많거나 권력이 높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는 법의 불평등한 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인한 반목과 불화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견화동의, 각자 다른 의견에 대해서 함께 화해하라는 것, 서로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때 민주적인 토론과 그러한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서 화해하고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화동교는 이기에 대해서 똑같이 분배함으로 하여서 화합한다는 것, 이 말씀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빈부격차를 없애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복지사회, 복지국가가 곧 이화동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냥 무상복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만은 증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은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화동균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당연하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그 이익이 권력자나 특정인에게만 편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 여섯 가지 화합을 사회적으로 확대한다면 숨기거나 이제
감추는 것 없이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복을 심는 말로 대화를 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법률과 도덕을 또 윤리를 실천하는 동시에 법에 의한 처벌을 평등하게 적용하고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들보다 더 차지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양보하면서 살아간다면 티끌만한 갈등도 없이 화합하는 이상적인 세상, 정토가 구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도 산채를 푸르고 아름답게 수놓은 초록과 이 초목과 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모여진 결과 그 화려함이 마치 여왕처럼 극치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서로 어울리고 모이면서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뽐내거나 과시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조화와 전체적인 앙상블을 보여주기에 여왕이란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로 5월을 기념하고 있는 것도 가정과 가족의 화목과 화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특별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되새기자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시려는 그런 원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 음력 4월 초파일이 다가오는 5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오늘 법회의 주제로서 사람이 화합하고 세상이 화합하는 정토를 구현하라는 부처님이 간곡하신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들은 모두 수순을 해서 부디 다툼이 없는 사회, 전쟁이 없는 세상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섯 가지로 화합하는 사람들의 방도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라민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고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의 도량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백암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

0: 195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 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마라톤의 전설 황영조. 도전은 계속된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 대회.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4개 다양한 종목.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저 황영조와 함께 뛰시다.
2: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 화이팅!

남부순환로 우면산하 BTN 불교 TV 무상사 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약사 기도 올리는 불교 TV 부타의 회원들과 약사 기도 동참 발언제자

한국 한종연이경아 한윤아부채 대구수성구에 성삼일 김종숙 최지영 부채 경기도 화성시에 조동

제주 제주시 한삼석 김미양 김복수 한재철 김보람 한리건 한재안 임지연 한성준 한성재 한재창 강미림 한유담 보채 대구 수성구의 허태열 안선희 허영재 조명호 허석재 김연숙 허예정 이상구 허여주 허채윤 허진영 허진서 이현주 이창우 보채 가족 건강 발언

제대구수성구에 저수옥부채 주니냐바론 소외송파구에 김진호부채 소원성치바론 경남창원시 급판도 최정자구제 이영철군 이영주 이영수부채 학업성치바론 대구수성구에 한태웅 한도연부채 가족기상바론 제주제주시 강동원, 윤소영, 강민수, 강서단 부채, 대전 서구에, 강명래, 조랑현, 정성희, 조시현, 조옥현, 조성문, 조성옥, 조민경 부채, 부산 서구에, 강영자, 장유진, 이경림, 장지혜, 장혁진 부채, 대전 중구에, 김규태, 이, 김영수, 이상선, 김영호, 김소영 부채지, 경기도 파주시의 김민규, 유진수 부채, 충북 단양군에

부채, 경기도 부천시, 이현승, 김민선 부채, 반려견 김꾹지, 영가 경남 양산시, 이호철, 이소미, 이수연, 최아름, 이태희, 조경희, 이무곤, 이우민 부채, 경기도 부천시, 장정래, 권태인, 권영기 부채, 경기도 고양시에, 정순석, 김대한, 김윤경, 방윤근, 이혜진, 손우연, 이승진, 김나영, 김도희, 방도윤, 방도균, 손윤호, 부채, 광주 북구에, 조기예, 김혁규, 김동출, 김동천, 김도학, 김선우, 부채, 경남 진주시에, 최락진, 정수영, 최도림, 최도훈, 조차희, 부채, 중부, 엔지니어링, 대하, 엔지니어링, 사업, 번창, 대구, 달성구에, 하대우, 김순아, 하창호, 허민영, 하도준, 하지연, 부채, 전북, 전주시, 황하희, 최용자, 황주영, 황태

복이 이용성령과 수자령일 제영과 나승은 복이 나기삼령과 금성나시 수상선망조상일 제영과 상경스님 상명스님 복이 곽호안영과 유진수 복이 유찬제 이양순 유영길영과 조동인 복이 장조준 장철모장 임발 황영조 조계봉 이한이 조각내코 지원영과 청주 한시영과 조시연복이 도남종영과 태하령영과 한산섭복이 한

0: 여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포천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 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 부스, 축하 공연, 봉축 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둥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상월언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천 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언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포교당에서 상월언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